0: 우리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며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102 정도에 그쳤다며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지난 3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3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686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웃도는 수치입니다. 구인 건수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31만 8천 건 감소했으나 금융 및 보험 부문에서는 9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채용은 555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65만 5천 건 급증했습니다. 채용률은 3.5%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운송, 창고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0만 8천 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등 고르게 늘었습니다. 반면 해고 및 정리해고는 186만 7천 건으로 전월보다 15만 3천 건 늘었습니다. 해고율도 1.1%에서 1.2%로 올랐습니다. 한편 자발적 퇴직은 320만 건으로 전월과 비슷했지만 전년 대비 28만 5천 건 감소해 노동자들이 이직에 다소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구인 규모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채용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캘리포니아 소식입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 이민 단속과 관련한 새로운 표지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LA시 전역의 공원, 도서관, 공영주차장, 그리고 환승 거점 등 공공장소에 450개가 넘는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표지판 내용은 이 시유지는 연방이민당국의 단속활동, 즉 작전기지나 처리센터, 집결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된 배경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올해 초 발표한 행정명령 17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베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우리 이웃을 공포와 위협의 장소로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유지가 이민 단속 작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경고선을 긋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구체적인 장소들은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파크와 한인들이 많이 찾는 라파예트파크를 비롯해 LA 동물원 등시 소유의 주요 공공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가더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름 연방요원들의 단속작전이 벌어져 베스 시장이 직접 철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 빌 에셀리를 비롯한 연방 보수측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연방법 집행관들은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시유지를 포함한 어디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정부가 세운 표지판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라파예트 파크를 자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는 많은 가족이 모이는데 그들을 보호하려는 메시지를 지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방정부가 무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 표지판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관련 아직 LAC 당국이 이에 관한 공식적인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0: 정책을 둘러싼 깊은 갈등의 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BC 리포터 전해드렸습니다.
1: 이어지는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마지막 원유 운송분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주 레귤러 등급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7센트 오른 갤런당 6달러 1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4센트 오른 6달러 20.7센트를 기록하며 1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달러 45센트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6달러 18.2센트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외국산 원유의 약 30%를 페르시아만에서 수급하는데 최근 마지막 유조선인 뉴 코롤라호가 원유 배달을 마치면서 공급 부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 분석가는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사이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디젤 가격은 8달러 50센트에서 9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개방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0: 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국적해운사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했고 또한 사실상 군함을 파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우리 국적 해운사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에 청와대는 우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키고 두바이 현지 인력 등을 투입해 1차 안전검사를 시행하겠다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별도로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고의 배경과 맞물린 트럼프 행정부의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주목하고 있고 미국 측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한다라며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가 사실상 군함 파견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이란, 또 사우디와 UAE 등 걸프만 주요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어지는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계정에 지난 4월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각의 이런 구조적 부정 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이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겠다라고도 위협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작전.

0: 회담에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신규 규제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란은 줄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 이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안전을 위해 이란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대응 중이라며 국가 내 여러 지역서 들리는 소리가 이 대응 활동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 없다며 만약 UAE 측이 이를 빌미로 공격한다면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등을 포함해 이번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이 중재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2: 이어지는 국제 소식입니다. 폰 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 5일 미국이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힌 후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이날 EU 아르메니아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의를 갖고 있다며 합의의 본질은 번영과 공동의 규칙,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EU는 현재 남아있는 관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당초 합의한 관세 최대한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는 또한 EU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응책을 열어두고 있음을 또한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 반응했던 유다왕 므낫세는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남은 통치 기간을 평화롭게 보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자신을 내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시는 모든 미주보험방송 청취자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대표 건강식품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보건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보건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보건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보금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보건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보건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진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뱅크 오브 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해결책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으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하루하루 항해하는 평안한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오늘도 6시까지 함께합니다.

0: 도란도란 5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효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찬양 유일한 길 예수 히즈 위일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어린이, 꿈나무,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세대. 이름만 불러도 힘이 생기는 이름들이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날입니다. 깨르르 웃는 젊은 그들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가까이 있으면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죠. 가정의 달에 맞는 어린이날, 아이들만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가 마음에 남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요즘 대중음악 속에서도 참 따뜻한 영향을 주는 팀이 있죠. 악뮤, 바로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남매 가수입니다. 이 남매 듀오인 악뮤는 밝고 순수한 감성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요. 그들의 음악 속에는 단순한 이야기의 이상으로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선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담겨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곡들도 여운이 많이 남고 생각하게 하는 곡들이어서 저도 찬양은 아니지만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더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이신 이성근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져온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함께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1: 어려웠던 그 시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신 교훈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교육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살아갈 때에 그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장성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통과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는 교과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이신 이성근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도요, 악뮤의 새로운 앨범에 실린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대중음악이지만 깊이가 담긴 곡으로 평을 받으면서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곡입니다.

오늘은 악동 뮤지션을 있게 한 그들의 아버지 선교사님의 말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가르쳐야 하고요. 공부도 재능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위에 쌓여지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심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 능력보다 앞서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성근 선교사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의 자녀이죠. 악뮤의 음악도 함께 덩달아 나눠봤네요.

찬양 한 곡 더 이어 듣죠. 요즘 소풍 가고 싶어지는 계절이에요.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선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소풍.

도란도란 5월 5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신 지금 현재 시각은 태평양 표준시로 오후 5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도란도란은 kgbc.com 미주보건방송 홈페이지나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튜브 채널 미주보건방송 실시간으로 검색하시면 이 시간 저와 함께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최주훈 목사님의 칼럼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최주훈 목사님의 칼럼 함께 나눕니다. 누가 그런다. 믿음을 물려주면 자녀가 행복해진다고. 정말 그런가? 솔직해지자.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가 사람답게 살길 바라서인가? 아니면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공식 안에 아이를 안전하게 넣어두고 싶어서인가? 여기서부터 꼬인다. 행복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순간 믿음은 유산이 아니라 보험이 된다. 보험은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 부모들의 불안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다. 부동산도 주가지수도 아니다. 사교육비다. 해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영어, 수학, 논술, 코딩에 이제는 AI 캠프까지 안 가르치는 게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쥐어주겠다고 극성인데 정작 가장 본질적인 것을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스펙은 쌓아주면서 사람다움은 가르치지 않는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가르치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유산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본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라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몫이라는 뜻이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근본부터 달라져야 한다.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아이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가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한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외치면서 정작 다음 세대를 잃고 있다.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진다. 왜일까? 우리가 전수한 것이 사람다운 믿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종교적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믿으면 형통하고 기도하면 잘 풀리고 헌금하면 돌려받는다는 메시지. 그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이들은 신앙을 송두리째 내려놓는다. 합리성이 깨지고 효율이 떨어지며 행복 보장이 깨지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다. 이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 교육 설계 오류이다. 예수님은 행복하셨나? 한번 생각해보자.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세로 떠돌았고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온갖 누명 끝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이다. 이보다 비효율적이고 처참한 결말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답이 통째로 뒤집힌다. 사람다웠는가? 라고 물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삶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다운 참 사람의 삶이었다. 십자가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했지 나를 따르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십자가는 미친 짓이다. 손익을 따지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선택했고 끝까지 살아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참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다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세상을 건너는 기술이 아니다. 마땅한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결단. 그 결단을 삶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다.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 대신 쿠션을 물려주고 있다. 고통이 없는 신앙, 손해가 없는 믿음, 실패가 없는 인생. 이러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박해가 아니라 가장 값싼 은혜이다. 신명기 6장의 쉐마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법을 품고 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라 라는 히브리어 쉬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날카롭게 새기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칼날을 갈듯 반복해서 삶에 각인시키라는 것. 이것은 주 1회 예배 출석으로 완수되는 과제가 아닌 것이다. 앉을 때, 걸을 때, 눕고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 쉐마가 요구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이다. 마땅한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부모의 등을 보며 아이는 비로소 사람다움을 배운다. 결국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고통 없는 삶의 보장이 아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선택하는 용기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마땅한 길을 걷는 단단함이다. 그것은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눈물 묻은 기도 위에 세워지며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전수된다. 지금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행복이라는 포장지인가? 사람다움이라는 뼈대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진짜 시작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최주훈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더 많이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 더 안전한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사랑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혹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혜숙권사님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재가 되도록 기도하며 남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손녀와 함께 너무 예쁜 스마일을 갖고 있는 손녀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계시는 예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제 마음이 덩달아 뭉클해지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예쁜 하늘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신 혜숙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손녀와 함께 행복해 하시는 우리 혜숙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칼럼의 말씀처럼요. 신앙이 잘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마땅한 길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처럼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 길.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건 삶의 방향이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마땅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 그 뒷모습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정직해지는 하루, 그것이 다음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신 도란도란은 kgbc.com 미주보금방송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정효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공미연입니다. 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GBC 법률상담은 AM 1190 미주보금방송 라디오 채널과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GBC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지 잠시 후 이원석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 요즘 가족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편안하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조심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특히 함께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이 결국 관계까지 흔들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을지 부동산법, 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 안에서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가정의 달 5월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가족끼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제가 가족끼리 동업 문제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런 동업에 관해서 가족 동업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1: 네.
0: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가족 과 동업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 왜 이런 말이 있는 걸까요?
1: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제목을 들으시면 바로 뭐 이유들은 대충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가족과 동업을 하지 말라기보다는 가족과 동업을 하려면 가족이 아닌 분과 동업할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조심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뭐 가족과 동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우스갯소리로 혹은 좀 지나가는 말로 많이 하고는 하잖아요. 실제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1: 그렇죠. 뭐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형제 자매 또는 하다못해 부모 자식 약간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뭐 돈도 손해 많은 손해들을 보시고
0: 네.
1: 또 가족 관계 어떤 그 관계가 깨지고 영원히 안 보겠다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소송 또 형제끼리 어떤 소송 이런
0: 네.
1: 것도 직접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근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깝죠.
0: 네. 네. 풀어나가기도 참 난감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가장 흔한 분쟁의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나요?
1: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대체적으로 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형제 자매나 가족끼리 아니면 부모 자녀끼리, 마음을 합쳐서 어떤 비즈니스 같이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운영하시는 이런 파트너십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한 가지 방법은 한 분이 운영을 하고 한 분이 돈을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말하자면 뭐 파트너이긴 하죠. 한 사람은 말하자면 비즈니스 운영하기에 필요한 어떤 자본을 대는 파트너고
0: 네.
1: 한 분은 자본 대신 어떤 노하우를
0: 네.
1: 갖고 이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파트너들하고 파트너십 그러니까 모르는 제3자 가족이 아닌 제3자와의 어떤 파트너십과 가족끼리 하는 파트너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자면 모르는 사람 제3자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파트너십은 어쨌든 뭐 분쟁이 파트너십이라는 건 항상 분쟁 요소가 있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분쟁이 난다면 뭐 돈은 돈대로 어떤 해결을 보고 그 사람 그냥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2: 그렇죠. 네.
1: 아, 그런데 반면에 가족끼리 어떤 그 파트너십 분쟁은 이게 좀 제3자 어떤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2: 네.
1: 이 서로 가족이잖아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가 당신을 형제로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부모와 자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그 신뢰가 깨진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2: 네.
1: 제3자와의 어떤 파트너십에서 깨지는 것보다는 아. 이 가족끼리 어떠한 그 파트너십에서 깨지는 거는 굉장히 더 타격이 크고 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2: 네. 아,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1: 뭐 안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2: 네. 정말 아, 너무 안타까운
1: 안타깝죠.
2: 그런 네. 솔직히 우리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자주 이용되는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1: 그렇습니다.
2: 부류의 이야기들이 결코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런 것들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동업에는 부부간에도 동업을 하는군요.
1: 아 부부간의 동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같이 부부 뭐 한 솥밥을 먹는 분들이니까 같이
2: 네.
1: 이제
2: 같이
1: 비즈니스 운영하다 보면
2: 네.
1: 이제 그 비즈니스가 뭐 잘 되는 경우는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비즈니스가 어려울 경우 그 가게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결국은 상대방한테 다 푸는 식으로 되고
2: 감정이
1: 그렇죠. 근데 그 맞습니다.
2: 네.
1: 더군다나 또 비즈니스에서 생기는 어떤 분쟁을 비즈니스에서 막 서로 대응을 하다가
2: 네.
1: 끝나고 집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또 이 대응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녀한테도 또 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2: 네.
1: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어떤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2: 네.
1: 어떤 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이 필요하냐면 가족끼리 어떤 비즈니스나 파트너십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2: 네.
1: 이걸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가족끼리 어떤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실제적인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게 뭐냐면 신뢰를 기반으로 가족끼리 서로 믿고 뭐 알아서 하겠지 믿으니까 뭐 이런 신뢰의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이 아니고
2: 네.
1: 계약에 의한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 네.
1: 말하자면 제3자와 모르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같은 조건으로 하되
2: 네.
1: 좀 더 자세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말하자면 계약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와 자녀들끼리 어떤 이런 걸 한다든지 또는 형제끼리 한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2: 네.
1: 죄송합니다.
2: 네.
1: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또는 죄송합니다.
2: 네.
1: 계약서를 준비해서 어떻게 이거를 읽고 사인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2: 네네.
1: 예, 근데 그렇지만은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인식하셔야 되고
2: 네.
1: 그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2: 네.
1: 각자가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누가 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많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형제끼리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2: 네.
1: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2: 네.
1: 그렇다면 이게 한 사람이 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이 절로 간다고 한다면
2: 네.
1: 결국은 뭐 매번 만나서 싸움하게 되는 거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형제끼리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2: 네.
1: 서로 50대 50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씩 놓고 투자를 하자. 근데 동생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지금 준비돼서 투자를 당장 했는데
2: 네.
1: 형은 아 내가 곧 받을 돈이 있으니까
2: 네.
1: 돈 투자 오는 대로 내가 집어넣겠다. 뭐 한 달이면 된다. 근데 그게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가면서 형은 그 거기서 계속 수익금은 똑같이 가져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1: 그런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순이익을 분배를 언제 하느냐? 나는 당장 급하니까 나는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도.

0: 그다음에 나가는 지분은 언제 어떻게 지불할 거냐.
1: 네.
0: 뭐 이런 모든 조건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계약서를 먼저 사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야 계약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 네.
0: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방법이 볼 수 있는데 서로 각자가 같이 와서 열심히 한 군데서 일을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
1: 네.
0: 하나는 또 한 사람이 운영하고 한 사람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이 돈이 투자가 된 건지 돈을 빌려준 건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1: 네.
0: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돈을 줬어요. 동생. 예를 들어서 형이 돈을 네. 투자한다고 해서 동생 돈을 줬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장사가 안 돼갖고 가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형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투자한 게 아니라 돈을 꿔준 거다. 투자했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문을 닫으면 그 투자금은 없어지고 소유권이 어떤 뭐 동생한테 클레임 할 게 없는데
1: 네.
0: 돈을 꿔줬다고 하면 비즈니스 문을 닫아도 돈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그런 것 때문에 돈을 꿔주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1: 네.
0: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해서 돈을 투자를 꿔줬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꿔준 게 아니라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동생이 비즈니스 너무 잘해서
1: 네.
0: 형한테 꿔준 돈이라고 돈만 꿔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올라오면 그만큼 형한테도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값어치 오르는데 50% 준다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어야 되는데
1: 네.
0: 이거 꿔준 거니까 돈을 갚는답시고 돈 받은 것만 돌려주는 경우
1: 네.
0: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파트너십 한다고 보면
1: 네.
0: 예를 들면 형제면 형제끼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배우자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배우자들끼리 또 게롤롱 못해서 또 비즈니스 하는데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1: 네.
0: 뭐 배우자들은 여기 어떤 권한이 없다고 뭐 하는 문구가 필요하다든지
1: 네.
0: 운영은 누구 한 사람만이 어떤 결정할 수 권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0: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가족끼리 뭐 그렇게 계약까지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가족 간의 동업에서는.
0: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저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제 파트너끼리의 분쟁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 보면 10명 오시면 한 9명이 파트너십 계약서 같은 게 전혀 없으세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왜 계약을 안 했냐고 하면 그 당시 믿었거든요. 이 대답은 거의 다 모든 분이
1: 네.
0: 그 당시 믿었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1: 그렇죠.
0: 사실은 뭐 그 당시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믿었으니까 네. 당연히 하는데 그 계약서가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어떤 시작하기 위한 그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분쟁을 막기 위한 또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1: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다 보면은 믿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 없다고 하셔서 결국은 절 찾아와서 상대방을 소송해달라고 오시는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소송 당했다고 오신다든가.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너십이라면 가족은 당연하고 남한테도 사실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1: 네.
0: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오히려 남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빈틈없이 챙기시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정말 뭐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더 믿고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까지 나중에 번지고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좀 양보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심이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양보하는 게 1년 양보하고 2년 양보하고 3년 양보하고 4년 하다 보면
1: 그렇죠.
0: 쌓여서 결국은 터져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성이 착하셔서 양보해도 된다. 계약서가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1: 네.
0: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 년 네. 겪다 보면 자꾸 겪다 보면 이제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 듣다 보니 돈이 문제네요.
0: 그렇죠. 돈이 문제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0: 돈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뭐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뭐 이런 감정이 또 굉장히 극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가족한테 당하는 배신이기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더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가족과의 동업 절대 안 되는 겁니까?
0: 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절대 네. 뭐 가능한데 사실 가족끼리 정말 잘해서 파트너십 한다면 그것부터 더 좋은 방 저거는 그렇죠. 없어요.
1: 네.
0: 반면에 그만큼 잘 되면 좋을 수 있는 반면에 이쪽 국에서 저쪽으로 간다면 잘못되면 그거가 최악의 경우가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청취자들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1: 네.
0: 예, 그런 말씀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구체적으로 일단 서로 이제 그 만나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투자는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1: 네.
0: 그다음에 비즈니스 가는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나중에 한 사람이 더 그만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비즈니스 파괴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1: 네.
0: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을 의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들이 아 요새 그 AI로
1: 네.
0: 그 계약서 같은 거 대충 보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1: 네.
0: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네. AI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60% 어떤 도움을 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AI만 믿고 계약서를 만드시면 정말 뭐 형편없는 계약서가 될 가능성도 네. 많고요. 그래서 AI만 믿고 계약서를 만들지 마시고 제 생각엔 옆에서
1: 네.
0: 변호사나 누구를 만나서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1: 네.
0: 어떤 분들 보면 이제 계약서를 만들고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분들이 꽤 있어요.
1: 네.
0: 물론 이제 회계사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회계사님은 저는 어카운팅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회계사님만큼 그 어카운팅을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1: 네.
0: 회계사님이 물론 법의 어떤 지식들을 갖고 계시지만 변호사가 아는 만큼 어떤 계약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내용을
1: 네.
0: 아주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 네.
0: 물론 뭐 회계사도 하시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서를 AI한테 물어본다든지 또는 회계사님한테 물어보고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1: 네.
0: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1: 정말
0: 싶습니다.
1: 정말 중요한 부분을 네. 또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는 AI, 제 아무리 AI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AI도 학습에 의해서 데이터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나의 이 케이스를 뭐 AI가 얼마만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변호사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조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1: 지식이 그러니까, 아니라
0: 맞습니다.
1: 네.
0: 요새 그 저한테도 이렇게 사건을 의뢰한 분들이
1: 네.
0: AI를 조회해서 옛날에는 하지도 못할 법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AI를 보고 이제 공부하시고 오시는데.
1: 네네.
0: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만 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 네.
0: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막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막 질문들을 막 보내시거든요.
1: 끼워 맞추는군요.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1: 네.
0: 얘기하면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셔도 계속 뭐 정말 요새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 네.
0: 왜냐하면 정말 그 AI가 맹신하신다면 오히려 맹신 안 하신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고
1: 네.
0: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0%만 맞는다면 아예 안 맞는 게 더 낫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0: 네.
1: 아, 참 AI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도 주지만 또 이런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의외로 이 가족 간의 동업을 하실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좀 아유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뭐 그러다가 또 일 터지면은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면서
0: 맞습니다.
1: 또 블레임이 또 가족한테 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겨요.
0: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어떤 그 스트릭한 룰이 필요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씩 일한다면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필요하다는 물론 좀 매정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룰이 꼭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쟁하게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조항 중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1: 네.
0: 내용에는 그런 조항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1: 네.
0: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 이긴 사람이 승소하는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꼭 있지 않다면
1: 네.
0: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겠지만
1: 네.
0: 이 조항이 왜 필요하냐면 지는 사람은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본인 변호사 비용도 내셔야 되고
1: 그렇죠.
0: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는 액수가 무진장 커지거든요.
1: 네.
0: 어쩌면 분쟁의 액수보다 그 변호사 비용 액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또 분쟁을
1: 위원회 방지할
0: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0: 예를 들자면 어떤 손님이 저한테 왔는데 분쟁이 생겨서 그 계약서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손님이 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그러니까 상황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1: 네.
0: 가능하면 소송하지 말고 합의를 해라.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에 지게 된다면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쓰기 때문에
1: 네.
0: 가능하면 제가 그 합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1: 네.
0: 그 합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한테 제가 편지 보낼 때도 당신의 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소송할 건데 소송하게 되면 우리 손님이 당신 손님한테 변호사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쪽 변호사가 또 그 편지를 보고는 자기 손님한테 잠을 하겠죠.
1: 네.
0: 10만 불 어떻게 세이브 하려고 하다가 3, 40만 불 잃을 수도 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조건을 통해서 소송을 못하게 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1: 네.
0: 이런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1: 돈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0: 돈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하게.
1: 네.
0: 그리고 또 누가 돈 문제를 돈을 관리할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억한테 돈을 뺀다 하더라도 액수가 얼마 이상 되면 두 사람 사인을 꼭 해야 된다든지
1: 네.
0: 어떤 비용을 지출할 때 액수가 어느 액수가 넘어갈 때 이럴 때는 꼭 같은 그 파트너한테 이런 액수를 얼만큼 지불한다는 거를 서면으로 구두 말고 서면으로
1: 네.
0: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동업을 하나 보면 이렇게 좀 상황을 이 비즈니스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분은 팔기를 원하시고 한 분은 팔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1: 네.
0: 법적으로 가면 한 사람이 팔려고 한다면 무조건 법에서는 팔게 돼 못 팔게 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래서 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법정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은 분이 팔기를 원하시는 분의 어떤 소유권을 사는 방 보통 이제 그 보험 재정 전문 보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주 파트너끼리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1: 네.
0: 보험을 들어서 그분한테 지불해야 될 어떤 그 소유권
1: 네.
0: 50%의 소유권을 그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팔게 되면 소유권을 이제 보험 얘기는 아니지만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1: 네.
0: 뭐 이런 것도 좀 미리 그 계약서에 다 정리해서
1: 네.
0: 사인을 받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1: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각자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꼭 상담을 거쳐서 또 이런 조항을 꼼꼼하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각 비즈니스마다 또 그 독특한 조항들이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으로 좀 자문을 받고 이런 계약서를 사인하셔서 가족끼리라도 파트너십을 할 수 있지만
1: 네.
0: 해서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
1: 그렇죠.
0: 나중에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변호사들한테 오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1: 네.
0: 계약서를 잘 적으시면 당장은 그 계약서를 하자 하는 얘기가 어렵고, 당장은 어쩌면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적게 좀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게 큰 싸움이나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하는 네. 점에서 초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귀한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어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0: 한인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모든 동양 사람들한테 다 뭐 공통적인 점 같아요. 가족
1: 문화인가?
0: 서로 믿고 네. 하다못해 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하나 믿고 70만 불, 80만 불 그냥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1: 너무 잘 믿어서 그런가.
0: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고 그 계약이라는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1: 네, 좀 뭐라 그럴까
0: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1: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뭐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산 인생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가족뿐이 없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가족이 화평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고
1: 네.
0: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양보하고
1: 네.
0: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족끼리 뭐 분쟁, 소송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 소송하고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 그렇죠.
0: 굳이 피치 못해서 꼭 가족끼리 어떤 파트너십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꼭 있어야지만 앞으로 큰 싸움을 하지 않고
1: 네.
0: 가족끼리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목적으로
1: 네.
0: 이번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1: 네.
0: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화목한 가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더 지켜야 하고 또 더 신중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0: 맞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지.
1: 맞습니다.
0: 가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혹시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동업을 시작하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합니다. 이미 함께 동업의 길 걷고 계신 분들께는 또 관계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상담 문의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0: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1: 네, 714-634-1234번,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하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가득한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날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전해주세요. 축복의
0: 네.
1: 말씀.
0: 네, 안녕하세요. 가족 청취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해서 올해만큼 더 이상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달이 없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우리 부동산법 3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714-634-1234번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조언의 이원석 변호사님 진행의 공미연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각 가정마다 따뜻한 이해와 지혜가 더해져 더 건강한 관계로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3: 이 시간은 가스펠 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처 분노 그러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4장의 말씀은 야곱 가정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은혜로운 결말이나 분명한 교훈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질문이 좀 쌓여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죄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이렇다. 이 죄에 참된 해결이 없다. 결국은 그 해결을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죄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발견되는 결론이 뭐냐면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에 일어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죄의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해부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4: 아멘. 자, 말씀드렸죠.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세겜이 지금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남자들이 다 그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제안을 듣고 좋게 여겨요.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앞선 사건에서 디나를 욕보이는 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죠. 욕망에 의한 그 결과가 욕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겜의 디나를 향한 마음의 출발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정이고 그것은 인간의 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욕망을 지금 뭘로 포장해요?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요.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지금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겜, 이 하몰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결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을 시키죠.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통혼하면 우리에게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세겜에 있던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4: 자,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결혼을 하면, 통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축이 늘고 재산이 늘고 그들의 짐승이 우리의 짐승이 되니까 우리 같이 결혼하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통혼하자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욕망에서 죄가 지금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됩니다. 결혼이란 제도로 정당화를 시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리적인 선택처럼 지금 둔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처음에는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점점 공동체의 죄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포장한데도요 그럴듯하게 둔갑시켜요.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히 성경에 욕심은 죄다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세요. 욕심은 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욕심의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요. 정욕, 지금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그 정욕도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의 죄인데 사람들은 그 교만의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기적인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순종의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죄가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포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바뀝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겜의 모습이 다른 사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만 비난하고 하물만 비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누구나 다 이 세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앞설 때에, 내 감정이 앞설 때에, 내 유익이 앞서고 내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결과는 좋잖아. 이렇게 죄로 시작된 우리의 욕심을 좋게 포장하는 세겜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겜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의 시작은 말씀에서 떠날 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우리도 똑같이 세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죄의 방식이 등장하는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통혼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할 때예요. 고통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 디나의 오라버니들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성을 기습해요. 칼로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 보세요.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충동적인 살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살인이에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4: 지금 죽인 학살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죄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살인의 죄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에 있었어요. 자, 우리 처음에 죄를 어떻게 얘기했죠, 지금?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두 번째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요. 자, 디나의 오빠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디나가 당한 일이 분명히 큰 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동생이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 역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 앞에서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셨어요. 또 누가 분노했습니까? 모세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뭐가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계명을 깨트립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분노했어요. 성경의 분노가 이런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분노가 지금 방향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의 분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여동생을 위한 정의감으로 시작됐겠죠. 근데 결국은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무차별한 복수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라는 죄의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상처로 아파해요. 그 상처 때문에 웁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확장이 돼요? 아니, 왜 나만 아파야 돼? 저들도 똑같이 아파봐야지.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가 제안한 것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의 표징을 무서운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함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무서운 죄를 시몬과 레위가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있죠. 여러분들, 그 상처받은 그 감정을 누구에게 풀고 계십니까?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시므온과 레위처럼 더 키우고 있습니까? 화가 날 때에, 상처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터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의 분노와 내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해요. 그 상처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더 큰 죄. 그래서 반드시 상처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정 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 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오케이, 이전 교회에서 받으신 상처. 여러분, 이런 상처보다 무서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차가워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누군가부터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 분노가 내 중심을 잡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상처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욕당하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버림당하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배신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상처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상처로 남지 않으셨어요. 왜요? 상처를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만 우리의 아픔들, 상처를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의 분노는 다뤄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사람을 살펴보죠. 야곱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 급기야 이렇게 참혹한 살인까지 이르기까지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야곱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딸 디나가 능욕당했을 때, 아들들이 지금 죽이려고 살인의 계획을 세웠을 때 아버지라고 하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 침묵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죄 짓도록 방관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너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 라고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말에는 너네들이 했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볼까 봐 아들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들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아들들의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생겨서 꾸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자기 딸이 당한 일, 아들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지금 화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아들들이 존경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들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니 아버지,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것입니까? 옳고 그른 거 지금 모르십니까?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옳고 그름이 뭔지 뭐냐고, 뭔지 아냐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이 옳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한 행동이 옳습니다.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침묵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못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 집안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이야기,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정들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과정에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와 화해하고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머문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었어요. 결국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는 길이에요. 에서와도 화해했습니다. 지금 가정도 다 이뤘고 부자가 되었어요. 마음에 큰 짐이었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성경은 야곱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눈앞에 당한 현실에 안주하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당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조그마한 모습이 점점 쌓여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흔히 영적인 위기가 반드시 큰 죄를 져야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없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지 않고 그저 바쁜 일상에 묻혀서 교회 오는 것도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형식이 되고 그냥 무늬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에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일 없어 보여요. 자녀들 다 잘 되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돌아서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커다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가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발달이 누구였어요? 디나였잖아요. 디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5: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4: 자, 보세요. 비극의 사건이 디나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세겜이라고 그랬죠.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원문을 보면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냥 와치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보러 나갔다라는 뜻은 교제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이 디나도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딸 디나도 그 딸들에게 그 지역의 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야곱 집안의 신앙의 모습을 이 한 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 사람이 등장했어요. 처음에 세겜, 야곱, 디나, 시므온, 레위 모두 개개인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온전합니까? 온전치 않아요.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살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방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건의 당사자 디나는 세상 문화에 동조하며 눈을 거기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오늘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몰은 그 죄를 계산하려고 이익을 위해서 거래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정의라고 쏟아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침묵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안위만 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각자 나름의 방식이 지금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각자 나름의 방식이죠.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더 깊은 상처만 남겨뒀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창세기 오늘 34장의 말씀은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의 이야기 같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으셨는데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분노를 터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화가 나셨는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억울할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상처, 분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상처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분노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분노를 다 덮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 진홍같이 붉은 죄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해결자세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 지금까지 가스펠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정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가스펠교회는 15콜로드 위리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셀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657-253-8561, 657-253-8561번 또는 교회 웹사이트 더 가스펠 철치단 넷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은 송인서 교수의 교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사 이야기 칼럼을 진행하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신지요. 5월달 또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날씨도 참 맑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관계들을 주위에 주셨고 또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이 싫고 미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이요, 우리가 가족을 통하여서 사실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 여정길에 주신 동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이 5월 가정의 달 나에게 선물같이 주신 이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세계교회사, 종교교회사, 종교개혁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이 칼럼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의 세례에 대한 이해, 또 성례에 대한 이해,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고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생각하는 성례라는 것, 또는 루터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배 또 성례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루터의 성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례, 예배, 또 성만찬,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그 은혜의 통로가 성례요 곧 예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위의 통로가 바로 성례와 예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루터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원한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라는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성례를 통하여서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 청취자님께서 루터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데, 당신의 사랑의 약속 또 죄 용서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받는 우리 편에서의 행위를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릇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받으려면은 물그릇이 필요하고 음식을 받으려면은 음식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 자리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 그 마음 자세가 바로 믿음, 믿음의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때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고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를 받을 때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한 번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의 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끊임없이 일깨워져야 했고 신앙은 부단히 일깨워지고 개발됐어야 한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의 진리는 죽을 때까지 존속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세례에서 우리에게 향해진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 또는 세례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 사랑, 죄 용서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 편에서는 신앙,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것, 신앙으로 꽉 붙잡는 것. 루터는 이것이 매일매일매일 더 심화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처음 받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한 번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번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매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회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적은 유익이 아니다. 그러하여금 그가 포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라. 그러하여금 자기가 여전히 구원의 요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처럼 우리 청취자님께 들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받았지만, 바로 엊그저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믿음, 이 적은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소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그릇인데, 약속을 받는 그릇인데, 그릇 자체가 흔들리거나 또는 그릇 자체가, 이 믿음의 그릇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어땠는지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 한 가지만은 변함이 없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기억을 못하든 간에,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건 아니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때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 죄 용서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세례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리고 세례 때 받는 이 은혜를 받는 믿음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청취자님들 루터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위들에 앞서 성례들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신앙이 아주 연약하지 않다면 행위는 신앙에 뒤따라올 것이다. 사실 신앙은 모든 행위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어려운 것이다.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행위들에 앞서 성례들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당신의 신앙이 아주 연약하지 않다면 행위는 신앙에 뒤따라올 것이다.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선행돼야 될 거, 그리고 가장 사실은 날마다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야 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신앙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신앙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그릇처럼 받는 것,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때 주어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꼭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다라면은 뭐가 따라온다라고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믿음이 강하면, 아니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강하면 행위는 따라온다라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이라는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이라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제가 드린 말씀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앞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창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믿음이 꼭 붙잡는다. 꼭 붙잡게 되면은 또 무엇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행위가 따라 나온다라고 지금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고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계속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마치 그리스도 자신, 아니 하나님이 몸소 자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여야 한다. 한번 예배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것은 목사님뿐이요, 들리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 찬양팀의 찬양, 또 성가대의 찬양,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루터가 말하는 것은 그 예배 자리에 또 인간사역자들 뒤에 누가 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역자,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찬양팀, 성가대라는 이 인간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도, 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행위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손을 통하여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손을 통하여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이자 하나님의 세례이자 세례이다. 그러므로 세례에 있어서 오직 외적인 의식만을 인간에게 돌리고 내적인 작용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루터가 주장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말한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받고 우리 교회 사역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계속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 뒤에 계신, 실제적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손은 누구의 손이냐? 목사님의 손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성만찬과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간사역자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눈을 통하여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고 계시다.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꽉 붙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 행위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경험되는 성만찬과 세례 예배 너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무엇보다도 죄 용서하심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루터가 말하는 세례에 대한 이해고 세례에 대한 순서인데, 루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총 정리인데 루터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의롭게 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에 덧붙여진 신앙인 바, 이 약속에 대한 신앙이 의를 수여하였고 할례가 표상하는 바를 구체화시켰던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라면은 루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이 세례를 구약시대 할례로 비유를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세례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몸에 행한 할례 그리고 내 머리에 이렇게 받은 물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 물에 또는 이 할례에 뭐가 담겨 있다? 뭐가 처음부터 연결돼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돼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눈으로 모른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그렇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물 또는 할례, 빵, 포도주인데 이게 그렇다라고 믿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는 이성을 꺾고 나의 상식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루터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아벨을 의롭게 한 것은 결코 그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통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는데 그의 희생제사는 이 신앙의 외적인 상징일 뿐이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누구를 의롭게 하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것은 세례와 결합되어 있는 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 이 신앙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을 성취한다. 어떻게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 이 내용들을 지금 루터의 말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요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너무 어렵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도통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실 수 있고 그러나 루터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가.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신앙이다. 믿음이 뭐길래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드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릇이다. 그러면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겨자씨만한 작은 그릇만 갖고 있어도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을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때로는 흔들리는 겨자씨 같은 내 믿음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 이신칭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믿음의 그릇에 꼭 담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는 루터에 따르면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믿음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많이 담고 돌아오시는 우리 청취자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칼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송인서 교수의 교회사 이야기와 함께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송인서 교수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insosong@fuller.edu insosong@fuller.ed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은 얼바인 사랑의 교회 박현식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보편적으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만을 보는 physical eyes, 육신의 눈이 있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런 내재된 아름다움과 또 가치를 보는 spiritual eyes, 영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눈이 더 밝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이, 영안이 더 밝습니까? 과연 어떤 눈이 더 밝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바르게 보고 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안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만 믿어야 됩니다. 나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 나도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도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늘 눈에 보이는 현상, 늘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만 보고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보이는 현실 넘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pure hear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속되고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람남 고멜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죠. 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진작 버렸어야 합니다. 아무 가망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친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민망한 모습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다 가늠하는 자들이다. 여기 나오는 달궈진 화덕, 빵을 굽기 위해서 오븐에 지금 불을 지펴놓은 겁니다. 이미 히팅된 바로 그 오븐을 뜻합니다. 이 달궈진 화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한 내용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화덕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속된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이 달궈진 화덕, 불을 지펴놓은 이 오븐,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크게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이 마음은 늘 야망과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부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겉은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혈기와 교만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달궈진 화덕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교만, 분노, 탁 건드리기만 해도 내 속에 열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데 그게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마음이 달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 건드리면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트리그만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분노들이, 그 안에 있는 탐욕들이, 그 안에 있는 교만들이 툭 하고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미 달구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화덕은 한번 달구어지면 쉽게 식지 않습니다.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차콜로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것저것 구워 먹을 텐데요. 차콜로 불 피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불 피우고 난 다음에 이 차콜을 끄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미 달구어져 있는 이 차콜에 물을 부어서 끌 수도 없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쉽게 꺼트릴 수 없습니다.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이제는 열이 지금 불타올라서 내가 쉽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입입니다. 내 몸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입인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꽉 차 있으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이 마음은요, 화덕을 왜 달궈 놓습니까? 언제든지 빵을 굽기 위해서입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달궈진 화덕과 같은 마음은 빵이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서 달궈진 마음 상태를 달궈진 화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이 마음은 겉으로는 영적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망과 야망의 불덩어리가 타고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의 불덩어리가 그 안에는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의 불덩어리들이 그 안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화덕 안에는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불덩어리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중성, 신앙의 이중성,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영성과 깨끗한 영성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영성이 좋은 것 같고 깨끗한 영성인 것 같은데 다릅니다. 깨끗한 영성과 열심히 있는 영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도 열심히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면요, 노골적이거나 원색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세련되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한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오션스 11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저하고 거의 흡사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조지 클루니가 데니 오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 데니 오션, 조지 클루니가 10명의 팀, 자기까지 합쳐서 11명이 한 팀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라스베가스에 큰 호텔 세 곳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금고가 있습니다. 지하 60m 밑에 지하 금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중, 4중, 5중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11명이, 오션스 11이 지하 금고를 트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털어냅니다. 얼마나 멋지게 작전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심리학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틀려는 자와 틀리지 않는 자가 얼마나 지능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멋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팀에 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팀입니다. 이들은 상스러운 욕을 하지 않습니다. 건달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몸에 흉한 흉터나 문신도 없습니다. 이들은 명품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명품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세련되게 행동합니다. 아주 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명의 프로젝트 팀은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도둑질입니다. 세련되게 교양 있게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신앙의 이중성이 없을까요? 달궈진 화덕처럼 우리 내면에는 숨겨진 죄악의 불덩어리가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는 세련되고 겉으로는 점잖하게 겉으로는 교양 있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참 함께하고 싶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속마음은 미움과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외적인 종교 생활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달궈진 화덕 같은 그들의 마음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덩어리가 있습니까? 달궈진 화덕의 불덩어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욕망의 화덕, 분노의 화덕, 거짓의 화덕, 미움의 화덕,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내 죄악된 마음을 다 태우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달궈진 화덕의 불덩어리, 만약 이 안에 욕망과 분노와 거짓과 미움과 모든 불만의 불덩어리들이라면, 아니 불씨가 있다면 그 모든 불들을 다 드러내고 오직 성령의 불로 채워내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혼합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된 모습은 혼합주의였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에브라임 혹은 사마리아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합된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 달궈진 화덕에다가 이제 빵을 굽습니다. 빵을 굽는데 이 빵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밑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뒤집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위에 겉으로만 보면은 멀쩡한데 알고 보면 그 밑에는 새까맣게 타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버려야 되죠.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먹지 못할 전병인데 위가 멀쩡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먹을 수가 없는 전병인데 보이는 쪽이 멀쩡하니까 아, 저 쓸만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혼합주의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쓸만해 보이는 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괜찮은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양쪽이 다 타버렸으면 아이 저건 못 먹어 손대지 마 해버릴 텐데 한쪽은 보니까 쓸만하니까 그 전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요와 성공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만 섬기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빵꾸가 나면 2차, 3차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치는 산업과 안식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위해서는 여호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일에는 하나님은 양만 키우셔가지고 농사는 영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는 누가 전문가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 짓는데 그리고 자식 농사 짓는 데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필요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서 또 한쪽은 율법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대 혼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한쪽은 우상 숭배로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전병인데 스스로는 쓸만한 전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섬기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물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애굽의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까지 섬겼습니다. 모압과 가나안의 신인 몰렉도 섬겼습니다. 기운이라는 별도 숭배를 했습니다. 기운은 오늘날의 토성입니다. 토성을 섬겼습니다. 신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만 되면은 애굽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이익이 되면 아수르와도 손잡습니다. 마치 바람난 고멜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그러고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무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알 건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내 새끼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이건 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주 우리가 영안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과연 이렇게 혼합된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네가 아무리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더라도 아무리 특별 집회를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모이는 게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나는 안 받는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찬양은 내가 듣고 싶지가 않다. 야, 이 오케스트라 그만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온 게 어딘데 세상살이 바쁘지 힘들지 주일날 한번 나온 게 어딘데 아이고 내 자식 고생했다 힘들었지 예 사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나왔으면 나만 바라봐라 나왔으면은 네 마음은 나만 향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혼합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커멓게 탄 밑부분을 숨겨놓고 멀쩡한 면만 보이면 저는 속습니다. 아니 속는 게 아니라 저는 성도들에게 저는 속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굳이 긁어서 탄내를 그리고 굳이 긁어서 탄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 않아서 숟가락질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만 멀쩡하다고 해서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딘데 다 받아주시고 저게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얼른 받아줘야지 기뻐하시고 예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을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다 훑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악이 없습니까? 보여지는 한 면 말고 그럴듯한 이 모습 말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넥타이를 하고 깔끔한 이 모습 말고 뒤집지 않은 밑에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혼합된 전병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밑도 앞뒤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이 전병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사람에게 로비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가 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내 자아가 없습니까? 그럼 뭘 회개한 겁니까? 뭐를 돌이킨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구합니다라고 내가 말은 하는데 혹시 그 속에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야 합니다. 내 밑에 깔려있는 시커멓게 탄 부분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지 않으면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뒤집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 전병은 다 버려야 합니다.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내면 저 깊숙이에는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풍요를 준다고 믿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는 금송아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세상의 것 애굽과 아수르는 없습니까? 혹시 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그곳에서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호시안너 호시안너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제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너무 엉터리같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는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맞는가? 나는 뒤집힌 전병처럼 안과 밖이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이중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미천 시커먼데 괜찮은 척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혼합된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네 노래 소리는 못 듣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엄중하고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종료주일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시안너 호시안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여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대부분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 그 무리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에 진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행복은 거짓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웃고 말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덩이들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연습하기 위해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숨쉬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하루를 더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과 승리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비록 모자라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너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 자녀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 거룩을 회복하는 인생, 그리고 황무한 이 땅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얼바인 사랑의 교회 박현식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1160 루즈벨트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11시, 대학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토요 새벽 예배는 6시 2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949-지역 954-5234-949-954-5234번 또는 웹사이트 urbainsarang.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GBC 저녁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오늘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 화재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준 구인 규모가 지난 3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 이민 단속과 관련한 새로운 표지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마지막 원유 운송분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적 해운사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의 전문가를 급파했고 사실상 군함을 파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시간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이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겠다라고도 위협했습니다. 폰데올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현 시간 5일 미국이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0: 오늘의 첫 소식 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오늘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행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전쟁 권한법에 대해 100%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여러 차례 해방작전은 기존의 장대한 분노와 달리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 미군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해방작전은 기존의 장대한 분노와는 완전히 별개의 작전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전쟁 기간인 60일 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개시를 지시한 해방작전은 이란 공습대 내려진 기존의 장대한 분노작전과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선언이란 해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 화재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방어 참여를 요구한 겁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군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덜은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며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102 정도에 그쳤다며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귀인 규모가 지난 3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3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686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웃도는 수치입니다. 구인 건수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31만 8천 건 감소했으나 금융 및 보험 부문에서는 9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채용은 555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65만 5천 건 급증했습니다. 채용률은 3.5%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운송, 창고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0만 8천 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등 고르게 늘었습니다. 반면 해고 및 정리해고는 186만 7천 건으로 전월보다 15만 3천 건 늘었습니다. 해고율도 1.1%에서 1.2%로 올랐습니다. 한편 자발적 퇴직은 320만 건으로 전월과 비슷했지만 전년 대비 28만 5천 건 감소해 노동자들이 이직에 다소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구인 규모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채용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캘리포니아 소식입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 이민단속과 관련한 새로운 표지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LA시 전역의 공원, 도서관, 공영주차장, 그리고 환승 거점 등 공공장소에 450개가 넘는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표지판 내용은 이 시유지는 연방이민당국의 단속활동, 즉 작전기지나 처리센터, 집결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된 배경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올해 초 발표한 행정명령 17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베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우리 이웃을 공포와 위협의 장소로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유지가 이민 단속 작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경고선을 긋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구체적인 장소들은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파크와 한인들이 많이 찾는 라파예트파크를 비롯해 LA 동물원 등시 소유의 주요 공공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가더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름 연방요원들의 단속작전이 벌어져 베스 시장이 직접 철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 빌 에셀리를 비롯한 연방 보수측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연방법 집행관들은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시유지를 포함한 어디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정부가 세운 표지판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라파예트 파크를 자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는 많은 가족이 모이는데 그들을 보호하려는 메시지를 지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방정부가 무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 표지판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관련 아직 LA시 당국이 이에 관한 공식적인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표지판 하나당 제작과 설치비는 약 $500로 추산됩니다. 이를 450개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비용은 거의 25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된 셈입니다. 결국 이 표지판이 법적으로 연방요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할 순 없지만 LA가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상징물인 셈입니다. 현재로선 LA 시와 연방정부 사이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깊은 갈등의 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BC 리포터 전해드렸습니다.
0: 이어지는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마지막 원유 운송불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주 레귤러 등급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7센트 오른 갤런당 6달러 1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4센트 오른 6달러 20.7센트를 기록하며 1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달러 45센트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6달러 18.2센트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외국산 원유의 약 30%를 페르시아만에서 수급하는데 최근 마지막

0: 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국적해운사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했고 또한 사실상 군함을 파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우리 국적 해운사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에 청와대는 우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키고 두바이 현지 인력 등을 투입해 1차 안전검사를 시행하겠다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별도로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고의 배경과 맞물린 트럼프 행정부의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주목하고 있고 미국 측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한다라며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가 사실상 군함 파견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이란, 또 사우디와 UAE 등 걸프만 주요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어지는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계정에 지난 4월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각의 이런 구조적 부정 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이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겠다라고도 위협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작전에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신규 규제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란은 줄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3: 이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안전을 위해 이란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대응 중이라며 국가 내 여러 지역서 들리는 소리가 이 대응 활동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 없다며 만약 UAE 측이 이를 빌미로 공격한다면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등을 포함해

0: 이번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이 중재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1: 이어지는 국제 소식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 5일 미국이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힌 후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EU 아르메니아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의를 갖고 있다며 합의의 본질은 번영과 공동의 규칙,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현재 남아있는 관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당초 합의한 관세 최대한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는 또한 EU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응책을 열어두고 있음을 또한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 반응했던 유다왕 므낫세는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남은 통치 기간을 평화롭게 보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자신을 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시는 모든 미주보험방송 청취자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190 미주 복음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턱 대화키트와 점심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진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뱅크 오브 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글로벌 비전 교회를 섬기시는 제임스 구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전도서 2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전도서 2장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2장 본문의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일과 수고가 마치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히브리 원어적 의미에서 헛됨은 헤벨입니다. 익김, 수구증기, 안개, 허무, 덧없음을 뜻합니다. 즉 금세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헛된 모습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바람의 영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손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수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쾌락, 업적, 지혜, 수고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술과 웃음, 쾌락 모두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집, 포도원, 정원, 재산, 노래하는 자들 모두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뿐이니라. 솔로몬 왕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한 결과 지혜로운 삶, 망령된 삶, 어리석은 삶을 비교해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가진 큰 권세와 지혜를 가진 왕으로 이미 다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오는 자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후에 오는 자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자가 하는 것은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 쾌락, 지혜, 업적, 재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겠다,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전 세대에서 다 해본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반복적으로 같은 길을 걸으며 결국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운 길은 인간의 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성공 방식, 새로운 행복 비결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간의 방식은 보여지는 모양만 다를 뿐 실은 다 옛날부터 반복된 인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솔로몬 왕은 지혜와 우매한 것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지혜는 빛처럼 우매한 어둠보다 뛰어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당연히 지혜가 있는 자로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눈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앞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삽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는 삶,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같은 일을 당합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 있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모두가 죽음 앞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음을 인정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분별하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지혜는 삶을 더 잘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지혜는 세상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해 아래 있는 지혜는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은 2장 1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매자가 당하는 죽음을 자신도 당할 것이라는 절망 때문에 자신의 지혜가 무익하고 지혜도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없어버린 지 오래임이라. 오호라, 지혜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도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모두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명성, 인간의 업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잊혀지게 됩니다. 때로는 역사라는 기록을 통해서 남는 것 같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 역사의 기록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의 모든 성취는 허무하다. 사람들의 기억도 허무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호라, 오호라는 표현은 감탄사입니다. 오호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감입니다. 직역하면 또한 게다가 결국 사실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어찌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NIV에서는 Like fool, the wise too must di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직역을 볼 때 지혜자도 같이 죽는다. 우매자와 함께. 원어적으로 본다면 감탄사보다는 지혜자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죽는다라는 담담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세상적 지혜와 명예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추구하는 즐거움, 성취, 재물, 지혜는 마치 붙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좀 더 인생을 사는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죽음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어리석음은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2장 본문에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시 한번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잠들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 왕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실망과 좌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인간적 세속적 삶입니다. 솔로몬 왕이 경험한 쾌락, 부, 권력, 지혜 등 모든 세상적 노력은 결국 괴로움과 허무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과 업적은 바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솔로몬 왕은 자신이 세운 세상적 업적, 재산, 건물, 재물, 쾌락을 쌓고 수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함과 괴로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삶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깊은 실망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 수고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수고해도 내 것이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수고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솔로몬 왕은 자신이 평생 수고하여 쌓은 재산과 업적을 후세가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즉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쌓아올린 재산, 건물, 업적, 지식 모두가 후대가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즉 내 수고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노력의 궁극적 헛됨과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간적, 세상적 삶과 노력, 솔로몬 왕의 재산, 권력지의 쾌락 등 세상에서 추구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이것은 세상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한 사람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고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취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재산의 상속, 권력의 승계, 재산의 이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의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세상적 권세와 업적이 큰 악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업적은 허무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음 앞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평생의 수고와 노고가 남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우월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바람을 잡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영원한 의미를 붙잡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2장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장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은 단순한 노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고민하며 노력하는 것이며 인간적 계획과 정성, 지혜로운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노력과 수고가 결국 영원한 가치나 만족을 남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노력의 허무함과 무익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계속됩니다.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근심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걱정과 고민에 시달립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근심, 밤낮으로 애쓰는 삶은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노력과 걱정만으로는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솔로몬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세상적 성취나 부보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의 중요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인간적 노력만으로 얻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과 시간, 먹고 마시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누리는 참된 지혜와 기쁨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상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과 수고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글로벌 비전교회 제임스 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는 1442 얼바인 블루바드 스위트 108 터스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영어 예배는 오후 1시 30분, 중국어 예배는 오후 3시, 한국어 예배는 오후 5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글로벌 비전 브로드캐스팅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및 기타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지역번호 949-667-0264 또는 문자로 지역번호 714-393-4595로 남겨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globalvision.church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주복음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복음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의 남경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왔을 겁니다. 짧은 인사로 혹은 몇 마디 말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마음속에 나름 그려볼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도 담담한 말투 속에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마치 깊은 호수처럼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너무나 복잡해서요.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자라온 환경과 관계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지금의 모습이 된다고 하지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참 많이 듣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요. 쉬운 판단보다는 이해를, 단정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들으셨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마음을 나누는 미담,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복한 큐티가 있는 시간, 아름다운 이야기 듣고 계시고요. 이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In His Time 찬양 들으셨습니다. 한인 크리스천 미디어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유튜브 기획부터 촬영, 편집은 물론 AI 영상 제작과 작곡까지 미디어 사역에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하루에 배울 수 있는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튜브 알고리즘 이해와 채널 성장 전략, 그리고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실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 교회에서 진행이 되며 목회자,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그리고 유튜브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 kgbs.com 미주복음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 AI 방송 아카데미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AM 1190 미주복음 방송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 은혜의 찬양과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큐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20여 년 전 나는 첫 발령지인 고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반의 현이라는 아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폐 증상까지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굳어있는 표정, 말이 없는 현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해 봄에 우리는 2박 3일에 짧은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현이를 불참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낭패라며. 하지만 나는 그것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육적인이라는 뜻도 모르는 초짜 교사의 무모한 용기였습니다. 나는 반 아이들에게 현이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며 대책 회의를 제안했는데요. 2시간 동안 의논한 끝에 탑승 도우미, 식사 도우미 등을 정해서 여행 내내 현이를 보살피는 도움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지막 휴게소에 들른 버스가 출발할 때에 나는 비로소 편안히 눈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쯤 흘렀을까요? 손끝에 차가운 기운에 놀라 눈을 뜨니 현이는 내게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처음 듣는 현이의 목소리에 놀란 나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뒤 내친김에 아이들은 현이의 학교생활 도움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현이는 아이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건데요. 그 따뜻했던 가슴들은 지금 더 큰 훈풍이 돼서 세상 어디에선가 언 땅을 녹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축복하노라 찬양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시간은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미담, 나누고픈 간증을 비롯해서 알고 계신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언제든 소개해 주시겠어요? kgbs.com 저희 미주보금방송의 웹사이트 청취자 게시판이나 카톡 아이디 am1190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이 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향한 존경이 우리 삶의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190 미주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어메이징 러브 뉴스 보이스 앨범 가운데 한 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따뜻한 행복 큐티. 루시 이삭을 주어 모압 사람 루시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댓글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실함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느끼며 작은 일에 충실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대충 보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만남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루시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도전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 댓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룻기 2장 말씀을 통해 은혜받은 여러분들의 댓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는지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내가 깊이 묵상한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요, 마음속에 은혜의 댓글 한 줄 남겨보심도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는 매일 아침 6시 30분 묵상의 시간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이 시간은 하루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따뜻한 행복 큐티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끝곡은요. 일상 찬양 함께 나누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밤 모두 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브닝 클래식 권영대입니다. 오늘이 5월 5일.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죠. 혹시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자녀들과 혹은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브닝 클래식 이 시간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 시간 아이들과 같이 있는 가정이라면 라디오 볼륨 혹은 스마트폰의 볼륨을 조금 올리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나누는 것도 참 의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곡은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곡으로 주제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 번호 265, 작은 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입니다. 동요 작은 별은 가장 널리 알려진 영국 동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제인 테일러의 시를 노랫말로 붙인 것이죠. 그 이후 모차르트의 변주곡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알려져서 독일에서는 Ist das nicht ein Schnitzel Bank라는 제목으로, 또한 영국에서는 Baba Black Sheep라는 이름으로, 또 미국에서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리고 ABCD라는 알파벳 송으로까지 여러 형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265번을 안드라스 쉬프의 연주로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총 13분 55초가 되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자건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편주곡, 작품 번호 265번, 안드라스 슈프의 연주로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곡입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죠.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작곡한 장난감 교향곡입니다. 이 곡은 그동안에 하이든이 작곡했다고 알려져 왔었습니다만 최근의 학설에 의하면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곡을 하이든의 동생인 미하엘이 조음김하고 편곡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어린이용으로 즐겁고 쾌활하게 다루어졌죠. 하지만 성인들도 이 곡을 즐겨 애창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표제만 장난감 교향곡이지 그 실제의 내용으로서는 나이에 그 범주를 넘어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새소리와 나무 토막으로 만든 장난감들 또한 뻐꾸기 소리 등이 심심치 않게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소리와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시장조의 4분의 4박자입니다.

0: 예,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로웰 어린아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세워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매우 재미있는 메타포를 사용하시죠. 즉,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제자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첫 모습을 상실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고 주님보다는 내 자신 혹은 사람들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없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춰서 나의 작음을 알고 당신의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녀들 혹은 손주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빛과 생명의 소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이 시간은 영어권 청취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English Ministry. 오늘은 Tapestry LA 철출을 섬기시는 찰스 조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선교사님이세요. 황 데이빗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미주 복음 방송 처음 방문해 주셨어요.
1: 네, 처음입니다.
0: 네,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1: 네, 저는 미주에서 원래 자라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처음 라디오 인터뷰와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리고 또 듣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와 또 격려 가운데 동참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미주 지역에 계시다가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는 10살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미주 동부 보스톤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 에머스트라는 곳으로 이민을 와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0: 네, 네.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선교사님.
1: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교회가 사실 대학생 특히 유학생들이 많은 그런 교회여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제 형 누나들이 많아서 네, 너무 즐겁게 또 교회 생활을 때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없었던 곳이라 또 그냥 미국 친구들과 잘 사귀면서 잘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PK로 자라셨네요.
1: 맞습니다.
0: PK로 자라시다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보통 PK들 아빠처럼 그렇게 먹게 안 해야지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저는 그 교회가 뭐 대학생 형 누나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생활이 저는 너무 그냥 행복했고 거기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거에 대한 상처나 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1: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우리 동부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 같은 게 있었는데 당시 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처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청소년 때 만났습니다.
0: 네. 네. 선교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또 부르셨어요?
1: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원래 선교에 대한 마음은 이제 별로 없었는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시 너무 예배가 없는 곳이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때 회개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당시 제 마음에 저도 몰랐던 이 세상을 위한 사랑 또 이 세상을 위한 뭐 나의 다른 목표들 그런 것들이 사실 숨겨져 있는 아젠다인데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신 거죠.
0: 네. 팔레스타인 선교를 마음에 품으신 건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1: 저와 저희 아내가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리아라는 나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를 섬긴 적이 있어서 청년 때부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아랍 이런 민족들을 좀 품고 많이 기도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시리아 상황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가정으로 나중에 기도하는 와중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또 팔레스타인이 두 민족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청년 때부터 아랍을 섬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족이 네. 함께 그 땅을 밟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하고 사실 바로 장기 선교사로 가기 원했는데 또 다른 사역들이 있어서 한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한 6년이 걸렸었어요. 6년이 걸렸고 드디어 이제 선교지에 나왔을 때 당시에 임시 어떤 이런 집에 한 달 정도 렌트해서 살고 있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참 그때 당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예, 많이 느껴져서 그 순간이 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됐고 예, 처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선교지로 가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 훈련의 과정들은 어떠셨을까요?
1: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역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역을 섬기면서 좀 그 시기가 딜레이가 된 네.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이 사실 계획하셨던 저희 훈련의 시간이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선교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저희 가운데 다뤄주셨던 것 같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 기간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또 가르쳐주셨던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0: 네. 네. 송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 네. 어쨌든 팔레스타인 우리 분들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라는 두 지역에 나뉘어져서 지금 살고 있고 그 두 땅도 사실 그 두 지역도 되게 다른 예,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권하는 정당이 아예 다른 정당이고 서로 사실은 좀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고 예, 서안지구는 좀 더 온건파 그리고 가자지구는 많이 또 요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땅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을 이제 넘나들려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체크포인트들이 있고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체크포인트를 지나다닐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예,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일을 해도 된다는 워크 퍼밋이나 허가를 받은 분들은 그 증을 보여주고 이제 매일 또 일을 하러 넘어가는 그런 광경들을 쉽게 보실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오는 일은 거의 없고요. 두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0: 네.
1: 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독립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일에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국기들이 많이 걸려 있고 네. 기뻐하는 그 민족의 우리가 이 국가를 새로 건립했다 이런 기뻐하는 그런 막 잔치 분위기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 그날을 이제 재앙의 날로 예, 기억하고 사실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땅을 빼앗긴 그러한 날 좀 우울하고 슬픈 그런 것들이 대조되면서 사실 한 민족의 기쁨이 또 한 민족의 슬픔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서로 이제 복수 또 원수 복수의 그 끊임없는 고리로 붙잡혀 있는 그 두 민족을 보면서 참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원수의 증오를 끊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화약고와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네. 어떤 사역 하셨어요?
1: 저희는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무슬림들 사이에서 현지 교회가 있기는 한데 이제 현지 교회들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거나 사역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암묵적인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지 교회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또 제자 양육하고 예, 또 그게 모이면 이제 가정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선교사님이 네. 그 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항상 또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네. 있고 항상 어려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영혼들이 있으실까요?
1: 이제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우리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예요. 제가 간 지 한 6개월 됐는데 어떤 한 단기 선교 팀이 와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이 친구가 이미 카페로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여튼 제 추측대로 앉아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무슬림인데 동성애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고 싶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자기가 동성애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슬람이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동성애는 죄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그래도 너 예수님을 믿겠냐 했을 때 이 친구가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양육하는데 5년 내내 이 친구를 좀 양육을 해왔고 그리고 동성애 이 부분을 또 뛰어넘는데 정말 끈질기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다행히 성령님을 체험하고 네. 또 이 초기 믿음 초기에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이제 믿게 되니까 일하는 곳에서도 막 이제 다른 무슬림 우리 뭐 사람들이 이 친구를 협박하러 온 거죠.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근데 이 친구가 전날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0: 1년 동안 선교사로 우리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러 네. 튀르키예에도 다녀오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또 뭐 자기의 꿈을 쫓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어떻게 또 지금은 또 캐나다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연락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네. 예, 끝까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섬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1: 성사님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네요.
0: 아 그럼요. 예, 전쟁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건 정말 전쟁이고 이 정말 농부처럼 농부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또 디모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참 많이 실감나는 그러한 사역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듣기로요 선교사님 중동 지역에는 꿈에서 예수님을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0년째 전 중동 우리 이슬람 사회에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지금은 보편 현상이 됐죠. 팔레스타인에서도 꿈에서 예수님 만난 친구들도 저희가 종종 만났었었고 그래서 참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만나냐 그런 대화도 많이 했었습니다.
1: 네, 그만큼 그 추수할 곡식들이 많고 네. 때가 가까웠고
0: 네 그렇죠. 네, 정말 이제는 이 이슬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이방 민족 집단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무슬림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다 믿고 있는데 저희가 창세기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마엘 또 하갈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최근에 뭐 더 그렇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들의 구원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무슬림 하면 이 매스컴의 영향 때문일까요? 겁부터 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실 수 있을까?
0: 사실 저희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슬람의 이미지는 뭐 아주 소수 극단 이슬람의 이런 그룹들의 사실 뭐 행위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도이죠. 근데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사실 뭐 그렇지 않고 제가 처음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로 가서 무슬림 사회에 들어가 전도했을 때에도 뭐 미국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착한 사람들이어서 너무 놀랬고
1: 네.
0: 뭐 너무 쉽게 자기 가정에 초대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뭐 미국에서 한 번도 가능하다 상상해보지 못한 그러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어서 많이 놀랬습니다. 또 친절한 거랑 또 영적으로 마음 밭이 좋은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착하고 친절해도 이 갈급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네.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성교사님 그 지역에서 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만나시나요?
0: 네, 그럼요. 저희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집중해서 저희 가정을 사역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많이 접할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또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유대인들을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우리 유대인 친구들도 꽤 있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무슬림들은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자기 성서 꾸란에도 예수님은 아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푼 모든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심과 심지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다 이 이슬람 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제 이단, 민족의 배신자로 알고 있죠.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이 거짓 가르침을 시작해 우리 민족을 미혹했다.

0: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는 뭐 엄청나죠. 네,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예슈아인데,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라고 부르고, 예, 그 예슈는 다른 뭐 뜻은 없고, 히브리어 문장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 기억에서 영원토록 지워버리리라. 이 문장의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딱 조합하면 이제 예수인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저주를 사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영적인 존재라 특별히 우리 유대 청년들 가운데 공허함이 많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동성애 그리고 마약, 이렇게 우리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공허함 때문에 진리를 갈급하는 유대인들이 지난 뭐 5년간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예. 실제 옆에서 목도하고 계시죠.
0: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1: 얼마나 기쁘세요?
0: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거기 또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유대인 사역하고 계신데, 최근에도 본인이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한 유대인 청년 자매가 그때는 아예 예수님을 뭐 거부하고 저주했었는데, 뭐 5년 이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너무 갈급한 상태였고, 그때 다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같이 팀으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또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세요?
0: 원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제 팀 사역하고 관계인데, 저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었을 때 저희 선교사님들하고 팀 사역은 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선교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선교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가 가장 행복하고, 예, 사실 힘들 게 뭐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같이 동역하는 분들과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힘들 수도 있겠다. 아직 저는 그런 걸 크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1: 네, 은혜네요.
0: 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죠. 좋은 동역자들로. 네.
1: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네. 저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체감 온도들은 어떤가요?
0: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 사실 모든 중동의 사태가 시작된 거인데, 한번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사실 역사적으로 이 땅을 묶고 있던 그런 어떤 미혹이죠. 미혹. 우리가 원수다. 서로 죽여야만 살 수 있다. 이러한 증오들이 사실 영혼들 가운데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갈등이 잠잠할 때는 또 그런 게 좀 뭐 잊고 살고 있다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증오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 친구들은 그런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욕을 많이 하죠. 예,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저들은 점령자다. 예, 이스라엘이란 말도 꺼내지 않아요. 예, 점령자들이 우리의 땅을 침략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와서 또 누가 죽였고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팔레스타인 쪽에는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희 한국 교회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은 원수를 복수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정말 복 주셔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이 좀 심각하고 좀 진지하게 그것들을 묵상하고 듣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좀 뭐 좋은 어떻게 보면 시기인 거죠. 항상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그러한 때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도 그들의 네. 마음과 생각이 많이 열려 있는 때이기도 하고 상황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나 또 통로가 훨씬 더 많은 네, 그러한 시기라 지금이 기도할 때고 또 지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선교사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계시잖아요.
0: 네네.
1: 아이들도 있고.
0: 네.
1: 사모님도 계시고.
0: 예, 다 같이 있어요, 그랬죠.
1: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없으셨을까?
0: 사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먼저 이제 선교에 헌신했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는 뭐 그거에 대한 다른 그런 없었고.
1: 네.
0: 그리고 저희 자녀가 이제 네 명이 있는데, 두 명을 데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갔고, 예, 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두 명을 더 출산을 했고, 근데 이제 가정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1: 네.
0: 사실 사역이 훨씬 더 쉽죠. 네, 쉽고 자연스럽고 네, 우리 팔레스타인 가정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아이들도 교제하고 그래서 사실 가정으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축복이고 선교에 있어서 훨씬 더 네, 자연스러운 네, 좋은 것 같아요.
1: 네, 선교사님이 보스턴에서 PK로 자라셨잖아요.
0: 네네.
1: 이제는 선교사님 아이들이 MK로 선교지에서 네네. 자라고 있거든요.
0: 네네네. 저는 MK로 자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왜냐면 요새 이제 아이들이 자라거나 특별히 저는 청년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자기 삶 외에 다른 고민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으로 예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자라고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뭐 다른 MK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뭐 이러한 엄청 어려운 네,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날마다 설명하고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너무나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1: 네.
0: MK로서는 너무나도 그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네. 제가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MK 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지에 와 있냐고 묻고
1: 네.
0: 처음에는 뭐 그냥 엄마 아빠 따라온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사실 사역자로 예, 그 땅 가운데서 저희랑 같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다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또 다 무슬림 친구들이잖아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 가면 꼭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 사역자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1: 네.
0: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좀 막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걸로 교육하고 같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예, 저희 아이들이 참 기쁘게 이 사역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아이들의 양육은 또 우리 사모님 몫이잖아요.
0: 예, 너무 또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또 아이들 키우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네,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1: 네.
0: 네,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외부 사역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갈 때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케어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실 깊게 고민을 하고요. 집에 가서는 또 아주 또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꼭 필요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선교사님, 이 귀한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0: 저와 저희 아내는 100% 저희 내 자녀가 다 선교사가 되길 원하죠. 네. 네, 그럼요. 주님이 뭐, 또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본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겠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건 저희 자녀 전부 선교사가 되는 게 가장 기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귀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황 데이빗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900-0747, 714-900-747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데이빗 선교사님의 두 번째 간증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도움 주신 기업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복음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주복음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간을 70시간 연속 기도회, 다윗의 장막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볼 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기도하던 에스더처럼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70시간 연속 기도회가 준비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1: 할렐루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70시간 연속 중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으며 이 땅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은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위에는 이룬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묶임들과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갈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우는 여호수아는 죽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왜 이기고 왜 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손이 아파 모세의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위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느님, 하느님은 언제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느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그 땅이 고쳐집니다.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의 길에 놓여 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돌아올 수 있고 하느님께 돌아올 때 하느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완성은 부흥에 있습니다. 그 회복의 끝은 부흥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가 다시 생명의 바다로 각종 물고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바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하느님 백성들이 서로 연합되고 근육이 이어지고 살이 붙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면 하느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치지 않고 풍성함과 강력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약해지던 것이 강하여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우리 가정이, 무너진 국가와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기울어져 가던 국군이 다시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빛이 다시 돌아오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황폐해진 땅이 많은 산물을 내는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가장 큰 부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과 일주일 이어지는 무교절 잔치를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일주일을 더 지켰습니다. 누가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강제도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유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모발꾼들을 온 땅에 보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이스라엘 그 북쪽까지도 모발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성결케 된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 소식을 들고 갔던 그 보발꾼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이름은 하느님이 강하게 하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느님이 힘주시고 하느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느님이 이 일을 밀고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 지켜야 될 유월절을 1월에 지킬 수 없게 되자 한 달이 지난 2월에라도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셀 지파와 므낫세와 스브론 중에서 몇 사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 11절에 그 몇 사람이 히스기야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변방에 또는 요단강 동편에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야, 저 먼 곳에서 정말 이방인과 같은 지파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면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자 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을 감동시킨 하느님의 손이 유대 백성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가장 크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셀지파, 므낫세, 스불론의 몇 사람들 같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3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몇백 명,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느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하느님이 부흥을 보내시기 위하여 모여서 70시간을 기도한다면 하느님,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신 하느님께서 그 소수 민족 몇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며 하나님 이 땅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주류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강력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 뜻대로 하느님이 강하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그 종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느님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느님이 이 땅에 보내실 부흥을 바라보며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할 몇 사람들이 일어나고 몇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느님 그것이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이요 이 땅의 큰 부흥의 시작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의 이 부흥은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소를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소의 기구를 운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소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문지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본다면요,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들입니다. 여러 허드렛 일들을,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 찬양대원들입니다. 예, 교회 앞에서 문지기를 하듯 안내를 보는 집사님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느님이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성심이 제사장보다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부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부흥의 중심에 하느님의 사람들, 특별히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에 하느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부흥은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생명으로 옮겨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종교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듯 회복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회복을 통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이, 하느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놀라운 역사와 기쁨이 돼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0: 24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장막같이 찬양과 예배가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70시간 연속 기도회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www.70pra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온라인 참가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0: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승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진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안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time is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소유할 자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 천국을 소유할 자. 어린이들은 이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죄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우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걸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피 튀기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사회니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관심도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서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면 난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터인데 거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앞으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큰 자리에 앉느냐,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시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쉬사라지는 것입니다. 쉬사라지는 이상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먼저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상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한편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생을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히 얻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을 먼저 찾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서 오직 예수님 모습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리는 얼마 가지 않아 바뀝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이 있어도 그 시안에 차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저 천국에 영원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 주님을 찬양한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자리요, 은혜가 풍성한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예배에 힘쓰는 사람, 찬양에 힘쓰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복된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관심 가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여자처럼 존중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남자처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남자 어른을 중심으로 셌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20세 이상 남자 어른이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천 명이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도 남자 어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저들이 볼 때 아직 미완성 작품,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서 온전한 인격체로 저들이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존재도 아니고 중요하게 여기는 받을 존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너희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행동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인 것입니다. 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속화의 물결 속에,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의 삶이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사기치고 뭐 도박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도박하고 남을 등쳐먹고 괴롭게 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떤 탐욕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은 죄악성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 깨끗함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정도 모르고 죄 물결에 빠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순수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가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눌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우리들입니다. 제가 1964년 4월 달에 10살 때 서대문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갔었는데 그때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 시간이 그냥 은혜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어린 나이였는데도 모든 어린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 참석하고 수요 어린 예배 참석하고 금요철에 참석하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했는지 그저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서대문 로터리에 버스 갔으면 가방 들고 교회 뛰어들어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뢰들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감동이 사라지고 구경꾼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뚝 뒤에 앉아고 구경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이나 합니다. 저 사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지? 저 사람은 왜 기도 시간에 눕고 있어? 자기도 눕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자리 다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2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탐욕, 교만, 이기주의, 나의 잘못된 고집불통인 이 강한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첫사랑의 감격에 머물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고 성경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받으려면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들아들 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작은 존재인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상의 리더십은 다스림의 리더십이지만 천국의 리더십은 마태복음 20장 20절 27절 말씀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늘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는 것을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250만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3만 5천의 그 탈북자 가족이 있습니다. 또 미혼모 가족도 3만 5천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 겸손, 낮아짐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섬기시고 온 인류를 그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모든 천하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누군데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날 이렇게 소리대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 삶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겸손이니라.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도 겸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여 교육가여 정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1883년 2월 1일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나셔서 일제강점시대에 신앙과 애국을 함께 실천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정치경영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교를 공부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의 교사로 부임합니다. 1915년 이승훈 교장이 투옥되자 조만식 장로가 33살 나이에 이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교장직을 맡아서 일반 과목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같은 믿음을 갖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이 오산학교에서 많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에 참석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추록 후 1922년에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신자 참배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과거에 자기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0: 위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깜짝 놀라서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목사님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장로님의 감옥한 부탁을 받고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 독립운동을 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나라의 일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라도 누가 찾아와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급히 교회로 보니까 이미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주일 조 목사님이 뒤늦게 들어오는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말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이 자기 제자가 스승인 나를 갖다가 내가 이 민족 운동 지도자로 나라 일을 하다 왔는데 나보러 서서 예배를 드리다니 괘씸하고 하고 화를 내고 나갈 수도 있고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는데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눈물로 기도할 때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처럼 장로님은 겸손한 주의 종이었고 또 광복 이후에도 올람하자고 할 때 나 혼자 살기 위해 북의 동포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남아 계셨다가 6.25 때 총사장에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의 겸손은 모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큰 귀감이 되었고 마음속에 깊이 그의 겸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섬기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6시 40분, 2부 8시 40분, 3부 10시 40분, 4부 12시 45분,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 전화번호 서울지역 02-6181-9191 또는 교회 웹사이트 www.fgtv.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5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GBC 아침마당 공미연입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AM 1190 라디오 채널,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교회를 돕고 세워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간판 하나, 주보 한 장, 현수막 한 줄의 문구까지도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처음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메시지를 더 잘 전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 브랜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님 그리고 지현구 팀장님, 차선아 매니저님, 박진우 이사님 네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전에는 굉장히 씩씩했는데 갑자기 너무 다들 샤이해지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미국에 함께 오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와, 환영합니다.
1: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웰컴 투 캘리포니아. 네, 먼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도 나눠주시고 각자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라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국 땅을 또 밟게 되었네요. 네, 너무 영광이고 네. 이곳에서 이루어질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사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브랜딩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우 이사입니다.
0: 네, 목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 디자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굿즈와 제품들 그리고 브랜딩 팀의 영역에서는 여러 쌓이물들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스토어 팀의 지현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0: 환영합니다. 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력을 담당하고 있는 차선아 매니저라고 합니다.
0: 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교회 달력을 직접 디자인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4: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달력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를 매니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너무 귀한 분들이시네요. 네. 저희가 사실 교회 굿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어디 누군가를 선물하거나 이럴 때 항상 찾게 되는 그런 게 교회 이제 말씀 굿즈 뭐 이런 건데 네. 이런 거를 제작하시고 또 기획하시는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네, 내일이죠. 5월 6일 수요일 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 브랜딩 세미나를 네네. 위해서 이렇게 미국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미주복음방송 방문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윤선 디자인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저희 윤선 디자인은 이제 만들어진 지 16년 되었어요. 네. 네. 혼자 골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33명 정도의 우리 디자이너들과 그리고 MD 많은 또 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 디자인의 영역을 잘 행해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건축 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런 교회 회사입니다. 건축 빼고 다 하고 네. 있다.
1: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 목회를 돕는 네 그런 디자인으로 돕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보통 교회 굿즈나 뭐 교회 현수막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저희는 접했거든요.
1: 네네.
0: 뭐 주보. 교회 로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디자인했나 뭐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교회 브랜딩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일까요?
1: 아, 이게 브랜딩이라는 말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브랜딩이라는 말이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세속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0: 그런데. 보통 우리 브랜딩 하면 브랜드 이미지 막 약간 이런 맞아요. 게 생각이 나죠. 네.
1: 근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역자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우리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부터 브랜딩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임 네. 브랜딩.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거울 앞에서 나를 퍼스널 브랜딩하는 거거든요. 네. 브랜딩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손쉽게 누구나 하고 있는 네. 아주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교회가 세상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고 좋게 보여지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내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브랜딩이라는 거가 약간 좀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거 정말 고급 브랜드 뭐 우리 보통은 그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를 표현하는 방법도 퍼스널 브랜딩에 속하는 맞아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브랜딩이 되고 있는 거다.
1: 네.
0: 오늘 또 이 브랜딩이라는 이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라이브 신앙을 브랜딩하는
1: 그쵸.
0: 거네요. 네.
1: 맞아요.
0: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네.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과 공동체가 중심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 브랜딩은 왜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우리 또 박진 의사님.
0: 네, 우리 박진 의사님. 그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려나.
2: 교회의 그 본질이 말씀과 공동체라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그 소중한 본질을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나누고 네.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가 그 고민하는 과정 또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2: 사실 이제 앞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브랜딩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뭔가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도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인 것처럼
0: 네.
2: 나를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또한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브랜딩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0: 네.
2: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쌓인물 하나에다가 정성을 담고 공간에다가 분위기를 담고
0: 네.
2: 따뜻하게 가꾸는 것 또한 그 또한 교회 브랜딩의 시작이라는 생각이고요.
0: 네.
2: 그래서 그것이 당신을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언의 고백이자
0: 네.
2: 환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네. 조금 제가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게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한 교회 홍보, 교회 홍보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 단순한 교회 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의 가장 최전방에서
1: 적극적인
0: 행동이네요.
1: 네,
0: 이게
1: 맞아요.
0: 교회 브랜딩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0: 네.
1: 뭔가 하라는 거거든요.
0: 아멘.
1: 그게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이 하나의 설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멋진 말씀은 어떻게 또 생각이
1: 아니,
0: 교회 디자인이 그냥 단순한 꾸밈이 아니고
1: 네.
0: 예배를 돕는 도구다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1: 예전에 그 우리 디자이너가 이제 저희가 제일 바쁠 때가 12월이에요.
0: 네.
1: 교회마다 이제 표화연수막을 새로 걸잖아요.
0: 네네.
1: 이 표화연수막 의뢰가 들어왔는데 우리 디자이너가 막 고민을 하고 하다가 진짜 그냥 한 10분 만에 디자인을 만들어냈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 디자인의 어떤 완성도를 떠나서 그 10분이라는 시간에 되게 저는 좀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이 주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혹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이걸 디자이너가 단 10분 만에 그냥 본당에 걸어오는 현수막으로 만들어버리는
0: 네.
1: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한편의 설교가 돼야 되는 거고 1년 내내 걸려있는 건데
0: 네.
1: 다시 고민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만큼 저희가 작업하는 디자인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님들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보이는 메시지인 거죠. 귀로 듣는 메시지가
0: 네.
1: 아니라.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직원뿐들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 디자이너들에게
0: 네.
1: 하고 싶은 이 사실 이야기죠.
0: 와, 너무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AI가 판치는 세상에서
1: 아, 네.
0: 10분이 뭔가요? 정말 1분도 안 걸립니다.
1: 망설임 없는 AI는
0: 네. 보통 뭐 디자인 하나 뽑아줘 하면은 정말 뭐 요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딱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교회 현수막 하나도 우리가 예배를 설교 말씀을 듣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표로 1년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조용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두 분의 매니저님과 팀장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윤선 디자인에 함께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우리 팀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 끝에서 지금 저랑 제일 멀리 계신 분부터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차선아 매니저님,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셨어요?
4: 저는 원래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다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이 맞을까 하는 좀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0: 네.
4: 그러다 보니까 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그 앞으로의 그 남은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주어져서
0: 네.
4: 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선 디자인에서 채용 공고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던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0: 네.
4: 아 이거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닐까 나는 이제 좀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0: 네.
4: 여기를 내서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채용이 됐고
0: 네.
4: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올곧은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알고 있었나요?
4: 약간 저는 이제 언론이나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0: 네.
4: 그런 걸 통해서 좀 막연하게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사랑의 영향력을 좀 많이 이렇게
0: 네.
4: 미치려고 하는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0: 네.
4: 같이 함께 일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다르시다.
0: 아.
1: 되게 훌륭한 직원이 저보다 네. 더.
0: 대표님이 인터뷰를 더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래야 이런 훌륭한 직원들이
1: 아니 한번 나갔었다가요.
0: 네.
1: 다시 불러온 직원이에요.
0: 자 이제 폭로는 들어갑니다.
1: 아무튼 네. 제가 다시 불러온 너무 진짜 제가 아끼는 직원이에요. 일을 정말 잘하고
0: 네.
1: 아 그냥 네 언니 같은 마음에서는 그만. 샤타 닦고 가는 직원인데 네, 정말 열심히 해요.
0: 네, 그냥 딱 봐도 너무 선하시고
1: 네,
0: 성실하심이 얼굴에 벌써 우리가 네.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얼굴에 자신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지금 많지도 않은데 벌써 성품이 얼굴에 보입니다. 근데 앉아 계신 팀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MSG 안 들어간 담백한 김치 같은.
1: 한국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정말 다 좋은 네. 직원들인데.
0: 아 우리 대표님의 영향력이 참 큰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네. 제가 더 늘 배워요.
0: 자, 이제 지연구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셨어요?
3: 아, 네. 저는 사실 학부 대학원을 신학을 전공했었고요.
0: 네.
3: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던 이제 신학도이기도 했었었는데요.
0: 어쩐지 교회 네. 오빠 분위기가 있었어요.
3: 오빠한테 네.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들은 다양한 멀티플 레이어가 돼야 하잖아요.
0: 네.
3: 그래서 저도 디자인 쪽에 관심을 계속 갖고 교회의 간단한 것들을 주로 하긴 했었었는데
0: 네.
3: 그때부터 윤선 디자인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감각적이다. 그러니까 시중에 많은 교회 디자인이나 아니면 일반 업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디자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자인 이상의 어떤 기본 고민이나 기도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가
0: 네.
3: 나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함께하고 싶다. 뭐 네. 그런 생각을 줄곧 이제 해오고 있었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꼭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게 사역의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돼서 네. 이제 사회로 나와서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해보자. 어떤 찰나에 이제 윤선 디자인께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그때는 디자인밖에 안 하던 한 7명 내 작은 이제 규모일 텐데요. 제가 레터를 썼습니다. 대표님께. 네. 그래서 저는 누구고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싶으니 네. 기회를 주시면 가서 열심히 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디자인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또 궁금하기도 했어서 그런 레터를 쓰고 이제 내일 보내야지 하고 자려고 했는데 채용 공고가 딱 뜬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디자인 영역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스토어 영역이 새로 신설되면서 네. 거기 담당자를 이제 모시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고 그때 제가 어떻게 대표님께서 잘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1: 첫 남자 직원이에요.
5: 아 정말요?
1: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다 여자 자매들만 있다가 네. 첫 남자 직원을 뽑은
5: 인기 폭발 교회 오빠 이미지에
3: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한테는 정말 그때 스토어가 이제 그때가 코로나 기간 스토어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때였는데 그때 와줘서 지금까지 네. 저희 윤선 디자인 스토어에 그냥 거의 뭐 초창기 완전 씨앗과 같은 멤버죠.
5: 그러시군요.
1: 네, 학교의 직원입니다.
5: 모든 여직원들이 환호를 했을 것 같은데.
1: 네.
5: 아닌가요?
3: 무거운 건 알라줄 사람 같다.
5: 네. 자, 이제 우리 또 박진우 이사님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셨어요?
2: 아, 저도 특별한 인연, 윤선 디자인과 인연이 참 특별한 계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윤선 대표님께서 저에게 그 제품 제작 의뢰를 주셨어요. 저는 원래 본업이 제품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네. 하는 것이 제 본업인데 그 의뢰를 주시면서 시그니처 디자인인 예수라는 글자로 형상화한 십자가를 제작을 해주시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디테일한 소재와 가공 방법, 뭐 어떻게 정성껏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결이 잘 맞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네. 이제 그런 소중한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아 정말 우리 윤선 대표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그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지금 말 안 한 게 있어요, 이사님이. 네. 원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저희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강대상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싶었어요. 네. 좋은 예쁜 거를.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다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마다 다 이분의 사이트인 거예요. 그게 사실 시작이어서 그 얘기를 안 하셨네.
5: 그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네. 이렇게 여기 있다 하고 네. 보내주신 게 아닐까. 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네요. 윤선 디자인. 맞아요. 이 팀이 교회를 세우는 팀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좋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네.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정말 즐겁게 사역하시는 것 같고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밝아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또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네, 정말 네. 행복하고 행복한 것과 더불어 약간 좀 제 안에 무거운 사명감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내가 놓치면 이거 이 길 떠나 이게 그걸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에게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도 항상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5: 하나님은 어쩌면 그 두려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미주복음방송에서 내일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 브랜딩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네 분이 우리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교회 브랜딩 세미나를 해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좀 어떤 시간이 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5: 네.
1: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브랜딩이 무엇인가.
5: 네.
1: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이 네. 저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 네. 저거였구나. 비포 애프터가 있네.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예뻐질 수 있겠구나.
5: 네.
1: 근데 저거 어려운 거 아닌가? 쉽네.
5: 네.
1: 쉬운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여정을 네. 좀 강의에 좀 넣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익숙하지만 솔직히 저희에게는 이번에 저희가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시간이 좀 저희는 사실 더 되길 바래요.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도와야 할,
5: 네.
1: 섬겨야 할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서로가 좀 네. 윈윈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5: 이곳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네. 저희 정말. 사실 이민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분들, 네. 부교역자분들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또 부목사님들 특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5: 네.
1: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하신지 저희가 디자인으로 네네.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네.
5: 그리고 또 많은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1: 네.
5: 정말 이제 그냥 교회 환경도 어렵고 실정도 어려운데 사실 이런 데까지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1: 맞아요.
5: 네.
1: 그렇죠.
5: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한 분들을 이번 미국에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보내주셨으니까요. 우리 혹시 관심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 이미 사실 참가 인원이 벌써 다 찼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선착순 50명이었는데 더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1: 60분 정도?
5: 네. 네. 이미
1: 맞아요.
5: 오래전에 마감이 돼서 사실 저희가 디자인팀 기다리고만 있었지 사실 더 받지를 못해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좀 교회 브랜딩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거나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저희가 그 창구를 마련을 해왔어요. 이번에
5: 네네.
1: 저희랑 핫라인 그거를. 그 카카오톡 메인에 가셔서
5: 네.
1: 윤선 디자인 글로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5: 한글로 되나요?
1: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오기 전에 만들었어요.
5: 네. 네.
1: 보통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거든요.
5: 네.
1: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여기 현수막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5: 네.
1: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작업해드리는 그런 또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 네.
1: 윤선 디자인 글로벌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소통할 수 있어요.
5: 네.
1: 거기다 글 남겨주시면
5: 네.
1: 저희가 아마 이번 강의 끝나고 그러한 컨설팅이 필요한 교회에 대한 신청을 받을 거예요.
5: 네.
1: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체류하는 동안에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5: 네.
1: 근데 이제 다 못할 것 같아요.
5: 네.
1: 그런 분들 혹은 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데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윤선 디자인 글로벌이라는 채널에 가셔서 1대1 문의하기, 상담원
5: 네.
1: 문의하기 같은 곳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5: 네.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를 봤는데 work@ysdesign.kr
1: 네.
5: 윤선 디자인 이메일 맞을까요?
1: 맞아요.
5: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셔도 저희 아침마당 자막에 하단에 자막에 보면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방송 후에 카카오톡 아이디 윤선 디자인 글로벌도 함께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윤선 디자인
0: 이번에 교회 브랜딩에 대해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있을 세미나 어떤 기대가 있을지 우리 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세미나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네. 그걸 저희도 배우게 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0: 네.
2: 그리고 그 세미나가 저희에게도 소중한 자료로 되겠지만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곳에 교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큽니다.
0: 네.
2: 그 부분들을 저희도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혹시 이번 세미나에 있을 기대에 대해서 좀 나 한마디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매니저님 혹시 있을까요?
1: 지원부 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3: 네. 이하 동문입니다.
0: 아, 이하 동문을 준비하셨군요.
3: 네. 저도 짧게나마 한인 생활 한 1년 반 정도
0: 네.
3: 살아본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요. 한인교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열악함이라든지 네. 교회를 잘 꾸미고 싶은데 일단 뭐 렌트를 해서 쓰는 경우에는 좀 제한되기도 하고
0: 그렇죠. 네.
3: 또 뭐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공수하기에는 뭐 시간적인 재원적인 여러 뭐 한계점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상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막연한 어떤 해답과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을 서로 나눠보는 깊은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0: 네.
3: 그리고 거기서 저희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해결책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0: 네.
3: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고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0: 네.
3: 교회 한인교회의 어떤 브랜딩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니까요. 그걸 위해서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무엇보다도 참 기도하는 분들이시고 또 이 마음 자체가 너무 험불하신 그런 게 느껴져서 정말 교회 브랜딩 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생방송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저희는 녹음실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역의 가장 큰 시작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참 진솔한 나눔 해주신 우리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님, 지현구 팀장님 그리고 차선아 매니저님, 박진우 이사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녹음실에서 다시 뵐게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아침마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6: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뭐 간단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잘 받고 저도 말씀 잘 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기도도 되고 특별히 나라가 되지요.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한국을 먹으려 해도 우리만 거룩하고 경건해도 이 나라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출애굽기 22장 31절에도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 자녀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밖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막 사는지 몰라도 동성애를 하고 뭐 마약을 하고 막 살아도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복받고 응답받고 잘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택하셨지만 흠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택하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부전자전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교육해서 배워서 작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릇 공장하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갔다가 목사님 댁에 감나무 밑에 오광단지 깨진 녹그릇을 보고 사모님께 받아가서는 자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번쩍번쩍하는 새 그릇을 만들어서 사모님 이거 요광단지 그릇인데 아주 금같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밥을 푸는데 새 그릇에 목사님 밥을 풀려고 하니 그래도 요광단지 그릇인데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아들 밥을 풀자 장래가 창창한 아들 요광단지 그릇에 어떻게 푸나 그럼 내가 먹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오해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아니 뭐 어제 그제 요강 단지만 못하냐, 지금 새 그릇 됐으니 목사님 밥을 퍼자.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요강 단지 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고 목사님 부인이 된 것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밥을 퍼다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된 걸 찬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강 깨진 녹그릇이 용광로를 거쳐서 새 그릇 되듯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나는 믿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며칠 읽고 연구해 보니 아니거든요. 이거는 질이 다른 거거든요. 땅의 차원, 땅의 것이 헝그릇이 새 그릇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차원이거든요. 이 새 피조물은 폴 틸리, 실존주의 신학자, 철학자는 새로운 존재, 완전히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 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하다 할 때 우리말은 다 창조인데 히브리어로는 네 가지를 써요. 바라,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 창조예요. 아사 하는 것도 있는데 아사는 하늘 땅 다 지어놓고 거기에 오곡백과 짐승들 있는 것, 꽃들 만드시는 걸 아사라 해요.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야차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바라가 아니고 야차로 있는 것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바라도 아니고 아사도 아니고 야차르도 아니고 바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안 써져 있고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가 카이네 크티시스, 카이네 크티시스란 말은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여기에 갖다 놨으면 바라, 없는 데서 만드는 바라예요. 이것은 사람의 뭘 바꾸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오다 가다가 뭐 즉흥적으로 주신 말씀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내가 말이래 나의 영, my spirit,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이사야 44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 붙잡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할렐루야. 엄마가 애를 낳듯이 하나님이 낳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10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천당 못 갑니다. 목사님이라도, 한 목사님은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목사고시 합격하시고 목사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사업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절간에 가서 중이 됐어요. 또 그만뒀다가 미국 가서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공부로 안 돼요. 교육으로, 훈련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을 때 숨을 죽이고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너의 것일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는 언제나 걱정, 불안, 무서움을 줘요.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 같은 거, 공황장애 다 없어집니다. 마귀 영향권이 있으니 불안하고 무섭고 따분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서 항울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모든 불안 공포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걸 아는 제 아들이 예수님 나타났으니 당황하는데 예수께서 못 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에 맞은 허리 자국 보여주시니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그들이 좋아서 영어 성경 보면 오버조이 막 깊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As the Father sent me, so I am sending you. 그리고는 제 아들을 보시면서 숨을 뿜으십니다. 제 아들이 긴장해서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공적으로 처음 나타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마네킹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모시고 흙덩어리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지만 다 죽은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 영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영원하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워서 교육해서 훈련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심장이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고 유혹에 빠지고 싶고 세상에 막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못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뿌리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실수도 하고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냥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기뻐서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깍 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제가 성령의 불세례 받을 때 바람 소리 들었거든요. 그건 땅의 바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나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불덩어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120명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덩어리가 혀같이 타오르는데 그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불덩어리가 120 가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불로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런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간증을 해 주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제가 미국 교회에 섬길 때 좀 몸이 부한 새댁이가 아기를 낳는데 세 주가 지나서 예정일 세 주가 지나가지고 애가 안 나오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애기 순산하도록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애 순산하라고. 근데 두세 주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애 낳고 지금 벌써 두 주 됐대요. 그러면 알려줘야죠. 저들은 미역국 다 먹고 나는 계속 애 낳도록 기도하고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에 치료되거나 은사를 받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제가 부산 온천장의 교회 큰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꼭 정심을 대접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혼자 먹는데 너무 사정을 내서 갔더니 어떤 부인이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밥을 다 먹어가는데 그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양곡교회 다니다 왔대요. 근데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해서 친정집에 죽으러 왔대요. 근데 양국교회 집사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대요. 첫날에 성령의 불세례 받았대요.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좋아서 못 견디겠대요. 완전히 새 세상에 태어남까지 좋아서 와 이리 좋을까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가니 풀도 새풀이고 하늘도 새하늘이고 꽃도 새꽃이고 온 세상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너무 좋아서 핸드백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테이블 보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으러 온 딸이 교회 가서 저 괜찮은가 창밖을 보고 걱정하는데 딸이 막 돌며 뛰니까 딸 닮은 같은데 아니지 했는데 딸이에요. 병도 깨끗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으로 이사 갔대요.

0: 제가 폐암에 걸려서 나왔는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이 무슨 힘을 얻어요? 제가 폐암에 걸렸지만 12일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깨끗이 나았다는 걸 간증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암 걸린 사람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간증을 해야죠. 어쨌든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이 시작되고요,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하지만 성령 받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잔 술에 기쁩니까? 술에 취해야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교회는 술집이에요. 성령의 술집이에요. 예배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찬송하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따라합시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For we are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 whether Jews or Greek, slave or free, we are all given to one spirit to drink. 술을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제라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술을 마시듯이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굉장히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는 기본이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길 가다가 좁은 길에 마주치면 제가 바로 피하거든요. 미국 같으면 땡큐 땡큐 하는데 한국 사람은 얼굴 뚜껑 돌아가고 그냥 가요. 뭐 그러나 그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는 그런 그러시니까 축복하고. 콜로라도 대학의 일리엄 로렌스 일리엄 교수하고 예일대학의 존 버그 교수님이 온도가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나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온도가 엄청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 학생들을 실험장으로 데려가면서 각 본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커피를, 찬커피,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다가 학생 둘이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 이름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을 기록해야 되니까 커피 좀 받아주세요. 한 사람은 냉커피 받아두고 한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험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너 뜨거운 커피 들었냐? 냉커피 들었냐? 그 다음에 안내하는 안내원이 아주 따뜻하고 친절했나? 냉담했나? 했을 때 따뜻한 커피 든 사람은 안내원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좋았다고 다 답을 하는 거예요. 냉커피는 아닌 거예요. 자기 손에 커피가 차면 상대방도 차게 보고, 자기 손에 커피가 뜨거우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싸우고 대들고 비난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장수가 큰 승리를 거두고 와서 환영을 받으니까 옆에 친구 장수가 한번 이겼다고 의시되지 말게, 자네 어머니는 시장터의 장사는 이자고 자네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잖아. 그런 가문에서 자네가 났는데 의시되지 마. 나는 우리 아버지도 장군이고 우리 집은 귀족이야. 그럴 때 그 장수가 허허허 웃으면서 나 우리 가문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일세 그랬다는데, 예수 믿고 결심해서 새롭게 사는 거 그게 출발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새로운 출발이에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고,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성령 받아야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십자가, 나이에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홍해가 갈라진 거 절대 못 믿어요. 신학다 교수라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절대로 못 믿어요. 그걸 믿어 이러죠.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씀이 이해가 된 분은 성령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충만을 받읍시다. 은사를 받읍시다. 다 방언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한 시간 오늘도 방언 기도하고 왔는데 한 시간 방언으로만 기도했어요.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인데 최고예요. 그리고 방언한다고 남들이 조용한 데 소리치면 품격이 없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따라 고귀하게 은사를 써야지만 품격 있게 해야죠. 자랑하면 마귀가 쓰고요. 겸손하게. 골방에 있을 때 혼자는 얼마든지 하잖아요. 오늘 다 은혜 받고 성령에 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 목사님 설교가 뭐지 하는 분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거든요. 천당 못 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미국에 서울 축제하다가 총에 많은 사람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 춤추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아요?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미 받은 분은 재충만 받고, 받지 못한 분은 지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용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창원 양곡교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55-210-5500, 055-210-55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부터 17장입니다.
1: 제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과 악사부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1: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힐라 절반 곧 암몬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서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타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1: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리아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3: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1: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4: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멧으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4: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4: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5: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1: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타푸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수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마와 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얕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프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1: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7: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1: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8: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7: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1: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8: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2026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 우리 호산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구나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정말 급격히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호산나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2026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우리가 미꿈소 비전센터 완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 귀한 건물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 짓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축을 담당한 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건물은 그야말로 하드웨어에 불과하다는 사실. 예,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꿈소 비전센터를 짓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 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내용을 채워넣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많은 생각과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하는 것 말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을 자꾸 뭐예요?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것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적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그 참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미꿈소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그 하드웨어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그 소프트웨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칼럼을 쓰면서 저한테 아주 굉장히 강렬한 감동이 임했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칼럼에 제가 그걸 얼마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제게 임했던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 라는 감동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메모리를 가득히 갖게 하라 라는 감동이 제게 밀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아니 그 이전에 호산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두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하는 영적 미꿈소 비전센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 보이는 건물 말고,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되는 영적 미꿈소 비전센터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답을 구하면서, 예,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영적인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태도, 자세, 영어로 하면 attitude죠. 이 attitude, 이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거든요. 예, 관계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뭐예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예, 정말 좋은 태도, 좋은 자세가 있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반면에 그 자세가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면, 예, 거기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 자세,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은 바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그 신앙적 태도, 그 영적인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 그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세, 그 태도가 그걸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 가지고. 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 그런 거예요. 잘 믿는다 이 뜻 아닙니까?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그들이 그동안 신앙적으로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세리는 비록 죄인이라고 찍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인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 가치입니다. 어린 아이 가치,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천부적인 메신저이십니다. 볼 때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다 이용하세요. 그런데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당신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시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치 모든 일이 전능하신 어떤 분의 미계획된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하지? 싶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종의 돌발적인 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어떤 돌발적인 일이 있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권위의 존재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축복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권위의 존재가 해줄 때, 그때 그 축복이 진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 가는 이 축복은 권위의 존재로부터 임하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의 존재와 가까워지고 권위의 존재와 연결되고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요, 예, 어린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전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손주가 태어나고나부터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좀 심해졌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정말 예뻐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권위의 존재라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권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눈길 한번 주고 한 번도 안아주고 혹은 이야기해주고 가능하다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의 사역이라고요. 당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려와가지고 뭐 만져달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분을 방해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갖고 집에서 들어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생각나는 그런 거 있죠? 약장수들이 많이 하는 뭐예요? 애들은 가라 딱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죄된 문화입니다. 예, 사실은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을 속을 채우고 있는 어떤 이 스피릿이 어떤 것이냐? 그렇죠, 교만입니다. 그거는 죄성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신앙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세,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그 타이밍에 그 상황 속에서 던지신 거예요. 예,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게 태도와 자세인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그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작고 연약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영적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해야 돼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늘 내가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 전 너무 형편없습니다. 전 늘 틀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의 자세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늘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나를 갖다가 상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에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이 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해도 뭐 진짜 뭐 신앙 경력 타이틀 어마어마한 곳에 정말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모인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이 그 가운데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예, 음부예요. 지옥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정말 그냥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너무 못 견디, 역겹습니다. 지옥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은 아름답고 싱그럽고 감동스러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래요. 두 번째,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어린아이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 그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요. 바로 이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0: 그냥 말로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이 참 너무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면 좀 모든 게 괜찮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비굴합니까? 이게 구차합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그렇다면 비굴한 거 맞죠? 구차한 거 맞죠?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니요, 아름답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동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동하는 마음.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The sense of wonder 이라고 합니다. The sense of wonder. 놀라는 wonder. 놀라워하는 그 sense, 그 감각이라고. 예,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제 손자 라함이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늘 놀라워하고 신기한 걸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문 열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놀라워요, 막 이러면서 온다고요. 그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워하는 모습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예, 언제나 더 센스 오브 원더에 충만하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늘 놀랍고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자세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세월을 살고 풍상을 많이 겪게 되면요 감동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감동도 안 해요. 그리고 놀라워할 것도 없어요. 하도 뭐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만큼 삶이 퇴락했다 그 말이죠. 그야말로 삶에 지치고 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랬으면 안 되지만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 향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놀라워해야 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찬양할 때 여전히 놀라워하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섭리에 감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가끔 교회 보면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 완전히 죄를 뿌리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처음에 초신자가 막 감격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한때는 그랬다. 회개를 해야지 그걸 갖다 자랑처럼 얘기해. 왕년에 나도 그랬어, 초신자 땐 그랬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아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 고백도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게 신앙이죠. 그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나를 감격시키는지, 예, 거기에 정말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는, 그게 바로 맞는 것이다.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때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 율동까지 같이 하면 정말 신나고 즐겁습니다. 특별히 그 율동 보면은요, 하늘 그보다 높고 이렇게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이게 왜 정말 재밌냐면요, 이게 그 당시 디스코 열풍하고 같이 가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합법적 디스코 파티였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의외로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뭐 찬양이라는 게 유행을 탈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가 그 다음에 요즘 안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 The Sense of Wonder, 주님 앞에서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묻어져서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 이 시대가 정말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잊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찬양은 뭐 부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 그 정서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태도와 자세예요. 예, 그것이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 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태도와 자세다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른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메모리를 가득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삶은 메모리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메모리가 가득하면 그 아이들은 이 땅을 정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2020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를 섬기시는 유진소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섬기시는 한국 호산나 교회는 부산 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1-209-0191번, 지역번호 051-209-0191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웹사이트 hosanna21.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온전히 속할 수 있는 세상, 오늘도 그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출발합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장애를 가진 부모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갈까요? 예배 순서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 선생님 질문에 손을 들지 못할 때, 예배 중에 한자리에 머물기 어렵고 소리를 내서 누군가에게 지적받을 때, 그리고 결국 전화오는 그 순간,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 옆에 함께 앉아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리 배웠더라면, 내가 예배 중에 잠깐만이라도 아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더라면,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내 아이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저도 사역자로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저는 요즘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의 모습을 너무 하나로만 그려온 것은 아닐까요? 부분적인 참여 또한 완전한 참여란 것은 교회에서는 진정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를 그 열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오늘 드린 질문들을 오래 붙들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전에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점점 더 발전해 왔습니다. 그 기준이 높아질수록 교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한인교회들이 아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부 안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아직 길을 찾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들의 솔직한 현실이고 고민입니다. What many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ope for at church is full participation, equality of access and opportunity as any other child in the church. The hope is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worship fully, engage fully, be included more fully alongside the rest of the congregation. And that goal, we cannot give up on that goal. 오히려 오늘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What if the church is not just a place that tries to meet these expectations? What if we are not just called to set up programs and classrooms, but a place that is called to see things differently? What if the kingdom of God measures participation in a way the world simply cannot? 저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합니다. 각 지체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된다. 헬라어로는 아난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dispensable. This means not just tolerated, not just accommodated, but indispensable. Meaning their presence is what makes the body complete.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전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려가 아닙니다. 자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Paul is not saying our children are just welcome in the church. He is saying the church is not whole without them. That is a completely different statement. 그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Full participation. It's a question of quantity. How much, how often, how meaningfully is the child included in church activities? 바울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Paul is asking something much deeper. How is the child being received? What is the identity of the child as a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Does this child belong here? And that answer must be yes. It is that their belonging is what makes us whole. It's that they are indispensable to our congregation and to our church. 저는 이것을 온전한 참여, complete participation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비언어적 반응도 예배입니다. 가능한 방식으로 드리는 기도도 예배입니다. 제한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예배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난카이오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 참여는 이미 온전한 것입니다. That participation then is already complete. 바로 이 시선만큼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먼저입니다. 그 시선이 다른 모든 준비를 이끌어갑니다. 신학자 에이머스 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지체의 참여 방식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으시는 또는 형성시키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참여는 예배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배가 온전해지고 예배가 완성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what Amos Yong is saying is, rather, seen in this way, disability itself can be a spiritual gift, not a limitation. The way our children participate, however differently, is itself an opportunity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Holy Spirit to shape and to mold the church into the body of Christ. 우리 아이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 두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complete participation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곡을 듣겠습니다. I Am They의 Scars라는 노래입니다. 상처와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노래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0: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가 장애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우리 아이가 더 많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그 아이 그리고 그 가정을 더 서포트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만의 소망이 아니고 많은 교회와 비장애인 성도들도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계속 안고 갑니다. 그 기대를 절대로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더 준비되기를, 더 많은 자리가 마련되기를,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더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 아이가 여기 있어야지 우리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여는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눈, 그 눈이 교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준비와 배려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작은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장애인들의 온전한 참여, complete participation이 가능해집니다.
1: Before God, the child with disability is not something that needs to be considered or accommodated for worship. That child does not need to qualify to worship God. She has never been less than enough. That child is already fully, completely enough. We know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And as a church, we still have much to work for to fully includ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our congregations.
0: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징검돌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징검다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놓은 이 작은 돌 하나가 누군가에게 다음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And we will continue next week, laying one stone at a time, so that one day we will all be able to cross together.

0: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이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오늘은요 국제 크리스찬 채플린 협회 회장이시고 오렌지 힐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모세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그간 이어온 풀러튼 라브라 조찬 기도회 또 그 외의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으로 방송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전모세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1: 반갑습니다. 목사님.
0: 예, 우리 여러분. 네, 미주보건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하신 일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복장을 딱 보니까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1: 예.
0: 목사님, 그, 언제 그, 채플린 그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1: 네, 제가 채플린이 제가 미국 와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0: 아,
1: 예, 네. 지금부터 한 40년 전.
0: 아.
1: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무슨 생활을 했냐면, 이 미국 사회에 좀 영향력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0: 네.
1: 한국에서 제가 미국 올 때.
0: 네.
1: 예,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미국, 우리 한국 전쟁 때.
0: 네.
1: 예, 6.25 전쟁 때 엄청 어려운 우리 한국에서, 그 미군이 36,574명이.
0: 네.
1: 청년들이 그 생명을 바쳤다고요. 예,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거의 뭐 10만 3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0: 네.
1: 그 알지, 식구도 아니고 뭐 잘 모르는 국가, 작은 국가에 와서 생명을 바쳤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암울하고 침울한 그런 소망이 없는 나라에.
0: 네.
1: 아,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또 교육을 가르쳐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됐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늘 40년 전에 미국 올 때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미국 가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어떤 법이든 이렇게 해서 마음 먹고 왔는데.
0: 네.
1: 이게 뭐 연결돼서 오늘날 제가 채플린을 할 수 있는 저렇게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0: 네. 자, 채플린 그러면. 네.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 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채플린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교목도 있고.
0: 네.
1: 또 이제 소방소 채플린도 있고 또 이제 학교.
0: 네.
1: 병원 있는데 이제 경찰 채플린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좀 위험한 일이죠. 왜냐면은 그 작년만 하더라도 경찰들이 그 라인 오브 듀티 데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110명 이상 됩니다.
0: 그러니까
1: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경찰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면서.
0: 네.
1: 집에 갈 개런티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허그하고 아이들하고 허그하고 나올 때 그런 집에 갈 수 있는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0: 아.
1: 어려움이 많지요.
0: 네네.
1: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점, 또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고 있고, 또 이제 집에 가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0: 아.
1: 이혼들도 많고,
0: 아.
1: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술 먹는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 영적 리더를 하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0: 네.
1: 또 이제 그 원치 않는 사고가 있을 때에.
0: 네.
1: 예, 경찰들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0: 아.
1: 경찰들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dead notification이라고 사망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가정에 가서 노크해서 알려주는 일.
0: 아.
1: 예,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일이 이제 경찰 체플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방이죠. 진짜 우리가 우리 군인들은 전쟁 때만 사람이 군인들이 죽고 하지만 전쟁 아니면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경찰은 아니에요. 경찰들은 아침에 나와서 아니면 어떤 그 가정폭력으로 콜이 왔으면 가서 또 총을 맞는 일도 많고 또 뒤에서 총 맞는 일도 많고 아주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그 출마가 많고 아주 강박증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채플린들이 개입해서 같이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고 허구해 주고 영적 아버지죠. 이렇게 이제 채플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해 오시면서요 겪었던 일들 중에 뭐 한두 가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1: 이제 우리 제가 라브라 지금 현재 라브라 경찰서하고 플로튼 경찰서에서 두 군데 일하고 있는데요. 라브라 경찰서 일할 때 일하면서 있는데 이제 플로튼은 한국 체프니 없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제가 한국 체프니를 하고 있다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취미에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오셔가지고 아이디 카드를 안 가져 나와가지고 영어도 못하지. 아이디 카드도 없죠. 그럼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연락이 오면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 안내해 주고 또 찾아가지고 한국말 하니까 중간 역할에서 이제 이거 도와주고 경찰에 그 있던 일들은 뭐 워낙 비일비재하고 많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또 말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라브라에서 라브라 경찰서 앞에서 총 사건이 있었고 그 시민이 그냥 총 쏴서 죽진 않았지만 그 사람 죽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 트라우마 있을 때 항상 그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고 이제 그 마음에 그 컴포하게 만들어서 다시 경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0: 네. 참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체포인으로 섬기시면서 목숨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찰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나갈 때는 이제 방탄복을 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사지에 몰렸을 때 경찰이 예를 들어 이제 총 쏴고 나가서 총을 맞았던가 하면 이제 저희들이 다 그 대리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본부에 전화도 바로 어깨톡기도 해야 되고 바로 연락을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플린 하면은 어쩌면 경찰들과 똑같이 일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총조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지에 몰려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채플린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사명이라고요. 내가 미국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저 경관들 그 경관들을 위로해 주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채플린 사기인지요. 보람을 느낍니다.
0: 그런데 그 미국 채플린이라 그러면 뭐 이해가겠지만 또 한인 채플린이라 그러면 또 다른 고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지금 미국 전 지역에 제 욕심으로서는 각 지역마다 한인 채플린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0: 그렇군요.
1: 그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뭐 가정적으로 싸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들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그 컬처럴한 문제, 문화적인 문제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꼭 한국 채플린 같이 동행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지 얼마 문화 언어 통하죠. 또 문화 가치에서 이분들이 왜 그랬어야만 됐는지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0: 아.
1: 근데 이제 미국 경찰들이 이제 뭐 혼자만 예를 들어 갔다 하면 그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바로 행값 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분들이 원치 않는 사건이 있을 때 한국 쪽에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자녀들을 교육적인 방법을 해서 살짝 이렇게 매를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0: 네.
1: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중간에서 이 부모님이 그런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해서 어뷰스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뭐 지금이야 젊으신 분들 그렇지 않지만
0: 네.
1: 1세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0: 예,
1: 그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더 일이 와전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있고
0: 네네.
1: 또 이제 채플린 한국 채플린이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누군가는 소개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한국이란 우리 이민 사회에서 참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 한국의 우리 시민,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열심히 삽니다. 잘 살고 하는데. 이렇게 그 시민의 정신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이게 어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오질 않아요. 저도 이 라하브라 경찰서에서 이제 어떤 그 초창 기도라든 국가 기도에 하고 하다 보면 한국 분들은 거의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0: 아.
1: 또 행사할 때도 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원남 분들은 많은데
0: 네.
1: 한국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민의 역할을 하고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이렇게 유나이트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은 한국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라브라 시리 플로튼 시리 일을 하지만
0: 네.
1: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0: 네.
1: 어떤 초창기 등 무슨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이제 리크링 해서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0: 네.
1: 이번에 이제 플로턴 우리 그게 42차 했었다고요.
0: 네.
1: 초창 기도회.
0: 네.
1: 예, 그때 제가 이제 한기용 목사님을 모시고
0: 네.
1: 한기용 목사님의 쾌히 승낙하셔서 그분이 대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또 교인 그 장로님들 사역자님들이 오셔서 약 20분 정도
0: 네.
1: 같이 참여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국 우리 플로톤 같은 경우는 프레드 정 우리 매우가 있잖아요. 시장이
0: 네.
1: 시장님이 계시고 또 저 우리 경찰 치프라든가 소방서 치프라든가 거기 변호사 협회 회장이라든가 모든 그 대학교의 회장 그 최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홍보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파워풀한 그 아주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교육료도 좋고 참 감사한 게 한국 분들은 범죄가 많이 없다고요.
0: 그렇죠.
1: 예, 우리가 DUI 같은 검사를 같이 나가보면 한국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그게 잘 사는 거를 열심히 사는 거를 어떤 미국 사회도 접목해서 미국 사회랑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같이 하고 같이 걱정해 주고 같이 염려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까지 살고 있는데 이 10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참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목숨 바쳐서 이 희생한 그 대가가 비로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0: 예, 그때 저 그 변호사 협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1: 네.
0: 예, 처음에 작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 지역 사회에 그 리더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고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도시를 할 수 있게 해서 모인 게 시초라고요. 예, 이게 이제 라브라는 42회고 플로트는 41회째라고요.
1: 네.
0: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전에는 뭐 이제 시리에서 했겠지만
1: 네.
0: 예, 보통 이제 경찰서 안에서 채플린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1: 네.
0: 모든 행사를 이제 주관을 하지요. 그래서 뭐 사회도 보고 또 대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세우기도 해서 그 경찰들과 채플린과 또 이제 시리홀 같이 연합해서
1: 네.
0: 연합하는 할 그런 기도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굉장히 중요한
0: 그때
1: 거죠.
0: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네. 서로 인사도 하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교회랑 찬양도 하고 똑같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흥회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채폴린으로서 또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1: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아주 좀 좋은 계획이시던데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는 이제 채폴린 사역을 제가 처음에는 얼바인의 셰리프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채폴린 했어요.
1: 네.
0: 그때는 이제 코레셔널 채폴린 교도소
1: 네.
0: 또 이제 코너스 오피스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여하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한인 채플린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에시아, 뭐 베트남이나 뭐 차이니스나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오리엔탈 페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와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제가 이 각 지역마다 한국 채플린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채플린 인터내셔널 CCMR라고 세웠어요.
1: 네네네.
0: 세워서 3년 전에 세웠는데 세워서 이제 그 사명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제가 40시간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런 로 인포스먼 채플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채플린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채플린이 된다 그러면은 자격 조건이 일단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1: 네.
0: 또 이제 신원조회가 다 끝나야 되고 또 신학과정 또 다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인터뷰 한 후에 이제 되게 왜냐면은 채플린을 경찰서 일하게 되면은 이런 아이디 카드를 줘요.
1: 네네.
0: 주게 되면은 이게 다 들어가요. 정부 어느 문이든 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큐하게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분이 어떤 그 범죄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신원죄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단단해야 되고
1: 네.
0: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사명이 있는 분들
1: 네.
0: 이런 분들은 이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CCMR을 세워서 이제 40시간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40시간 가정 폭력 방지 예, 그런 이제 LA에서 저번에 했었는데. 예, 그건 시리에서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가정폭력 40시간을 또 훈련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방지
1: 예,
0: 그것도 훈련 그다음에 CPR 이라고 이제 지역사회 참여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땡스기빙 데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는 제가 세 군데 했어요. 브레하고 라브라 플러턴
1: 네.
0: 던치란 250개네요.
1: 네.
0: 그게 만들어서 이제 그 경찰들을 다 모아다가 공급을 했지요.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채플린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서 또 이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원하시면 경찰서마다 이제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어플라해서 거기서 또 필요한 서류를 다 요구한 대로 작성해서 하시면
1: 네.
0: 이제 할 수가 있고요.
1: 그래서
0: CCMR을 이제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1: 네.
0: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0: 어.
1: 예, 그렇게 해서 좀 훈련을 받고, 지금 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어쩌면은 또 리타신 분들 계시고, 내가 미국 와서 어떤 사역을 했다. 좀 유익한 사역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리타이어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체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1: 예, 왜냐면 그분들이 영적인 또 훈련도 많이 받으셨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예,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 곳곳마다, 각 시테이션마다, 한인 체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국 분들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분들 도울 수 있는,
0: 네.
1: 아주 귀한 사역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말씀 CCMI요?
1: 네네.
0: 네. 그.
1: Christian Chaplain Ministry International.
0: 네. 그러면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
1: 네네.
0: 또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네. 뭐 제 뭐 개인 전화 번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714
0: 네.
1: 501
0: 501
1: 6613
0: 네. 714 501 6613입니다. 714 501 6613으로 우리 채플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고 기도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이 CCMI가 앞으로 또 후원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또.
1: 네, 이제 안막해도 이제 어떤 사역을 하려면
0: 네.
1: 뭐 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CCMI도 이제 17반으로 좀 이렇게 도와서 이제 뭐 음식도 하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 식당에서도 하고 했는데
0: 네.
1: 이제 경찰들의 이제 그 이게 근무하다가 돌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정부에서 할 때도 있지만
0: 네.
1: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고요.
0: 예,
1: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우리 한인 채플린 협회에서
0: 네.
1: 그 경찰들의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을 도울 수 있으면
0: 네.
1: 너무 좋은 거거든요.
0: 아.
1: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0: 네네.
1: 아니면 그네들에게 후원한다든가 물론 우리가 기도로 많이 후원하지만
0: 네.
1: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각 스테이션에 그런 문제가 많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땐 미국에서는 뭐 나라에서 해주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커러짐을 하는 거죠. 우리 경찰들이 나라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네들 우리 조금이나마 우리 한인 채플린들이 아니면 한인 우리 사역자님들이 17반으로 이렇게 좀 도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도움다리면 그게 지금 계획이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어떤 행사 때마다 그 우리 한인 음식
0: 네.
1: 저는 제 갈비를 해서 해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감동이죠. 이렇게 박스를 해서 김치도 좀 넣고 갈비도 좀 넣고 또 김밥도 넣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 일하시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받아 이 코리아가 얼마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아주 인사를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처럼 이런 걸 우리가 우리 한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 살면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경찰들이 이 한인들이 봤을 때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도 많고 사랑도 많구나. 우리 일하는 이 로 인폴스맨의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쉐어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뭐 우리 후세들이 또 정치 영향이 또 클 것이고 또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0: 네. 네. 국제 크리스천 셰플린 협회 우리 목사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CCMI에서 앞으로 귀한 사역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들의 그 자녀들을 좀 돕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하실 때 한국 음식도 좀 내놓으려고 하고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셔서 아까 전화번호 드렸죠. 714-501-6613 6613으로 전화 주셔서 이 후원은요 단순히 어려움을 돕는 걸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 미국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의미가 있는 후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1: 그렇죠. 한미 교량 역할을 하는 거지.
0: 아.
1: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와 한국 사회가
0: 네.
1: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이렇게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미국 분들의 조그만 것도 감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인 우리 뭐 체포이 됐던 우리 한인 사회가 됐던
0: 네.
1: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행사 때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면 저도 한인분들이 오길 원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한인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물어봐요.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플루토는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많이 한인들이 살고
0: 네.
1: 뭐 라브라도 거의 뭐 꽤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행사 때 같이 나와주셔서 한 달이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우리가 그 채플린의 그 특징이란 한 달이면
0: 네네.
1: 특징은 우리가 교회는 교회 중심이죠.
0: 네.
1: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고 또 쾌라는데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바깥에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금 뭐 정말 홈리스도 많잖아요.
0: 네.
1: 아니면 마약 중독된 사람도 많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 똑같다고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가 사명이라고요.
0: 네.
1: 그래서 채플린 사형은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한다고요.
0: 네.
1: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주 깊게 마음속에 품고 나가서 하는 게 이제 채플린이에요. 그래서
0: 네.
1: 현장 중심으로 채플린하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 관계 중심이에요. 이 돌봄이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손잡고 어떤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같이만 있어줘도 좋아요. 예, 이런 사역 또 사랑과 신뢰 또 섬김 이런 게 이제 채플린 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은 다 품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길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0: 네.
1: 그런 분들은 나오세요. 여기서 같이 일을 합시다.
0: 네. 아,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으면서 채플린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깨닫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목사님 앞으로 또 종종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목사님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귀하게 채플린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전모세 목사님을 모시고 방송을 꾸몄습니다. 우리 CCMI가 하는 사역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함께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가 필요하시면 714-501-6613 714-501-661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0: 이 시간은 아름다운 교회의 고승희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아의 부흥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지난주일에도 히스기야의 부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지키자 해서 2주 동안 유월절을 지켰던 역사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없던 역사였습니다. 그런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아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은 요라는 말은 하느님이란 말씀이고 시아라는 말은 치유하다, 회복하다, 하느님이 고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주고 계시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는 정말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 히스기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 이 므낫세의 가증함과 그 므낫세의 악함이 정말 그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내게 하신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그 악행이 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욱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악했다. 하느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부패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범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의 전에도 없고 요시아의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하게, 아니 하느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왕을 포함해서 어떤 왕도 요시아만큼 하느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아만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아의 개혁과 요시아의 부흥이 하느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 왜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가, 하느님의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로 인합니다. 요시아의 선함과 요시아가 하느님 앞에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진노를 거두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그 악이 그것을 덮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 난 어린이가 뭘 알겠냐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8살의 왕이 된 요시아를 통하여 하느님이 이 땅에 부흥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좋은 시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은 가장 어두운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요시아의 부흥이 시작된 점을 역대하 34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하느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정로니 이리로 걸으라 하는 주의 말씀대로 걸었습니다. 그랬던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는 다윗의 하느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하느님을 찾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영어 번역에는 set his heart to the Lord, 그의 마음을 하느님께 맞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도 많은 말들이 와 있습니다. 예, 많은 텔레비전 신호들도 와 있습니다. 많은 영상들도, 많은 언어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채널을 1190에 맞추면 복음방송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여기에 와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소리가 여기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라디오의 채널을 맞추지 않고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맞출 때 그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의 마음을 하느님께 맞추었다. 그가 하느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을 찾고 찾을 때 네가 나를 만나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에 정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므낫세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아몬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풍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인신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세상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동선영례를 하는 남창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아니라 장기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왕은 그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모든 기물과 제단을 파괴하고 태양신에 바쳐졌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수많은 영매와 심령술사들을 제거했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집에 들여놓은 신들도 다 제거하라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요시아가 어떤 계획을 진행했는지가 소상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계획을 추진하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있은 후에 외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하느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하느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느님이 요시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하느님을 맞추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자 할 때에 성전에서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대제사장이 그 성경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서기관에게 줬습니다. 사반에게 줬더니만 사반이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책을 갖고 요시아 왕 앞에 와서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그 성경책이 신명기 28장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떡반죽 그릇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짐승의 새끼들도 너희의 자녀들도 복이 될 것이며 너희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라. 너희를 공격하던 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 15절부터 훨씬 더 긴 68절까지가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이런 저주들이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그 신명기에 약속했던 저주들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합니다. 말씀을 따라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열린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의 원리와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인생의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내가 유튜브 본 시간보다 짧을 겁니다. 내가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시간보다 짧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그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시아 왕의 시대에 일어난 부흥은 왕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개혁해 나갔던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바꾼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원천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치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완전한 성결이었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한 개혁이 따라올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럼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히스기야의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그곳의 남자들은 다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요시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베델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울왕과 다윗왕 뒤에 솔로몬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베냐민과 유다가 남쪽 나라를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 부르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세 번 예루살렘에 나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예루살렘을 가다가 야 우리가 뭐 번거롭게 남북으로 나눌 필요가 있냐, 통일하자 그러면 본인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 라고 하면서 북쪽에 우상과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북쪽에까지 보내서 베델의 제단을 헐어내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성결이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신앙을 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에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도려내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의 절정은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 요시아의 시대만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털어서 요시아만큼 유월절을 확실하게 회복한 왕이 역사에 다시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히스기야의 부흥도 유월절의 회복으로 시작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늦었을지라도 정말 1월에 지킬 유월절을 못 지키더라도 2월에 지키더라도 유월절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에 모이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유월절을 회복하려고자 할 때 그 유월절이 회복되자 어마어마한 부흥이 히스기야 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는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를 포함해서 다윗의 때를 포함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의 1월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졌어도 그들은 그들의 절기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7주가 지나가면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일곱 달이 지나가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대속죄일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라 잃은 그 백성들이, 이방 땅에 와 있는 그들이 오늘날에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들의 절기들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잊었다고요? 아닙니다. 안 잊었을 겁니다. 그 유월절이 그들의 종교 행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감사와 감격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그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인 동시에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가슴 가슴 속에 다시 새겨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도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의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아입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의 칼에 전사합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악이 유대 사회 전체를 회복시키기에 어려웠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시아가 그렇게 앞에도 후회도 없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끝에도 그와 같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사무엘이라는 선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민족적 위기 앞에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브레셋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요시아의 사는 날 동안 하느님의 진노를 그 땅에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저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하느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켰다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요시아와 같은 사람을 하느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진실되게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에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 요시아를 향하여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로 나라의 멸망과 처참한 포로 생활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아합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사악하기 그지없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 왕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뺐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국가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 집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그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자신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한 집안을 멸족시키는 것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시행했던 아합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했느냐? 네 집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아들도 손주도 한 사람도 못 살아남을 거다. 그의 70이 가까운 손자, 손녀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에 죽고 남유다의 시집간 딸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이 그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충동시켰던 이세벨은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열왕기상은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바가지 긁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그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등불이 될 사람들을 찾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요시아가 있을 때 이 땅에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0: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는 1717 올토베인 에베뉴 로렌하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7시 45분, 2부는 9시 45분, 주일 3부 예배가 오전 11시 45분에 드려지며 금요 찬양 기도회는 저녁 8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 토요일 아침 6시에 각각 드려집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626-810-3455, 626지역 810-3455번이나 웹사이트 beautifulchurch.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강을 건너는 것처럼,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5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진행할 생명의 길 교회의 곽태규 목사입니다. 중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미국 사회와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 그리고 이민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714-484-119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AM1190 미주복음방송을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시면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복음방송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미주복음방송이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와 행사들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결과가 유익과 감사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영선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깊은 영성을 더하시고 날마다 좋은 방송과 귀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와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며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들을 또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이며 영혼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성숙해 가는 하나님 그 과정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이끌어가 주옵소서.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주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영선 사장님과 하나님 모든 임직원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지혜와 분별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모든 임직원분들과 사장님께서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지혜를 묻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며 하나님 분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히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운반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스태프들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재정에 어려움 가운데 가족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또 은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 아래에서 한 푯대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모든 전 스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직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주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온전하게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김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 계셨던 윤은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퇴원 후 가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일 세계선교교회에서 진행된 윤 장로님의 장례식은 많은 분들의 참석과 기도 속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나 워커의 의지에 큰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통원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는 두 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강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은 과정을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염려됨의 이 현실 무엇이 그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무엇이 삶의 소망이며 지탱이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권사님과 두 아들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며 많이 고백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슬픔의 말들이 아니라 떠오르는 추억 가운데 여전히 마음 아픈 그 현실 부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낙심과 낙담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강성하여집니다. 단순한 어떤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 소망과 주님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윤은정 권사님 육신의 아픔도 있고 남편 장로님을 먼저 떠나보낸 마음속에 그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은 믿음으로 강성하여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오겠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소망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분이 예수임을 하나님 두 아들에게
단순한 어떤 정보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교회임을 압니다. 주님, 세계선교교회 정말 하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는 교회로서 그 온전함을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전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위로는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공동체를 위해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하나님 두 아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권사님께서 육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받아 정말로 소망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함을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익명의 청취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가깝게 지내온 한 자매를 위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자매는 오랜 시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작년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갓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초기가 아니라 중한 상태였습니다. 중간중간 위험한 고비들이 와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딸이고 너무 선한 자매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그 자매와 남편은 하루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싶어 정말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부디 그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을 치료해가는 과정 가운데 상상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은 주님, 아무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두 개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 정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암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내 몸 안에 이 암에 이 부정의 육체의 결과들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중간중간 위험한 고비들도 옵니다. 치료하는 이 과정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이 때로는 원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원치 않았나? 하나님, 부정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아닌 것들로부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정의 생각들, 거짓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려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주님, 마귀는 거짓의 아비여서 부정의 생각들과 거짓된 생각들을 집어넣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근간을 흔듭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워지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정작 주님과 어떻게 언제 이런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주님께 묻는 날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음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도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도 주님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딸, 그리고 이 부부 안에 태어날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분명하게 지나갈 텐데 하나님 이 짧은 2년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어떠한 은혜의 경험들을 하였나 하나님 이 두 부부가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의 시간들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10년 20년 후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와 정말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우리 부부 안에 한 줄의 역사를 주님께서 기록하셨구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과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단순한 연불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이 암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문님의 청취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몽클레어 양로병원입니다. 이영덕, 이정숙 목사님 부부, 장근석 목사님, 이희철 목사님, 이원영 장로님, 공정범 목사님, 윤성훈, 이경숙 목사님 부부, 양혜승 권사님, 찬양 율동팀, 윤비호, 아크디언 선생님, 한숙 무용팀,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오가는 모든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도록 성령님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심님 주님 그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들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부부 또 헌신하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심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모든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표정을 지을까 이러한 말로 나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할까 주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일들이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귀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양로병원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 입술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셔서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몽클레어 양로병원 안에 주님의 말씀들로만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한 찬양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귀한 영의 열매들이 정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 스텝과 하나님 이 가운데 모이는 하나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 주님 병상에서 아프다 하나님 그 입술로 자신의 어떤 삶을 후회하고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절망의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섬겨왔던 교회와 주님 공동체를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입술로

0: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취자 이인정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나단, 한국 이름은 이지민입니다. 지민이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11학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배움에 집중하며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나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뭐 다 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또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들지 못할 때 낙심되어지고 낙담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심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요셉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상속자의 옷, 채색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견딜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주님 꿈도 아니고 상속자의 옷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 지민 이 조나단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힘들 때 예수님 외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로서 주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 신분 상속자의 옷 그리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익명의 청취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놓고 주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단단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분명 마음 먹기에 달렸을 텐데 그 마음이 내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 시간을 기쁨으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이 참으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취자 박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복음이 닫힌 곳에 들어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열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날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들고 들어갑니다. 복음이 정말로 능력되어짐을 믿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얼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며 눌린 것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산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이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이 복음과 함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사도 바울에게만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복음의 능력되게 하셔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들어가게 하셔서 이 복음을 삶으로 주님 전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어린 영혼들 또 그들을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참 자유함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누르고 있고 포로되게 만들었던 모든 거짓됨들과 죄악들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섬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취자 정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비즈니스를 통해서 단순한 이익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부터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흘려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익명의 청취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들의 재판과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마약으로부터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을 베풀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재판의 과정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 받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1: 이 시간은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차 복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부부로 우리가 연을 맺고 삽니다. 물론 아직 이제 싱글 되신 분도 있고 또 안타깝게 이제 홀로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부부의 그 관계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젓가락 끝부분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제 한 몸이 되어 가야만 하는 그 시작점의 부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의 삶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부부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부부로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부부로 만나는 것보다 부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사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그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보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기에 모든 우리 성도가 건강한 또 성장하는 부부관계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결혼관계,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는 그만한 아내가 그만한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즉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상 하나님은 항상 최고, 최상, 최대 그리고 최적절로 일하시기 때문에 단지 나의 욕심과 나의 지나친 기대치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모자 연약해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해결이 나타나야 되고 새로운 길이, 새로운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항상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는 내일,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삶,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물질, 더 많은 풍성함 이런 것들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근원에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삶을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어제 결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를 최적절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그 아내가 나에게는 최고의 아내고 그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불편하게 여긴다면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서로 맞춰가면서 살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냥 책임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연결해 주신 그 아내, 그 남편이 최고인 줄 모르고 그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면 반드시 은혜가 없는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되는 듯 보여도 마치 뿌리 뽑힌 풀이 방금 전에 그 흙 속에 뿌리를 담그고 심겨져 있어서 영양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라 비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서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어려움과 힘든 것과 불편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인내하며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그 아내와 그 남편보다 더 좋은 아내와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더 좋아 보이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더 지옥인 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인간적인 욕심에 휘둘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연결된 그 모든 배우자는 지금 현재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최고의 아내이고 최고의 남편입니다. 복종은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겸손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위엄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타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양보하고 그를 섬긴다면 이것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행동보다 더 큰 위엄과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히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결국 아내 여러분이 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 성경에서 복종하라 해서 라고 말하는 바보 짓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런 남편은 저에게 신고하시면 제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면서 미운 오리 새끼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를 둘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들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 가정이 성장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머리인 남편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복종해 주는 것은 결국 아내가 남편과 자식뿐만 아닌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통로를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과 함께 분방하면 안 되지만 분방을 하는 경우는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기엔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기에게 했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베푸실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죠. 또한 아내들은 남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남편들에게 복종해 주는 겁니다. 이 존 스토트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건강을 얻고 성숙하게 자란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통제보다는 보살핌을, 지배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 남편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이 보살핌을 받게 되고 또한 남편을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해 줘라.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 아내를 사랑하라. 내용적인 양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의 양보다 남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의 양이 두 배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남편들의 그런 아내 사랑과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믿는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한 구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명하심으로. 근데 그 한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오히려 이 점을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할 그런 책임이 부여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남편의 머리됨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의 머리의 기능의 역할이 제일 우선이가 아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답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삐뚤어지고 아내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책임이 손에 발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우리 아내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 주시고 아까 아내들에게 했던 얘기는 아내들한테 남편들한테 남편 여러분 손이 발이 몸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손발 문제를 문제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머리에 두죠. 머리에 이 지시와 꽃 방향을 따른 것인데 질병이 생긴 것으로 보죠. 그러기에 남편들의 머리로서의 기능의 첫 번째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잘 사랑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머리로서의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남자가 밖에 나와서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그 남자의 기능은 건강할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걸까요? 무너지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집을 짓는 그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주심까지 남편들아 먼저 자신을 주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문단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가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머리로서의 첫 번째 기능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머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아내들이여 주님께 하듯 남편께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듯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맺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우리를
3: 구원할 수 없습니다.
2: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복종이랍니다. 어느 것이 더 낫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경외하며 섬기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래서 성경이 이어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이 신비로운 결합 비밀인데 근데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연결을 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그런 부부로서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둘 때 안전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부의 연합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그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혼자 계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그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재정비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누려져야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흘러와야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이든 아내든 각자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늘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부부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항상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가 지켜지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예배 때문에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 화해를 해야 됐고 서로 마음을 만져줘야만 했어요. 왜?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배가 포기될 수는 없고 예배가 포기되는 순간 우리 관계가 건강하게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지켜지는 거. 제 결혼 생활에 하나님 저에게 최고해 주시는 애 예배를 지키고자 했을 때 그 예배 앞에 그 모든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지켜지게 하신 거. 그러기에 복종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열등,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유일한 독특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역할이에요. 특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성격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격이 같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면 괜찮을까요? 만약에 성격이 같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면 나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걸까요? 갇혀 있죠. 또한 자식들을 길러보면 압니다. 내 새끼가 날 닮은 게 괜찮던가요? 유독 내가 싫어하는 내 성격을 닮은 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다 대놓고 당신 닮았니? 네 닮았니? 그 어리석은 소리를 해가면서 우린 압니다. 그러니까 성격 탓 이런 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이란 그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성격 다르기 만약에 다름이 많아 보이면 어쩌면 다양한 성격이 우리 부부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기회들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성격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보십시오. 성격이 같나요? 아예 다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게 만든 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 좋게 할 때 성격 보고 결혼하게 안 해요.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결혼을 시키지. 안 보이게 해서 결혼을 했다니까요. 왜? 보면 실망하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늘 평가를 하고. 참,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는 내 약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기에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더욱 의지하지 않으면 부부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여 연합할 때 다름이 틀림이 아닌 다양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밑에서 올리는 사람이 있기에 중간에 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른 거지. 그리고 다른 게 조금은 나에게 맞지 않아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걷게 하셨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존재적 불편함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용납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도 이미 적지 않게 나를 용납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서로의 그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이 연합이 되면 서로의 다른 점이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아내, 그 남편 없이 나는 건강할 수도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아내와 그 남편은 내 인생 최고의 남편이며 최고의 아내이고, 그 아내, 그 남편보다 더 좋은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계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그런 아픔을 만들어냈다 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실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하와를 아담의 뼈를 통해 만들어내신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좋지 않다의 그 좋다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무려 56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도 그렇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 565번이 등장하는 히브리어 토브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문장에서 그 좋다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된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번역된 내용을 보니까 즐겁다, 탁월하다, 행복하다, 좋다, 부요하다, 가치 있다, 친절하다, 명철하다, 번성하다, 더 낫다, 유익하다, 적절하다, 옳다, 바르다 등의 약 70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할 때 만약 그 아내가 없었다면 남자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그 다양한 좋음의 의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낼 수 없는 세상, 아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 어떤 관계의 시작, 교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와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부부가 지켜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부부, 그 관계를 거절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켜내기가 힘들고 어렵다면 잊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섬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4: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3: 피차 복종하라.
4: 피차 복종하라.
3: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반쪽으로만 살아야 할 부부라는 이 작은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능한 목수는 상한 제목이라고 버리지 않고 다듬어 쓴다. 유능한 장사꾼은 빈대 머리에도 자판을 버린다. 유능한 조련사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조련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유능한 배우자는 한쪽 눈을 감는다. 상대방의 장점에만 눈을 뜨고 단점에는 시선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언제든 좌뇌를 잠재우고 우뇌를 씀으로써 분석하고 비평하는 대신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부관계를 적용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내의 단점이 해결되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아내의 장점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아내의 단점은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또 아내도 나의 장점을 통해 자기 했던 유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서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통해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사랑의 길에서 단 한 명의 영혼 놓치지 않고 특별히 부부관계가 지켜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한밭제일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김종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또는 웹사이트 한밭제일.or.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는 색깔인 초록색, 녹음이 짙어져가는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행복의 꽃이 피는 가정이 되도록 기념하는 여러 날들을 통해서 행복 만들기가 훈련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1년 365일이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가정의 날이요 가정의 달이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이 5월 한 달은 더욱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마음쓰고 최선을 다함으로 병든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가꾸는 삶이 체질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좋은 말로도 향기 있는 가정을 꾸밀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절대적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상대화한 나머지 세상 풍조를 쉽게 따름을 고백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업원의 본분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면 거기에 절대 평강, 절대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내들로 남편에 대한 복종을 남녀 동등의 상실로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아내 행복의 출발점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내 사랑을 남편의 기본 임무로 알므로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남편들이 인정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 자녀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 주정간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말씀대로 해서 행복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립니다. 왜 예수동행일기입니까? 제주 예수동행 집회 투어 때 한 성도가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고도 주님과 잘 동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일기라는 도구를 써야 합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쓰기 싫은 날이 있으신가요? 예수동행 일기를 써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동행일기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체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중단하기를 반복합니다. 그 결과는 좌절과 낙심, 그리고 영적 메마름입니다. 어쩌면 수도원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상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한 일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너무 강합니다. 하루 종일 돈, 자녀, 건강, 사람, 뉴스, 영상,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언제 주님을 잊고 살았는지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돕기 위한 목회적 방법입니다. 나눔방에서 함께 일기를 쓰며 누군가는 본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격려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 공동체는 마치 세상 속의 작은 수도원과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간에도 함께이기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기 쓰기 싫은 날이 많습니다. 너무 피곤한 날, 시험에 빠진 날, 바쁜 일정에 쫓겨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날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일기를 쓸 수 없는 것 같은 날이 꼭 일기를 써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동행이 끊어지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포기하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같은 날, 그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 쓰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또한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매일 받은 은혜를 일기에 담다 보면 세월이 흐른 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보물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예수 동행 일기를 왜 쓰라고 하느냐 말하지만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출애굽 여정을 세세히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동행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구체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과 역사하심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동행일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기보다 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기록할 때 동행은 이어지고 은혜는 쌓이고 삶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어예기에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렸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입니다.
1: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2: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1: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3: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4: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2: 급히 일어나라
1: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2: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1: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2: 겉옷을 입...

0: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1: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2: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3: 내가 미쳤다
1: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2: 참말이라.
3: 그러면 그의 천사라.
1: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0: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1: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4: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1: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5: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6: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1: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7: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1: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6: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0: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1: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2: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1: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0: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3: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4: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1: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5: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6: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7: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1: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6: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1: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7: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2: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8: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1: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8: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1: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9: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0: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1: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0: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즈턱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널처링 칠드런 이니셔티브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도 언론 협회,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뱅코브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I 시간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나아가 목격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측의 요청으로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영적인 전쟁의 정말 위대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시대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850년 전쯤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왕은 아합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는데 그중에 일곱 번째 왕이 아합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왕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잘못한 일이 되게 많은데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잘못했어요. 왕비를 외국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뭐 혈통이 다른 외국인이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왕비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섬겼던 이방 숭배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부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가요. 그건 종교죠. 종교가 왕궁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왕궁에서부터 온 나라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장가 잘 가셨어요? 가만 계시네요. 갑자기 얼음처럼 굳어지시네요. 장가 잘 가셨죠? 예. 잘 가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젊은 부부들하고 어제 그 어하나 선수들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이 젊은 축에 속하는 부모들인데 아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들인데 대부분 하여튼 내가 세상에서 딱 안 맞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미투다. 그럴려다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맞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제가 그랬죠. 어떻게 격하게 공감이 가십니까? 예. 맞는 사람,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사는 거지. 말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여보시오, 남편들, 잘 맞춰 사셔. 업어줘도 시원찮아.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잔소리를 좀 했는데. 귀한 줄을 알아, 성경에 내 아내 귀한 줄 알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내를 귀한 줄 알아야죠. 아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 아니었으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만난 덕분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하방이, 정말, 왕비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봐줘도 그렇게 많이 봐주셨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이라는 이 이방신의 그 이름의 뜻은요 이게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농경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 그런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그 와이프예요. 신도 결혼하나 봐요. 참 여러 가지 해요. 예, 그래서 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 이 신들을 섬겨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궁에서부터 그러니 뭐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 따라하는 거죠. 안 하면 여러분 짐이 법인데요. 당시에는요. 참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외롭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어쩌다 나타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발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에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8절과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이시죠? 자, 9절 되어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여러분 이런 미물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정말 은혜예요. 엘리야가요 성격이 엄청 뻣뻣했습니다. 아하방도 뻣뻣했어요. 그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아하방이 엘리야 딱 볼 때, 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왔구나. 자,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왕 앞이면은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이 진짜 예 이러면서 주눅이 들만 해요. 그런데 엘리야 그러지 않았어요. 뭔 소리? 당신하고 당신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간들이지, 이렇게 직언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예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딪힘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어느 날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겨뤄보자. 갈멜산으로 다 모여! 아, 이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여! 도합 850명이에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겨뤄보자! 이랬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갈멜산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고요. 갈멜산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에도 있는데요. 어딜까요? 갈멜산이. 예. 저기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왼쪽에 그 지중해 변에 초록색으로 갈멜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예,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어떻게 형편 되시는 분들 나중에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갈멜산에 올라, 그 옛날에, 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여기서 승리했구나. 한번 가서 보면 좀 느낌이 다르겠죠. 아무튼 자 거기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컴피티션이 아니라 맞대결이에요. 맞대결인데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미 숫자에서 밀립니다. 850대 1이에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내 한번 나가보지? 어려울걸요? 850대 1?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850대 1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 설교집을 쓰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예, 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의 목사님,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었어요. 아, 그분의 그 설교집, 그 설교, 아,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절대적인 불리한 입장에 갈멜산으로 올랐어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경꾼들 더러도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세상이 무서우십니까? 세상이 좀 큽니까? 달걀로 바위치기입니까? 내가 세상 나가가지고 뭐 믿는 사람답게 살아봤자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리시고요. 오늘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고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가옵니다. 외부로부터 와요.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자,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상대방에게 당신들이 먼저 해라. 예, 그랬습니다. 대신에 제단을 두 개 다 셋업하고 거기에 재물을 준비해 놓고 다 일일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피스로 다 나누어서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자, 그러면 너네들은 너네 신 이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판별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근데 거기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조롱하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쇼하고 있구나. 잘한다. 예,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엘리야가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그때의 엘리야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엘리야의 행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첫째 교훈, 먼저 그거를 읽고 성경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왜 앞으로 당겨서 앉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전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잘했어요. 백성들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한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 시간에 강당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죠? 뒷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당연히 분산됩니다. 시선부터 분산돼요.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뒤에 앉으면.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너럴리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 앉으면 어떤 것부터 눈에 들어올까요? 앞에 계신 그분의 헤어스타일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아이 자꾸 가리네.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또 앉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품위 있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야,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앞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뒷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1대1로 대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 대화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전화기 꺼내가지고 아이고, 카톡 메시지 뭐가 왔나? 대화하면서? 예, 그러면 어떨 것 같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예, 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겠어요. 지금 뭐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전화하고 하자는 거예요? 예, 이럴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시선이 분산되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뭔 색깔을 했나 이런 거 보고 꽃꽂이는 어떻게 됐나 찬양대는 어떻게 예, 화장들은 다 했나 아이고 좀 떴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예.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요 가까이 와. 왜? 와서 보라는 거잖아요. 말재감치 서가지고 뭐 딴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가까이 와서 직접 봐라 이거잖아요. 백성들이 가까이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예, 꽉 뭐 앞에 자리에만 다 앉으라 그거뿐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한마디라도 말씀 더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들어있긴 한데요. 재단이 무너졌다. 무너진 것을 수축했다. 배경 설명 다 드렸죠? 왕궁에서부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진 것. 그런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 영적인 현실 앞에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다시 세우는 수축하는 이 행동을 보임으로써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이방신을 쫓았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다시 고침받아야 한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했네요. 의미 부여하기를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자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던 그 이름을 새롭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언어니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야곱이 받았던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능력과 지혜, 믿음을 더해 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메리칸 처치, 그 다음에 코리안 처치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예, 우리 오리지널리 한국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 먼 이국 땅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이민자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뜻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토닥거리다가 기분 좋을 때는 커피도 한잔 마셨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아이고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디아스포라 이 소위 소수민족교회라고 하죠. Ethnic Church. 소수민족교회들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땅에서 무너져가는 제단을 수축하라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알아야 되겠죠 똑바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 미국 교회 끝났다고? 아 미국 교회 타락해버렸다고요? 아, 이 나라 미국 영적으로는 이젠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그 살아서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그래서 무너져버린 제단이 무너져버린 것과 같은 영적인 타락의 현상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든든하면 돼요. 일단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대 찬양 제목 자체가 정말 힘이 됩니다. 찬양 제목 다 알고 계시죠?
예, 박자 맞춰서 시작.

0: 예, 확실한 소망을 노래했잖아요. 정말 소망이 확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은혜 충만해요. 여러분, 확실한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타락했다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자,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자, 셋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뭘 했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 자, 엘리야가 일단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읽었으니까. 제단에 주변에 도랑까지 파서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신이 불을 붙여주나 보고 그 신이 참신임을 판별하자라고 얘기했으면 좀 축축한 거라도 말려가지고 올려야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고기라도 비프 저키 같은 거 바짝 말린 고기를 올려놔야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다 물을 왜 부어요? 왜? 거기 만약에 엘리야 도와주러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뜯어 말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정신 차리시오. 선지자님, 불을 붙여야 된다면요. 여러분, 젖은 고기에 어떻게 불을 붙여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행동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될까? 불이 붙을까? 안 붙으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괜히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내 제단에 이 재물에도 불이 안 붙으면 어느 길로 도망가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피할 길을 살짝 보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의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조금 더 헤아려 볼까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요, 죽을 각오 한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그래? 뭐 내가 져서 내 재물에 불이 안 붙으면 날 죽여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야 아마 이러셨을걸요? 나도 못 말리겠다, 엘리야는.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이 어떻게 했나? 번제물을 태웠어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더니 무너진 제단이 드디어 수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온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든 왕궁에서 섬기든 뭘 하든 전혀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꿈꾸셔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부흥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나 자신이 그 부흥의 불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요, 한마디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뭘 미리 보여준 건가? 성령의 역사예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예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까? 다 태워버리려고 뭘 태워야 합니까? 똑같아요. 재물을 태우고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이 시대에도 보내주셔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목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멕시코도 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 그 능력을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와나 교육도 받고 컴피티션도 나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까이 나아가 목격함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황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트 에비뉴 허벌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310-326-0300, 310-326-03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티라이프 미션의 반주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한 그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므로 그가 이를 다 마치고 누울 때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자신보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여섯 번을 가져가도록 하고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저에게 처음 다가온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밤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가 잠들 때쯤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말하며 시어머니 명령대로 행하는 룻의 모습을 통해 나오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이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오미와 룻의 신뢰관계는 1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룻이 남편도 없는데 자신이 살던 모압 땅을 떠나 나오미의 고향으로 따라올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며 따라왔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자신도 묻히겠다고 말하며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룻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더욱 놀란 것은 2장 5절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고 누구의 소녀냐고 묻고 2장 8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남을 알게 되는데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나이 든 보아스를 만나러 밤늦게 가는 용기를 냅니다. 한편으로는 3장 1절에 이것이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아끼는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 룻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며 순종함이 제게도 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24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시어머니를 제 어머니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시어머니께서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시기도 하셨고 또 저를 잘 모르셨기에 제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저 또한 어머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기에 되도록 어머니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전에는 순종의 대답은 하고 마음속으로는 투덜거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머님과 저의 관계가 나오미와 룻의 관계만큼 절대적 신뢰의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결혼 시작부터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의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와 제가 각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처음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룻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욱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며 자녀와 제 관계도 생각해 보게 하시며 아이들이 룻처럼 순종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게 되고 제가 아이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이 각자 열심히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어서 가끔 만나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말씀과 그동안의 각자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제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이들의 신앙훈련을 열심히 시킨 적은 없는데 아이들 각자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데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것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우리 집은 어떤 순간에도 주일 예배를 항상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은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저희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또 자녀에게 신뢰를 얻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다음으로 제게 다가온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입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밤늦게 다른 사람이 잘 때쯤 타작 마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가서 가만히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보아스는 차분하게 롯을 축복하며 오늘 제게 다가온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당시에 여인이 누워있는 남자의 발치 이불을 덮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찾아보니 자신에게 보호와 책임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일까도 찾아보니 그 당시에는 모든 경제활동은 남자만 할 수 있었는데 룻과 나오미처럼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녀들의 가문의 땅을 대신 사서 그 가문의 경제권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결혼을 통하여 그 가문의 여인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며 그 가문의 자손을 이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에 룻에게 그 사람을 가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책임을 물을지 묻고 그 사람이 안 맡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번거로운 일을 자처해서 룻과 나오미를 돕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보아스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그 당시 이 나라의 법을 찾아보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의 비용으로 사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으로 회복시켜주고 또 만약에 결혼까지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손이 보아스의 가문이 아닌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책임을 지며 해결하려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책임을 감수하며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돕고자 하는 보아스의 노력이 더욱더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딸이 한국 연세대에 친구와 함께 스터디 어브로드를 가기로 되어 있어서 학교 기숙사를 지원했는데 제 딸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딸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 친구는 한국말도 못하고 또 부모님이 딸을 멀리 보내는 것에 불안해하기도 하셨고 또 혼자 학교 밖 숙소를 알아보는 건 쉽지 않기도 하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와 딸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딸만 기숙사에 들여보내자니 딸 친구가 마음에 걸리고 또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지내자니 제 딸의 마음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가뜩이나 그 친구가 한국을 잘 모르는데 집을 구하는 것을 난감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단기로 있을 곳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 귀찮은 마음도 있었던 제게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며 제가 나서서 집을 알아보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돕듯이 제가 딸 친구를 도와줌으로 인해 함께 누리게 될 기쁨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를 통해 서로 신뢰하며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주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큐티라이프 미션의 반주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0: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에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의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즈턱 대화키트와 점심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널처링 칠드런 이니셔티브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에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안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민사회를 끌어안는 AM 1190 미주복음방송입니다.

0: 이 시간은 서울 충현교회를 섬기시는 한규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정조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는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후계자 솔로몬 아들에게 준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그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충년에 지난주 설교문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손주들에게 꼭 이런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며,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라고 또한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기는 했어요. 오늘 본문이 역대하 7장이죠. 근데 그 전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6장 전체가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그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일부만 뽑아서 성찬 중에 여러분하고 나눌 테인데 성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갈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도 악한 길에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악한 길에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나에게 작동한다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깨달아서 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길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떠나야 할, 아 정말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라는 일이 있는데 떠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네 가지 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네 단계죠. 악한 길에서 떠나, 둘째 스스로 낮추고, 셋째 기도하고, 넷째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돌이키는 신앙, 히브리어로 뭐였죠? 슈브. 슈브의 신앙을 돌이킴의 신앙,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는 돌이킨다, 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보다 이 의미가 더 커요.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더 생생하게 알 수 있기를 기대해서 그런 겁니다. 돌이키는 것은 참 신앙 가운데 중요한 이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민하게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용어가 슈브예요. 돌이키는 신앙. 자,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의 순서는 좀 달라요. 원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 낮추고가 첫 번째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2: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첫 단추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낮추어질 때 기도가 연결이 돼요. 우리가 기도가 딱 막힐 때 보면 기도가 막혀있는 것도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막혔는지. 그런데 기도가 막혀있는데 기도가 막혔을 때 모습을 보면 겸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가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겸비해집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보겠습니다. 원어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스스로 낮추고부터 시작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같이 해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는 길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슈브의 돌이킴이라는 것은 회개랑 다른 것이,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아파하는 게 참 우리에게 너무 강조돼. 아파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이 아프지 않으면 이 회개가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막 고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야 되니까 막 응?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이킴의 핵심은 아파하고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돌이킴의 핵심은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나와. 어떻게 나온다고요? 첫 단추가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겸비한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할 악한 일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악한 것이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단추가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나가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이 역사가 돌이킴, 슈브의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뻐꾸기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뻐꾸기. 저는 뻐꾸기를 잘 들어서 뻐꾸기는 아는데, 뻐꾸기라는 새를 보고 저게 뻐꾸기인지 분간할 재간은 없습니다. 아마 뻐꾸기를 보고 뻐꾸기를 분간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텐데 다수는 저 같을 것 같아요. 예, 소리는 들고 뻐꾹뻐꾹 소리는 들고 알겠지만, 근데 이 뻐꾸기의 특징이 예,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먼 거리를 비행을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수천 키로, 뭐 만 키로가 넘게도 날아간 다음에, 그 날아간 다음에 자기가 떠난 지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점으로 정확히 돌아올 수 있대요. 자기가 태어난 둥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대요. 이게 특징이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블란서 분인 것 같아요. 드보아라는 분인데, 저는 뭐 새 조류학자가 아닌데 이 책 얇은 책인데 한 6개월 전에 사가지고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작은 새 속에 인생, 정말 인생에서 배울 철학이 꽤 많다, 이런 그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향후에 새 얘기를 하면 다 이 책에서 나온 줄로 이제 향후에는 제가 그 소스를 받기지 않겠습니다. 이 책의 뻐꾸기가 이제 불란서 학자라고 제가 추정하는 게, 유럽에 있는 뻐꾸기들은 이제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 뻐꾸기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나 호주로 간답니다. 동남아시아나 호주로 가니까 이 비행 거리가 꽤 되겠죠? 거기서 돌아오는데 자기가 자란 둥지로 정확히 돌아온대요.
1: 뻐꾸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 아시는 지식이 이럴 겁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죠. 예, 자기가 둥지를 만들고 자기 둥지에 알을 낳고 자기가 부화하는 게 아니고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그 누가 부화해요? 다른 새가 부화해요. 얌체죠, 얌체. 아,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모성도 없는지. 그냥 그렇게 이제 부화를 하면 자기는 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요, 새들이 장거리 여행하잖아요. 그 장거리 여행할 때 꽤 방향을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새들이. 뻐꾸기 아니더라도. 근데 뻐꾸기의 특징은 뭐냐면 새들이 그렇게 날아갔다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 기술을 배우는 거래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래요. 부모랑 같이 날아가면서 배우는 거랍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없잖아. 그죠?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철새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뻐꾸기는 때가 되면 날아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온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안에 내재된 항법 장치가 있대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뻐꾸기에게도 주셨던 그 GPS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얼굴을 찾고 그의 앞에 서기를 찾고 푯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뻐꾸기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셨겠어요? 그 항법 장치 그리고 그 길을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정확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돌이키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여 세 번째, 그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첫째, 우리를 들으시고 둘째, 죄를 사여주시고 셋째, 땅까지 고쳐주셔 우리 주변까지 내 죄만 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상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스스로 낮춘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다 이 말은 겸비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았을 뻔해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낮추다는 말이 원어의 직역이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겸비하다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겸비하다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의 첫 단추 뭐요?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는 거, 겸비하는 거. 이게 지난주에 읽으신 성경이 어디였다고요? 역대하를 읽으셨습니다. 역대하에 아주 중요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겸비하답니다. 고급 독자 요청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고급 독자는 여기까지 읽으시면 참 고급 독자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읽으실 때 적용하셔도 좋아요. 이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나쁜 왕들도 있고 간혹 좋은 왕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거 이제 그림 그려지셔요. 다수가 나쁜 왕이었죠. 북왕국의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남왕국의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였다고요? 므낫세였죠. 예. 근데 대부분 나쁜 왕이었어요. 그 중에 간혹 좋은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좋은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바 뭐 이런 왕들이, 아사 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고 특별히 열왕기 하에 오면요, 왕이 겸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절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화요일 제가 선포했던 새벽기도 말씀인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징벌로 이웃 이집트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오죠. 이때 옛날에 아합처럼 이 르호보암도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요. 이게 역대하 12장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저기 새벽기도 말씀이니까 제가 자막은 안 띄어요. 이 겸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처럼 집행유예 시켜요. 집행유예. 내가 너를 아주 그냥 멸절해버려야 마땅하지만 애굽 왕의 손에 넣어가지고 네가 좀 고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난지 애굽 왕을 섬기는 게 난지 한번 직접 실습시켜보겠다 이러셔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야 30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부활시키거든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이 스스로 뭐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게 정리합니다 이게 지금 일부밖에 안 했는데요 거의 중요한 때마다 겸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역대하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비할 줄 아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낮춰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뻐꾸기보다 나은

나옵니다. 어떤 왕인데 이 왕은요 주변 그러니까 이제 아람, 다메섹 이쪽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는 거야. 왜 지는가 봤더니 아람 사람들, 다메섹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고 있어. 그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나도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 저 신이 더 세구나. 그래갖고 그 신 섬기는 요망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아하스. 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해 줄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단추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겸비해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들으시고, 둘째, 죄를 사해 주시고, 셋째, 땅까지 고쳐주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 주변에 사회까지도 밝아질 수 있는, 그 주변도 고쳐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경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쩍 지나가는 듣 귀로 귀뚱으로 듣듯이 들으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경청하세요. 하나님이 경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경청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과 귀뚱으로 듣는 것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있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경청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구별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셔요. 특별히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경청하시는 겁니다. 듣고 그 들은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찾는 이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묻는 자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를 따라간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다라시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겸비한 기도와 찾음을 들으신다는, 경청하신다는 이 공식을 잘 익혀두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회복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이 돌이킴의 신앙은요, 이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조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시작이 겸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으로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돌이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돌이킴의 신앙의 멋짐은 뭐냐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요.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들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심지어 주변까지 고쳐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의 신앙은 나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돌이켜주시는 것이고 주변까지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이름 하나 다 복습해 볼게요. 엘샤다이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겨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신앙 잘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규삼 목사님이 섬기시는 충현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시에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 시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 전화번호, 지역번호 02-552-8200, 지역번호 02-552-8200번 또는 교회 홈페이지 충현church.or.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새로운 아침 문지원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드라마 생각나시나요? 오래전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요. 또렷하게 제목만큼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이 말 사랑해 미안해 라고 하네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미안한다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에 김은주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깜빡 잊어버렸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늦었다는 말이 늦잠을 자버렸다는 말이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다른 모든 말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반드시 대답되어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글도 있어요. 결혼은 매일 사랑해를 다짐하는 일보다 매일 미안해를 연습하는 일이다. 사랑해라는 말은 예쁘고 꽃다발 같고 햇살 같고 초콜릿 같습니다. 하지만 미안해라는 말은 비 오는 날 우산 같고 겨울 언손의 장갑 같습니다. 가정에서 넘쳐나야 하는 말 사랑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살다 보니 또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라는 말도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에는 사랑해라는 축복의 언어와 미안해라는 회개의 언어가 조화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야지 않을까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정 안에서도 진실한 고백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평안은 화려한 말보다 작고 진심 어린 미안하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가족의 온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횟수로 좌우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사랑해도 자주 말하고 또 미안해는 더 자주 말하는 복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5월 6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새로운 아침 첫 곡 워시메이커스의 날 찾으신 주님 들으셨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나눴듯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데 그런데 정작 이 관계를 지켜주는 말은 어쩌면 사랑해보다 미안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에는 관계를 시작하게 하지만요. 미안해는 그 관계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익숙하지만 정작 미안해라는 말은 조금 아끼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입으로는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건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하다라는 말에 인색하더라고요. 이 진심 어린 한마디 미안해가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은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의 시작이고 미안에는 사랑을 지키라는 말 참 크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가정에는 사랑해라는 아름다운 말뿐 아니라 미안해라는 말, 사랑을 지키는 말도 잘 사용되어져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담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부른 찬양 5월 가정의 달 참 어울리는 찬양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현준 성도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캐나다에서 오늘은 여러 장의 사진과 그리고 비디오까지 보내주셨는데 우선 제 눈에 띄는 것은 저도 뉴스에서 한번 기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은 캐나다에서 미국과 또 캐나다의 갈등으로 몇몇 카페가 아메리카노를 케네디아노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 카페에 이렇게 써 있네요. 현천 선도님 카페 방문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월 가정의 달 가장이 이 본이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돌아오는 주일이 부모의 주일, 부모님의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대로 효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도 관광 다녀오셨다고요, 부모님 모시고. 그러면서 방문하신 여러 곳곳의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이 밴쿠버 시내가 1시간 거리에 이 알프스 같은 곳이 있다고. 정말 알프스 같습니다. 스위스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투 스카이 곤돌라 옆에 샤논 폭포 이 동영상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제가 눈이 호강하는데 캐나다 홍보대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차 성도님, 집사님 덕분에 캐나다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에는 또 이 조카분의 결혼식도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마치시고요. 돌아오는 그날까지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5월, 미국은 버거의 달이라고 하네요. 일부 버거 전문점들이 프로모션도 또 실시하고 있는데 가정의 달 이 프로모션 잘 활용하셔서 이 가족들과 알뜰 외식하면 좋겠습니다. 버거 전문점 쉐이크쉑 제일 눈에 띄는데요. 5월 전국 버거의 달을 맞아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 햄버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 꽉 채워서 이렇게 프로모션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모바일 앱 주문 시에 $10 이상 구매 고객에게 싱글 패티 버거 한 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 고객들은 결제 시에 프로모션 코드 FREEBURGER를 입력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무료 제공 메뉴 기간별로 달라지는데 1일부터 10일에는 쉑버거, 10일부터 17일에는 스모크쉑, 18일부터 24일까지는 베이컨 치즈버거, 25일부터 31일까지는 쉑버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쉑쉑은 별도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모자 2명을 추첨해서 1년 동안 무료 버거를 제공하고요. 응모는 6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브웨이도 5월 한 달간 일부 매장에서 이 풀롱 샌드위치 8불에 판매를 하는데 코드가 있습니다. 풀롱 799이라고 입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인앤아웃과 칙필레는 아쉽게도 5월 특정 전국 이 프로모션에는 없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내구주 예수님.

워시 플레이스였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이번 달 미주보금방송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보금방송 또 PCC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접수가 지난 4월부터 시작이 돼서요. 5월 17일 주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 오시면 관련 배너가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CPU AI 설교 연구소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보건 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AI 방송 아카데미 이 새로운 아침 시간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방송 듣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다음 주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 교회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이해부터 기초 촬영, 편집, 또 AI 음악 제작까지 미디어 사역에 필요한 핵심 역량, 하루에 집중 훈련하는 실전 교육 프로그램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회자,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미디어 사역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신청자 전원에게는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사전 등록, 저희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에 관련 배너가 역시 있고요. 또는 www.cpuai.org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MU와 CPCI 미주보금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 정신건강 세미나 어제 자세히 소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열립니다. 알파 세대 자녀 미디어 정신건강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요. 실천 중심 워크숍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참가비 역시 무료고요. 점심이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 마감일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도 있는데요. 찬양 듣고 와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해마다 5월 첫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국가 기도의 날, 올해는 2026년 5월 7일 내일 목요일입니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이날, 미국 전국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그리고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영락교회에서 미국 75주년 국가기도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죠. 5월 7일 국가기도의 날, 이날만큼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갈등이 멈추고 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또 두려움 대신 평안이 흐르도록 우리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택은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폴리자노님 보내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끝고 부흥 2000 우리 함께 기도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 가지고 8시 15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 중에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한국이 더 나서주길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은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어제 LA에서 열린 CNN 주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첫 양자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과 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노숙자 대책과 주택, 치안 정책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텍사스의 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사업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전을 위해서 3억 6천만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연방교육구가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교사들의 성범죄 의혹 대응 방식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예약제 폐지 이후 극심한 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단거리 항공편에서 기내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LA 지역에서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뒤쫓아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뒤에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뱅크저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80대 남성은 얼바인 경찰국장을 사칭한 전화가 포함된 교묘한 사기에 속아서 2만 5천 달러를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윌밍턴 지역 110번 하버 프리웨이 터널 화재로 일부 구간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전격 중단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 작전 참여에 대해서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의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어제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중단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고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문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핵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방작전을 전격 중단한 배경도 합의문 작성에 이를 정도로 협상이 진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 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 Now they're trying to survive and they won't be successful unless they make a deal. Oh, if they don't make a deal, they won't be successful. It'll go very quickly and methodically. Believe me, it'll be very easy.
1: 보도된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란은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대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해서 표현을 썼는데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동의하면 에픽 퓨리라고 이름 붙인 이번 전쟁은 종료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강도 높은 공습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비슷한 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 안전한 선박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서 이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됐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작전의 중단을 선언한 직후 이란 군부가 직접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 정부도 종전 합의문을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3: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4: 우리는 전면지전, 극불응환, 중지전단更不可取, 坚持谈判, 尤为重要.
5: از موازه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اکراتی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جمهوری اسلام ایران همونطور که در
3: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6: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3: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협에서 단독 행동 중에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을 했고 국방부는 한국이 더 나서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협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를 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이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서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두바이 항에 입항을 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항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 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8: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7: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텍사스주 댈러스 북부 켈럴턴 한인타운에서 한인업주와 사업 관련 미팅 중 총을 쏴서 한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댈러스 북쪽의 신흥 한인타운으로 한인 인구만 4천 명 이상으로 마켓, 식당, 또 은행, 미용실 등 한인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전 10시쯤 캐럴턴 내 K타운 플라자 인근 쇼핑몰과 아파트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인타운 스트림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69살 한승호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한 씨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4명에게 총격을 가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인근 아파트에서도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 또 다른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인근 마트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관련 금전 문제로 화가 났다고 진술을 했고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댈러스 한인 회장은 일부 피해자들을 알고 지냈다며 모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이민자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어제 LA에서 열린 CNN 주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9: 어제 CNN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을 둘러싼 후보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선두 주자인 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은 베세라 후보를 겨냥해 장관 재임 시절 논란과 정책 입장 번복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세라 후보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을 놓고는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KT 포터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켈케어 지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고 톰 스테이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티브 힐튼과 안토니오 비아 라이고사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는 피난처 주 정책이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0: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급격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화당 후보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첫 양자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과 니티아라만 시의원은 노숙자 대책과 주택, 치안 정책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인사이드 세이프로 노숙자 수가 감소했다고 강조한 반면 라만 의원은 재노숙 비율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 인력 확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선거 자금에서는 베스 시장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스펜서 프렛이 합류하는 3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LA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3억 6천만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최근 홈스 포 LA 자금 배분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멘션세 도입 이후 첫

0: 이번 예산 집행이 LA 주택난 완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단거리 항공편에서 기내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델타항공은 오는 19일부터 350마일 미만 항공편 승객에게 음료와 스낵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 구간과 같은 단거리 노선이 포함됩니다. 델타에 따르면 하루 최대 5,500편 운항 가운데 약 9%가 이번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앞으로는 350마일 이상 항공편에만 해당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80대 남성이 얼바인 경찰국장을 사칭한 전화가 포함된 교묘한 사기에 속아서 2만 5천 달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LA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가 얼바인 경찰국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을 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 세탁 수사에 연루됐다고 믿게 만든 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은행 두 곳을 방문해서 2만 5천 달러를 인출했고 돈을 상자에 넣어서 한 콜스백화점 주차장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의 아들은 아버지가 한때 사기범들과 3시간 이상 연속 통화를 했고 은행에 들어갈 때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A 윌밍턴 지역 110번 하버 프리웨이 터널 화재로 일부 구간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터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노숙자 야영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남쪽 차선은 재개통됐지만 북쪽 방향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터널 내부 잔해와 목재가 계속 타고 있어서 진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 중이고 통행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피 스트릿과 하버 블러버드 등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전격 중단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 작전 참여에 대해서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2: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2: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3: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1: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0: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한국 지방선거에서는 3파전으로 펼쳐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보수진영 후보 간 단일화가 최대 이슈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인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LA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들 오늘 최고 기온 70도 중반으로 어제보다 최고 기온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루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80도 가까이 최고 기온 오르면서 오늘처럼 맑은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60도, 습도는 71%.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8분입니다.

사랑에는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지만 미안해는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에는 꽃을 피우지만 미안해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사랑은 당연히 가정의 꽃입니다. 그런데 미안해는 그 꽃이 자라기 위한 비와 햇살입니다. 사랑해는 사랑의 시작이고 미안해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해가 가족을 묶는 끈이라면 미안해는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매듭입니다. 사랑해가 가슴을 채운다면 미안해는 빈틈을 메꿉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해로 시작해서 미안해로 살아갑니다. 참 좋은 말이죠. 마음에는 있지만 미처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말 미안해를 오늘도 나의 입안에 꽂고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미안해 한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또 멀어졌던 거리를 다시 좁히며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해라는 말뿐 아니라 미안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도 하나 더 있죠. 고마워. 또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위에 평안과 은혜를 더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끝 찬양 은혜를 받은 자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문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주 복음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 시간은 감사하는 교회 구봉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시편 45편은 레위 지파 중 찬양과 문지기를 담당하던 그런 고라 자손들이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왕을, 그들이 삼은 왕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왕을 칭송하는 자신의 여가 마치 그를 써내려가는 붓끝과 같도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내 입술이 왕을 찬양하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이 왕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지금 가리키는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7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조금 예리한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이고 또 그가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났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지금 왕이 다윗 왕의 자손이었다면 후손이었다면 아마 시편 기자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들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가의 출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왕은 두 사람밖에 없고 그 중에서 칭송받아야 할 왕은 당연히 다윗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시편 말씀의 7절, 8절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왕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지금도 이 땅에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왕이 나오는 왕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다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왕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왕으로 칭송하고 왕에 걸맞게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얻는 유익과 기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구원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목자로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왕과 그 최측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보좌와 규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보좌는 뭐냐하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화려한 의자입니다. 규는 뭐냐하면 왕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보통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대신하여 다스릴 왕을 세우셨다고 증거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왕이 시편 기자 때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권한을 왕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기자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럭저럭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됐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결국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왕들의 한계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에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지도자만 세워주셨지 이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자들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스려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위세등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얘기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헌신해온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지금까지 내 말씀을 대언하여 전했던 너의 지도자의 모습,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섭섭해하지 마라. 사실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마음이 타락했다. 세속화되었다. 아주 세속화되어서 더 이상 다이렉트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권력을 통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타락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왕을 뽑아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정주의에 치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정주의는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신정주의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범사가 잘 돼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연중에 다 막아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갑자기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자, 이 정치 시스템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싫죠. 하나님 복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서 권력을 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주의를 버리고 세상의 왕 정치를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좋은 왕, 신앙이 좋은 왕들이 들어섰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이후에 악한 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왕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이 다스릴 때는요, 그들의 신앙도 타락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왕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자신이 직접 왕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본인이 스스로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땅의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의 왕이셨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으로 군림하게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모든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요, 이제 왕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왕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와 더해질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유익을 가져다 줄 법한 세상 지도자들의 정치, 권력 시스템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와 시스템이 도리어 그들을 얽매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고 결국은 그 이면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과 정치 시스템 아래에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신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먼저 그가 이 세상과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하나님의 어떤 뜻에 쓰임받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란 땅을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떨어지고 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계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아멘. 5절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왕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 하면 직접 나가서 싸우고 화살을 쏘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직접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화살을 쏘시는 군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군왕이십니다. 직접 나서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당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고가 넓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커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시편 기자는 왕의 권세 아래에서 돌봄을 받는 자들, 왕의 최측근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권과 은총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후와 빈들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왕들의 딸이 있고 왕들의 왕후, 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오른쪽에 선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씀처럼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왕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왕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왕에게 귓속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권세 아래에서 은총과 특권을 누릴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딸, 공주와 친구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왕의 딸은 모든 영화를 누리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그의 친구들도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왕의 최측근들은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왕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 왕자들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왕이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온 세계 군왕을 군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스릴 또 다른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당시에 왕이 자신의 왕후를 삼을 때 일반 가문의 딸을, 여식을 자신의 왕후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보통 왕은 왕비를, 왕후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를, 나라의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라면 다른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친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법도를 지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왕에게 시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따르던 왕의 법도, 궁중의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이 왕으로 모시고 남편으로 모시는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왕이신 최측근이 되어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들어가 은총과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3: 왕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고 왕의 뜻과 명령을 따라야 하며 왕의 나라의 법도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왕의 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도를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왕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진리, 온유, 공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왕의 나라의 시스템과 법도와 왕의 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리라는 법도로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도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그 법도를 따라 살면 그 법도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신호등이 있고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과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과 표지판은 법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나라에서 세운 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도를 따르면 사고를 피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종착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세운 규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규칙에 맞춰 사는 사람이 유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 말씀의 법도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끔 되어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왕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왕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법도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기 어려워도 용서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얽히고 설킨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법도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님의 말씀 설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봉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감사한인교회는 6959 낫 에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한국어 대학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인교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521-0991번, 714-521-0991번 또는 thanksgivingchurch.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지금 이슬람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사실 20년, 지난 15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가장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우리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0: 네.
1: 이란은 사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단체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 세계 가장 부흥한 나라로 그렇게 지정된 나라예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거의 20% 가까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란이고 원래 70년, 80년대에는 뭐 이란 전역에 한 2천여 명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추정하길 한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또 전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저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 전쟁을 견디게 하셔서 이 전쟁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란이 이 부흥 자체가 그냥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미국이랑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이슬람 정권 아래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한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1세대 이란 크리스찬들은 거의 50%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뭐 저희가 얘기하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접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란 교회의 그 짧은 역사를 보면 뭐 순교자들도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 부흥 가운데 그 순교 위에 계속해서 순교 위에 사실 지어진 쌓아진 그런 부흥이고 진짜 부흥인 거죠. 진짜 부흥.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란 보면 진짜 부흥은 저게 진짜 부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란 하나님이 되게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런 교회가 또 이란이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중동 근처 지역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슬람이 시작된 곳이고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인데 사실 뭐 한 5년 전, 뭐 6년 전부터 사우디가 개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관광 비자들을 뭐 막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에 사우디에 많이 들어가게 되셨고 단기 선교 팀들도 엄청 많이 그곳을 들어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우디가 특별한 건 뭐냐면 거기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 거기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한 200여 개가 되는 지하교회를 개척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그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쌓아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폐쇄되었던 민족이지만 그러니까 노동을 하러 노동비자로 가셨으니까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고 크리스찬이시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가정교회로 모이기 시작하셨던 게 이제 막 퍼지면서 그게 뭐 사우디 전국의 지하교회가 되었던 거고 물론 필리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 기도와 예배가 20년, 30년 사실 쌓여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필리핀 분들이 개방되니까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우디 선교도 하지만 나아가서 중동 다른 아랍권들도 선교를 하자 하시면서 단기 선교도 또 장기 선교사들도 지금 사우디 노동 필리핀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런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최근 2, 3년은 또 사우디 우리 아랍 무슬림들이 예, 엄청 이 마음이 열리고 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권에 또 이라는 페르시아지만 페르시아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그 부흥이 이제 이란과 아랍을 넘어 이제 또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시리아의 영혼들을 섬기고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이쪽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네. 중동 지역 하면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아랍 민족.
1: 비슷한 거는 이제 공통점은 다 이슬람이라는 게 공통적이고 네. 근데 이제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은 다른 민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오는 이란은 네. 예, 페르시아 민족이고 페르시아에 속한 민족은 이제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쿠르드 민족이라고 예, 그분들도 이제 페르시아 계통의 민족이시고 그 정도 됐고 이제 아랍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 사우디 그리고 그 근처 국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뭐 팔레스타인 뭐 등등 뭐 이집트 뭐 이렇게가 이제 아랍 민족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0: 네. 네. 그러고 보면 수십 년 전에 저희 이 한국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 맞습니다.
0: 일하러 가셨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필리핀하고 우리를 비교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린 가서 돈만 벌고 온 것 같은데 우리 필리핀 분들은 거기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쌓으시고 참 축복된 민족이다. 예, 필리핀 분들 보면서 참 많이 겸손해지는 걸 느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랍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다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가면 필리핀 분들 교회가 그냥 가정 집에서 몰래 예배 처소로 그걸 개종해서 이제 개조해서 이제 방음 시설까지 다 해놓고 비밀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로 교회들을 다 개척하셨더라고요.
0: 네. 네. 그렇게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데 만약에 발각되면 어떡하죠?
1: 예전에는 사우디에 이제 종교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경찰에게 걸리면 뭐 쫓겨나거나 사우디 법대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종교 경찰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근데 지금도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긴 하세요. 근데 뭐 핍박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 하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왕세자가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조심은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막 포교하고 이런 거는 예,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 땅의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시면 참 보람되시겠어요.
1: 네, 그렇죠. 뭐 제가 섬기는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고 네, 전 중동 이슬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왔다라는 네, 그걸 볼 때 너무 기쁘고 네, 이 시기에 하나님 정하신 이 시기에 또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 특별히 우리 지금 어쨌든 우리 아랍 무슬림들의 구원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구나. 이 복음의 완성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비록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깊어져는 것 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선교사님?
1: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죠.
0: 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미주 지역에 잠깐 방문을 하셨고요.
1: 네, 맞습니다.
0: 가족들은 어디 계십니까?
1: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 저희 같이 살고 있고. 지금은 한국에 좀 사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 다시 뭐 선교지로 갈지 이런 기약은 없는데 지금 한국에 저희 특별히 선교 동원 사역에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 가정이 그 섬기고 있고요.
0: 네. 네,
1: 한동안은 한국에서 머물면서 선교 동원 교육 또 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요, 선교사님?
1: 저희는 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죠. 먼 훗날 또 주님께서 저 열방으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히 빨리 그곳으로 가서 선교지로 가서 섬길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면 또 더 많은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선교 비전을 나누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또 힘써 사역하겠고 매일마다 불확실성 가운데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가시게 된다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세요.
1: 네, 저희가 원하는 바는 뭐 당연히 팔레스타인 섬기고 싶죠. 예.
0: 그 땅 영혼들도 그리우시고.
1: 너무 그립죠. 예. 같이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더 보고 싶고.
0: 네.
1: 예, 뭐 지금도 연락하지만. 예. 하여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예.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1: 예,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까 잠깐 나눴는데 네 명의 아이들이 있고 첫째가 이제 10살 그리고 다 2살 터울로 이제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쨌든 이제 10살이니까 곧 뭐 중학교가 되고 뭐 이렇게 곧 될 것 같은데 참 이들이 이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옳은 가치를 갖고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저와 저희 아내의 요새 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어렸을 때야 괜찮은데 지금 좀 이제 커가니까
0: 네.
1: 그런 기도 제목을 더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선교 동원 사역하면서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날마다 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0: 네. 네,
1: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이 올망졸망 네 명의 MK들
1: 네네.
0: 이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MK들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1: 선교사로 알고 있죠. 네네네. 저희는 분명히 우리도 선교사고 너희도 선교사다. 네, 처음부터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이제 했기 때문에 선교사고 선교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미주 지역은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1: 저희 선교 동원 사역 때문에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비전도 나누고 선교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0: 네.
1: 그렇게 한 2주 좀 넘는 일정으로 와서 여러 지역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0: 네, 많은 도전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세미나 내용으로 도전을 주셨는지.
1: 보통 이제 미주에는 저희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권이나 저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제 선교적 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오해 왜 이슬람 선교를 저희가 또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향한 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선교 사명 또 부르심에 대해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훈련하고 또
0: 네.
1: 동원하고 있습니다.
0: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사실 저도 동일했지만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민족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 사실 저는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는 교회가 그 당시에는 뭐 5만 개, 6만 개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한 개가 없다.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그 민족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 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 이게 더 충격적인 거죠. 예. 어떻게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또 사모함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들은 이러한 또 정보를 들으시고 예, 또 마음 나눔을 들으실 때 참 놀라시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전쟁 중이라 단기 선교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1: 네, 뭐 근데 단기 선교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이란 같은 데는 힘들겠죠. 지금은 이란은 뭐 갈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사실 뭐 충분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고 사실 단기 선교 갈 때 중요한 건 뭐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위험한 이유는 이슬람을 몰라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면 안 될지 이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데 이슬람에 대해 잘 알고 또 거기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지도 아래 단기 선교를 가면 사실 크게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슬람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기독교는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는 기독교도 하면은 뭐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슬람 교리에서는 크리스찬들은 형제자매, 유일신을 믿는 자들은 형제자매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전통적으로 뭐 지금 다 그렇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자기 가정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좀 싫어하고 싫어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좋아하고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나는 뭐 그냥 무신론자야 뭐 아니면 불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예. 왜냐면 우상 숭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에서 쟤는 사람이 아니다. 무신론자 쟤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이다.

0: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또 공포나 그걸로 인해 위험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잘 알면 사실 위험할 게 전혀 없죠.
1: 네. 실제 선교사님 계신 곳에도 단기 선교팀이 오기도 하나요?
0: 그럼요. 예, 저희 단기 선교팀이 오면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도 섬기고 이스라엘 지역도 뭐 같이 섬기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와보고 싶으신 그런 지역이라 예,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계세요?
0: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델 근처였는데, 예, 사실 베델이 이제 야곱이 꿈을 꾸고 했던 그런 지역이어서 그 지역도 너무 좋은데, 또 저희가 살던 곳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산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우물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땅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짓인들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그러한 사실 순간들이 많이 귀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일상에 너무 많은데 가장 가까웠던 것들.
1: 네. 목사님, 조금 제가 무식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신 그 예배. 그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날 이 땅에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는 어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0: 사실 참된 예배 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예,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헌신, 예, 희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개념과 메시지들이 사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해야 또 우리가 참된 예배, 또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 예배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우리 뭐 무슬림 지역 같은 곳에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죠. 예, 영접하는 순간 모든 가족들로부터 사실 뭐 버림받고 사회에서 그냥 보통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그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고 희생이고, 많은 친구들이 믿었다가 그러한 현실에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헌신이고, 그삶 자체가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고. 근데 저희 또 미주나 또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더 고민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선교사님 젊은 시절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뒤돌아보실 때 어떠세요?
0: 많이 질문하시는데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결정을 하라면, 예, 천 번이어도 다시, 예, 결정을 할것 같고, 그리고 참 제가 가장 한국에 오셨던 좋아하는 선교사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또그 비석에 써 있는 것처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한국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0: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는 것 같고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삶 그대로 다시 살 것 같아요. 네.
1: 너무 멋지십니다.
0: 아유, 아닙니다.
1: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이제 이 길 달려가실 텐데요. 주님 얼굴 딱 뵈면 어떤 말씀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0: 네, 저는 참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주님 뵈면 딱 첫마디 무슨 말 할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하기까지 참 은혜가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면 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헌신도 하고 했는데 또 그렇게 끝까지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두신 사람들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계속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말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너무 소망하고 예.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1: 네. 우리 주님은 선교사님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0: 아, 정말 제가 소망하기론, 착한 종아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
0: 네, 맞습니다.
1: 네. 선교사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 주십시오.
0: 네, 우리 선교는 사실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얼마 이제 이 선교 사역이 남지 않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 이제는 선교사가 사역하고 뭐 우리는 보낸다 이런 개념보다도 네. 총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선교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선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이슬람, 중동, 또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전쟁이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쟁에 지금 가장 마음 아픈 건 이란 같은 뭐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게 그게 가장 아픈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쟁이 끝나고 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나눴던 또 특별히 우리 고통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선교사님과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주님 정말 금방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0: 네.
1: 네. 이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리라 결심하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해 주세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 열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처소로 주님께서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귀한 사역 저희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황 데이빗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900-0747, 714-900-747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도움 주신 기업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보금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이 시간은 유영기 목사님의 칼럼 시간입니다.
1: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웃으로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이웃들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 한 사람 유영기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나 답도 보이지 않으면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해묵은 갈등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동업자와의 오해와 분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꽉 막힌 경제가 가게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생계 자체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은 극심한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도전 정신이 왕성해집니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 옵니까? 기가 막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압도당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의 주요 증상이 마비입니다. 그렇게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조차도 낙심과 좌절로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병에는 어떤 직접적인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 통념으로 인해 이웃들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사회의 일원인 자신도 그러한 생각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영육이 마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에서 노연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본인은 절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웃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침상채 들고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온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도 모여있어 도저히 그들을 비집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채로 주님 앞으로 들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으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 그들의 막무가내 같은 열심을 주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전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죄사함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단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괴롭히고 마비 상태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죄책감을 용서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9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효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그런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허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치유의 명령 중 어떤 말이 더 쉬운가라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죄 용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그 결과가 곧 나타납니다. 어느 말이 쉬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중풍병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의 마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선포입니다. 과거의 결박에서 풀어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의 용서를 받자 그는 곧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마비되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속절없이 마비 상태로 거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죄의 사함을 받자 마음이 먼저 소망과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고 곧 일어나는 기적은 그런 용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 사죄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죄악이나 어떤 결박도 용서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오늘을 장악하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과 몸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자세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진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용서해주고 계속 못되게 굴면 나도 용서치 않겠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사람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그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이 마땅합니다. 상대방의 낌새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그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체리티라는 기독학생 합창단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는 대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서울 음대생이 있었습니다. 음대생보다는 농부에 더 어울리는 외모입니다. 검은 얼굴, 다부진 체격, 뭉툭한 손가락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네에 떠돌던 개 한 마리가 왈왈 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농부같이 생긴 음대생 형이 바이올린을 길에 내려놓더니 네 발로 엎드려 그 개에게 더 크게 멍멍 하고 지저댔습니다. 그 개가 깜짝 놀라 도망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같은 반응으로 살면 똑같은 수준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장악하고 규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진정한 나입니다. 영원한 자아입니다. 그러한 가치, 기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가해자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피해자, 즉 애매하게 당하는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변합니다. 과거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고 동족에게 경원시되던 존재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빌부터 유대 동족에게서 지나친 헌금을 걷어내던 존재입니다. 그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로 불림을 받은 어부와 세리 중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을까요? 먼저 불림받은 제자들은 세리 마태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집을 방문하여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를 베풀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건행,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요.
0: 지금까지 유영기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영기 목사님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나성 북부교회 은퇴 목사이며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이사장이십니다. 유영기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818-262-7892번, 8818 262의 789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의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숍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널처링 칠드런 이니셔티브 NCI와 미주보금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에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미주보금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당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보금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보금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보금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한황 물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오렌지 한인교회 정유성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요, 워낙에 천주교에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그 마리아라는 인물의 역할이나 어떤 그의 믿음 그런 위치가 조금 더 축소되어 있는 듯한 그런 독특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이 마리아에 대한 비성경적인 세 가지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는 타락한 죄성이 없이, 즉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무염시태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남았다는 영원한 처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육신을 입은 채로 천국에 갔다는 승천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천주교는 이 세 가지 교리를 넘어서서 아예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공동의 중보자, 중재자로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신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점점 더 언급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위치지만 자주 거론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기록은 특별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위대한 역사 안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역할과 특별히 그녀의 믿음, 그리고 그녀가 고백한 찬송회까지 아주 세밀하게 자료와 조사들을 다 해서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시죠? 사가랴에게 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는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지만, 천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내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들은 천사는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곧바로 마리아는 서둘러 짐을 챙겨서 약 150km나 떨어져 있는 유대의 산지로 가요. 이미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4일에서 5일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과 만납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엘리사벳의 배를 보았을 거예요. 6개월이기 때문에 분명히 겉으로 티가 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여인이 만났을 때 먼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6개월 된 아기가 뛰어놀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반응을 느낀 이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마리아, 지금처럼 미리 간다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찾아왔으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그 예언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지금 눈앞에 있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앞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가 바로 구주이신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축복하며 마리아에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제 그동안 혼자서만 품고 담고 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동안 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실제로 마리아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오늘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서 직접 눈으로 엘리사벳의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대화한 이상 이제 마리아에게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의 첫 번째 단어가 Magnificat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마리아 찬가를 다른 말로 Magnificat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Magnificat,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마리아는 그 뒤로 세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음서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이 복음서의 현장, 거기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로 그 시간,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시선, 그 인물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볼 때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더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언제나 그곳으로 가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 고지를 받았던 그 마리아 당연히 심히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천사의 확증 그것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은 순식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그 먼 거리로 찾아갔던 것이고 직접 만났던 엘리사벳을 보면서 엘리사벳으로부터 지금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을 들은 뒤에 확신에 차서 더 이상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저 마리아 찬가를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 안에서 복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췄을 때 보이는, 들리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기복신앙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또 아예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절로 삼은 45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복에 대한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는요, 믿음과 복의 순서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이 먼저고 복이 그 다음입니다. 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 때 따라오는 그 복이 진짜 복이지,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면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 안에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부르는 그 오복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장수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이가 튼튼한 것까지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비교 불가능한 복,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주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들려주셨어요.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요절 45절이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마리아의 태중에, 그 복 중에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가? 그 복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근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근거는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다 듣고 나서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1장 45절에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 확인했죠. 분명히 마리아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 못했어요. 또 이전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성경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정혼자인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며, 또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세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다 마리아는 꽉 움켜쥐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칭송받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이 믿음이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근거가 된 복,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겁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까지 수용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설명의 영역을 넘은 신비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설명의 영역이 있고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여론의 수많은 공격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주권적인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선택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와 손해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만큼까지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38절에서 말한 마리아의 고백을 잘 보면 말씀대로 내가 시행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다였어요.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보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능동태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수동태로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멘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복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먼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이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니,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서 하늘의 평화가 확 내려왔으니 내게 이루어지다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믿음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걸 한글 성경만 본다면 어순을 본다면 그냥 아 마리아가 먼저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도 복을 받았구나 같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당연히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 속에 계신 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복 중에 그날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영으로도 살아계셨어요. 그렇게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오복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복.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받으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미래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영원까지 다 보장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복, 로마서 8장 10절을 근거로 하면 몸은 죽어도 영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은 몸이지만 너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원히 보장된 겁니다. 몸은 사라져도 우리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두 번째 복이고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복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받는 복. 요한복음 15장 5절을 근거로 보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은 복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는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우리의 목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열매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열매를 열매라고 해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근거와 증거에 이어서 세 번째는 일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냐? 감춰지지 않는 빛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어요. 감춰지지 않는 빛. 오늘 성경에 나온 근거된 말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요, 48절 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0: 라고 말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복이 아니라 드러나는 복이에요. 감춰지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등불을 어렵게 켜놓고 그 등불을 테이블 아래에 집어넣는 그런 바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 없고 감춰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10편 1편인데 여기선 복 있는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당연히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것, 막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는 사람, 누구와 있어도 그 안에 계신 예수가 감춰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도무지 답이 없는 오늘을 걸어도 결국은 예수의 생명의 빛,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그 암울한 환경까지도 뚫고 나와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함께 확인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아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외쳤던 그 축복의 선포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복은요, 상황이 평안해서 온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차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했을 때 마리아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내 상식과 경험으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좀 그만 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기를 자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분을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계신 분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복이 되었던 이유는 그녀가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복의 근원이신 참 복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면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내가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모자람 투성이일까? 바라기는 이 땅의 복을 추적하고 이 땅의 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출 수 없는, 감춰지지 않는 그 빛으로 일상을 사시기 바래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억지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복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와 함께 계시든지 그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출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려보내시고 또 드러내며 드러나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오렌지 한인교회 정유성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주일 설교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15분, 그리고 2M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오렌지 한인교회는 643 웨스트 말번 에비뉴 플래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714-871-8320번, 714-871-832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GBC 아침마당 공미연입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AM 1190 라디오 채널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미주보금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빛을 켤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멈춰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둠 속에 작은 빛을 전하는 특별한 나눔 이야기, 굿네이버스 USA가 시작한 굿 라이프 캠페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과 함께 이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어릴 적 전동 불빛 아래서 책을 읽던 기억 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밤이 되어도 안전하게 집안을 오갈 수 있었던 그 익숙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약 7억 명이 아직도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고 특히 아이들은 해가 지면 공부를 멈춰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작은 태양광 조명 하나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굿라이 캠페인을 통해 빛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단체이죠.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따뜻한 이야기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학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제가 마이크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갖고 또 이렇게 아침마당 찾아주셨어요.
1: 네, 지난 2월에 아침마당 제가 네. 토리엘 장혁재 목사님하고 함께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그때 살짝 스포를 해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먼저 이 시간 함께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굿네이버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사역의 의미와 또 단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네. NGO 단체고요. 아동의 권리. 이제 아동들이 공부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놀 권리, 네. 이제 아동들의 권리와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학교도 건축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단체이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중에 또 아이들이 빛이 없어서 갖지 못하는 그 권리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마침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고 아침마당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캠페인이 바로 굿라이트 캠페인, 굿라이트 캠페인인데요. 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환해지고 좋은 기분 좋은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캠페인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여러분들 처음에 설명 들으셨듯이 7억 명이라는 숫자가 전기 없이 네. 살아간다는 거 상상이 안 되시죠?
0: 깜짝 놀랐어요.
1: 특히 캘리포니아, 미국에 네. 계신 분들은 좀 상상하실 수 있는 건 캠핑 가셨을 때 맞습니다. 빛이 없는 상황에 처해 보셨죠?
0: 네. 그런데 일부러 네. 별 보러도 가잖아요. 그쵸? 빛 없는 곳으로.
1: 빛이 없을 때 별이 잘 보이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냥 일상입니다. 사실은 그냥 해가 지면 할 수 없는 있는 일들이 없고 네.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또 걸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고 네. 우리는 아이들뿐 아니고 제가 아프리카 니제르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임산부들이 네. 이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러 아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밤에도 그렇죠. 나고 나. 근데 밤에 아기를 낳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전기가 없었어서.
0: 네.
1: 그래서 굿 네이버스가 솔라 패널 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좀 다르지만 네. 그 건물에 솔라 패널이랑 배터리를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해줘서 네. 아이를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어린이의 권리만.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의 권리까지도
1: 맞습니다.
0: 네, 안전하게 출산을 돕기 위해서 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귀한 솔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시대에 참 전기가 없다라는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전기가 없는 지역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좀 전기가 없을까요?
1: 주로 아프리카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차드. 니제르 그리고 뭐 잠비아, 뭐 말라위 네. 정말 뭐 아프리카의 전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남아공도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번은 전기가 나간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풀리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들이 사실 저희는 좀 기아 대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좀 식량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보건 상태가 안 좋고 좀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기가 없다라는 거.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 사실 우리도 잠깐 정전이 돼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상에 전기가 없다라는 거, 전기라는 것을 활용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지 좀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뭐 전기가 없다는 거는 낮에도 전기는 저희 지금 살면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네. 다 요새는 랩탑으로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인터넷 네. 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0: 그럼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1: 네. 그래서 선풍기, 에어컨
0: 그런 게 아예
1: 당연히
0: 없다라는
1: 없고.
0: 거고.
1: 네. 그리고
0: 냉장고는 냉장고, 생각도 못하고.
1: 그러니까 식품의 위생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질병
0: 연관이...
1: 네. 우리 연결이 되고 아이들 사망률이 늘어나게 되고 또 밤에는 위험하죠.
0: 네.
1: 위험하고 뭐 너무 껌껌하니까 또 동물들이 또 공격받을 수, 동물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또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썼던 것 같이 호롱불 같이 이런 등유 안 좋은 등유를
0: 네.
1: 켜서 또 아이들한테 또 사람들에게 또 폐를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사람들은 좀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가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전기라는 거는 인프라를 국가에서
0: 그렇죠.
1: 네 만들어내서 이제 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해야 되는 건데
0: 네.
1: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도 자체는 되겠지만 수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0: 네.
1: 거의 전기선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보내주신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굿네이버스 굿라이 캠페인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아이가 출연하는 그 아이의 그 생활 환경 뭐 공부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하고 저녁에 뭐 공부는 뭐 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호롱불이라는 거 등유죠 등유 그 등유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냄새가 나잖아요 석유 냄새 뭐 이런 가스 냄새 같은 것 때문에 폐도 안 좋고 눈도 따갑고 이래서 굉장히 호흡하기가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1: 맞습니다
0: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일상 생활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외출이 너무 무섭다고 아이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촛불이나 등유 램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난다고 해요?
1: 그럼요.
0: 실제로?
1: 그게 아무래도 밤에 켜고 깜빡 잠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0: 네.
1: 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옆에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0: 네.
1: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식량 부족한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빚까지 없으니 이 아이들이 참 얼마나 많은 생활의 제약이 있겠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이번에 아주 굿라잇 캠페인이라는
1: 맞습니다.
0: 이 굿라잇이 단순히 좋은 빛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 아멘입니다.
0: 굿라잇이라는 네. 타이틀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0: 네.
1: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이 캠페인을 디자인했어요.
0: 네.
1: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0: 네.
1: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바로
0: 네.
1: 이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0: 네. 아멘.
1: 그 16절에 5장 16절에 보면 이 빛을 통해서
0: 네.
1: 착한 행실을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빛으로 사는 삶. 이건 뭘까?
0: 네.
1: 저희도 고민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했을 때
0: 네.
1: 와 이게 너무 잘 맞고 예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직접 얘기해 주신 것인데
0: 네.
1: 이게 교회와 함께 우리가 신앙으로 네. 해나갈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디자인이 됐고 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신앙적으로뿐 아니고 환경적으로 네. 친환경적인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네. 직접 아이들이 조립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교육도 되고 친환경 교육도 되고 네. 또 교회에서는 신앙 교육도 되고 다양한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거를 우리 빛을 또 아프리카에 또 전해주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0: 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말씀을 근거해서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굿네이버스의 이런 성경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으로서 또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또 그런 예수님의 또 명령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이 태양광 조명 네. 지금 저희 아침마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아주 귀여운 저 뭘까 처음에 이게 뭐죠 했는데 저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솔라 램프 솔라 램프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어떻게
1: 랜턴이고요.
0: 랜턴
1: 네. 들고 다니는 네. 이렇게 불을 켜볼까요 제가?
0: 네. 와 이렇게 밝습니다. 굉장히 네. 밝습니다.
1: 이를 화면으로는 네. 네 이렇게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고
0: 네.
1: 네 옆에는 이제 혹시 태양열 충전 좀 약하다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꽂아서 충전할 수도 있게
0: USB
1: 백업도 있고요.
0: 네 C 볼트인가요? 네.
1: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요 완성 키트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거는
0: 네.
1: 이게 밝기가 밝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만 켜져 있고
0: 네.
1: 지금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는 건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
0: 스마트하기까지 하네요.
1: 예, 조금 기술을 넣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고
0: 네.
1: 그분들이 사용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사용하고 오랫동안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방수 생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0: 방수까지
1: 했고
0: 되고요.
1: 이런 제품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만든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0: 네,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현지에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또 물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하셨는데 정말 특이한 건 이것을 우리가 직접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1: 키트도 가져왔는데
0: 네네.
1: 이렇게 아예 조립할 수 있도록 레고 같습니다. 그냥
0: 네.
1: 꼽고
0: 아이들이 뭐 이런 키트 같은
1: 네. 아이들한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0: 네.
1: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아이들이 알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도와주셔서
0: 네.
1: 스몰 그룹으로 같이 파트를 조립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0: 네.
1: 그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있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저는 1분 안에 만들려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0: 네.
1: 1분은 힘들더라고요. 한 3분 정도.
0: 3분.
1: 어른이 빨리 했을 때 한 2분 30초 뭐 걸렸는데 아마 젊은 이제 청년들은 1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청소년들,
1: 네.
0: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뭐 이런 거 조립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조립한 이 랜턴을 정말 이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환한 빛을 선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조립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1: 네.
0: 그 단순히 조립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이 아이들을
1: 네.
0: 위해서.
1: 네.
0: 정말 좋은 신앙 교육도 되고
1: 네.
0: 또 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싶어요.
1: 네.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 요걸 가지고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0: 맞습니다.
1: 같이 전하시고 실천. 할 수 있는 것까지
0: 네.
1: 연결이 돼 있으니까.
0: 굿네이버스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하면서 요 부분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1: 네.
0: 뭐 스몰 그룹에서
1: 네.
0: 스몰 그룹 액티비티로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0: 네, 3분이면
1: 네.
0: 끝나는데.
1: 네.
0: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신다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겠어요.
1: 실제로 이게 아프리카에 전달되는 걸 상상해 보시면
0: 네.
1: 그 내가 여기서 충전한 조립하고 태양으로 충전한 것이 네.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한테 전달된다. 그 빛이.
0: 그 빛이.
1: 그 느낌은 참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0: 맞습니다.
1: 그런 과정도 다 굿네이버스에서는 다 기록을 해서
0: 네.
1: 다시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조립한 게 어떻게 쓰임받고
0: 네.
1: 어떻게 될지 또 잘 보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저희는 끝나지 않고
0: 네.
1: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또 진행하시면서 저희한테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0: 네.
1: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0: 와,
1: 그런 프로젝트로 발전시켜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만든 랜턴을 그곳에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1: 네. 네. 저희 꿈은 같이 가고 싶어요.
0: 그럼 너무 좋죠.
1: 네. 아프리카 좀 멀지만
0: 네.
1: 같이 팀을 꾸려서
0: 직접 전달을
1: 네, 교회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0: 네.
1: 갈 때 직접 전달해서 같이 불 켜고 같이 밤에 또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0: 네.
1: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0: 네이버스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에서 우리 지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1: 네.
0: 좀 참여해 주시고
1: 네.
0: 또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못하지 또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네. 알면은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또 참여하는 데 또 굉장한 의미를 둘 거예요.
1: 하이스쿨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클럽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저희가 또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0: 네.
1: 또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또 클럽 활동으로
0: 너무 좋겠네요.
1: 쿠키 팔고 하는 것처럼
0: 네.
1: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0: 아, 너무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조립하는 참여형 나눔이라는 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신청을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1: 저희 지금 웹사이트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아마 궁금하시면 877-499-9898.
0: 네.
1: 877-499-9898. 로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되고
0: 네.
1: 이 키트가 하나에 20불이에요.
0: 네.
1: 그래서 뭐 필요하신 수량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보내드리고
0: 네.
1: 아니면 배달해 드리고 그 근처에 계시면
0: 네.
1: 저희들이 가져다 드리고 다 조립된 것도 픽업도 가능하니까 안내해
0: 네.
1: 주시면은
0: 네.
1: 저희 담당자분들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0: 네. 신청은 저희가 지금 아침마당 자막에 구글 폼을
1: 네.
0: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그 구글 링크를 참고로 하셔도 되고 또 QR코드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 QR코드는
1: 어떤 웹사이트로 갑니다.
0: 아, 네. 웹사이트로.
1: 네네.
0: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저희가
1: 자세한 정보
0: 네.
1: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또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0: 네.
1: 네.
0: 이 영상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설명란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참고하셔도 되고 저 QR코드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굿네이버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877-499-9898 877-499-9898번 굿네이버스 USA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빛을 나눈다 이런 표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나눠야죠.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0: 맞습니다.
1: 불을 켜고 낮에도 불을 밝게 켜고 사는데 그걸 조금만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네.
0: 이렇게 굿네이버스가 항상 이렇게 나눔. 근데 그 나눔의 대상이 또 어린이잖아요.
1: 네.
0: 네. 항상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1: 네. 저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0: 네.
1: 그냥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왜냐면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처음 아이들답게 잘 살고 있긴 하지만
0: 네.
1: 아프리카인 아이들은 그런 권리를 다 박탈당한 경우가 너무 많고
0: 네.
1: 이 빛과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사는 그런 것들 아동 결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0: 네.
1: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외에 이제 빛이 없고 밤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걸 또 빛을 나눠줘서
0: 네.
1: 밤에도 좀 더 안전하게 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고 네. 자기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공부해서 또 좋은 공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네. 보통의 아이들이 다 그냥 그런 것 다 포기하게 되는데 네. 이제 또 리더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본인 나라를 또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네.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그곳이 많은 자원들이 부족하지만 태양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1: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이런 맞습니다. 태양을 주신 게. 네.
0: 그 태양을 통해서 태양의 빛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솔라 랜턴을 저희가 공급을 했을 때 정말 그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함께 우리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1: 특히 BBS 지금 시즌이잖아요. 곧.
0: 네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1: BBS 때 또 활동 중에 하나로 네. 아이들이 이걸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몇몇 교회 교회 이름을 아직 확실히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네. 몇몇 교회들이 논의 중입니다. 네. EBS에서 여기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네.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한인교회뿐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이제 하려고 네. 아예 영어권 교회에서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0: 지금 이미 동참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좀 멀지만 네. 앵커리지 열린문 장로교회라고요. 네. 생소하시겠지만 그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앵커리지라는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거의 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에 좀 더 동참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립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0: 빛이 없는 거에 대한 또 그런 네.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미리 가장 처음으로 네. 또 동참해
1: 열린문교회에서 이 캠페인을 열어주셨습니다.
0: 네, 열린문교회 오늘 라임 잘 나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아 아닙니다. 정말 그러네요. 열린문교회가 참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우리가.
1: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전이 또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도전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불 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그런 거 아끼셔도 좋을 것 네. 같고 아이들한테도 교육도 되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는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 20불 정도 그냥 조립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네. 좀 힘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좀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도네이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 도네이션으로 한 개당 20불씩 나는 뭐 100개 할게, 10개 할게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아니면 전화하시면은 그냥 도네이션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모여진 거는 아이들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조립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0: 그것도 네.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아이디어가 뭐 무궁무진합니다.
1: 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0: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니까 더 잘하라고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네, 어둠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저 먼 곳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빛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조명 하나로 아이들의 배움과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주는 굿라이 캠페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으로 빛을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굿네이버스 USA와 함께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요목조목하게 한번 쫙 읊어주시죠.
1: 네, 전화 지금 주셔도 되고요. 877-499-9898 네. 전화 주셔서 또 정확하게 정보 봐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웹사이트 에 오셔서 goodneighbors.us에 네. 오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또 다 있습니다.
0: 네.
1: 그걸로 보셔도 되고 신청 원하시면 여기 QR 코드 하셔서 스캔하셔서 구글 폼에다가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공동체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이 나눔 캠페인에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및 개발 도상국에 태양광 조명 키트를 제작해서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니까요. 많은 교회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지역 단체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굿라이 캠페인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변화나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1: 저희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이답게 성장하고 그 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복음 듣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면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또 사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굿네이버스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좀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굿라이 캠페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고 굿네이버스는 또 이거 굿라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저희 이제 아동결연 프로젝트로 해서 찬양 사역자분들하고 함께 교회 방문하는 이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저희 단체에 전화 주시면은 그 스케줄 맞춰서 교회 가서 이 굿라이트 캠페인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아동결연 캠페인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같이 나눔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0: 굿라이트 캠페인은 이번에 일회성은 아닌 거네요.
1: 네. 지금 일회성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7억 명에게 빛을 선물하시려면은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네.
1: 많은 교회와 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기업에서도 하셔도 되고요.
0: 네.
1: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빛이라는 것이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고 생명을 밝히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작은 빛이 누군가에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요. 안전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솔한 나눔해 주신 김재학 본부장님. 정말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미주 보건방송 정말 너무 큰 사역하고 계셔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더 많은 굿라이트이 전달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 또 한번 함께하셔서 그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이 굿라이트 랜턴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아침마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KGBN Anaheim.
1: 지금 이 시간은 인랜드 교회 최원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족하셨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까? 실족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실족시킬 때 경고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용서하되 7번 와서 잘못을 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하고 또 회개하고 7번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라. 그만큼 실족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족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실족 시키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 실족의 문제가 단순히 마음에 작은 상처가 나는 부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은 어떤 단어의 어원인가 하면 스캔들, 우리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스칸달론은 덫, 장애물, 그런가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나 혼자 상처가 아니라 이것들이 밖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죄를 유발시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실족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이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어둠의 언어, 미움의 언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우리의 마음에 공격성이 점점 이렇게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우울감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실족의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의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실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또 쓰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제자가 있죠.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가 스칸달론, 다시 말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대로 따라가셨으면 결국 어떻게 되실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실족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족을 당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실족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실족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실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실족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2: 아멘. 실족 당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아야 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러면 실족 당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혹은 이렇게 실족을 시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뭐 이런 걸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용서가 되십니까? 근데 작은 문제들은 뭐 그냥 용서가 쉽게 될 수도 있고요. 작은 문제들은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를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쉽게 그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1번, 내 마음에서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2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1번, 2번 뭘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하다 보니까 늘 2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 안에서 생겨나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것,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뽕나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실족 당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뽕나무를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딱 언뜻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두서없이 이 말씀 하다가 저 말씀 하시다가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 깨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자꾸 실족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실족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생명력 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실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내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동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이 실족의 문제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극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까? 형들에 의해서. 이거 우리가 매일 읽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평생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형들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그 형들이 함께 모의를 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다. 이 배신감과 버려짐과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중에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실족이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왕의 신하들 중에 감옥에 들어온 이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의 꿈을 해몽해주면 내가 나가서 너를 빼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약속하고 나갔던 그 신하가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나가서는 까맣게 이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줄 때 그렇게 나를 꺼내준다고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을 수 있나? 이 요셉 마음 가운데는 버려짐의 상처, 그런가 하면 형들로부터 엄청난 배신의 상처, 억울함의 상처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이런 엄청난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복수심에 가득 차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없는가? 그 힌트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막 두려워하고, 요셉이 우리를 보라면 어떡하지? 다 사형을 시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음에도 지금 요셉은 그 사건을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주어가 누굽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고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그 인생이 상처 없는 인생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의 문제, 실족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간절히 축원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실족의 문제를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족의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족의 문제를 극복하는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족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뽕나무 얘기를 하시다가 7절부터 10절은 갑자기 종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다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족당하고 실족시키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종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다고 해서 종에게 고맙다, 너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아마 지금 시대로 비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시대로 노예가 있었던 시대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노예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나는 실족당하게 되는 인생으로 머물게 된다,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막 제자들이 씩씩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셔와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이 두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네 정말 제자 훈련 헛받았구나. 지금까지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가르치셨는지 아직도 모르니, 아이고, 너희는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싸움을 합니다. 야, 니네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냐?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 이것들 3년 동안 헛따라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높임 받고 내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길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에게는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보상심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종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교회에 섭섭마귀가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섭섭마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이 섭섭마귀가 쑥 들어오면 이게 참 이 마음이 실망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되면서 서운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하, 그러면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성도도 뭐고 다 이제 꼴도 보기 싫고 목사님이고 뭐고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유, 나 이제 아무 일도 안 해. 이런 상태가 섭섭마귀가 이제 들어온 상태. 너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다 서운하고 누구도 서운하고 누구도 서운하고 누구도 밉고 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여기는 아마 섭섭마귀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계시다면 우리 마음으로 섭섭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섭섭마귀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서 아까 1부 때는 말씀을 안 나눴는데 생각났던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국교회에 보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떠올랐던 분이

0: 1900년도에 그 전라도의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때 이 교회를 세웠던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정말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거상,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1908년도에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게 됩니다. 장로 피택이 있게 되죠.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질문을 하지 않겠죠. 이분이 장로님이 안 된 겁니다.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했던 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누가 장로님이 됐는가 하면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본인은 장로님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 이자익 이분이 나이가 많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조덕삼 성도님이 나이가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5살이나 어린 자기 집의 머슴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겁니다. 그럼 조덕삼 이 성도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실족이 되겠습니까? 아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금산교회가 아니라 은산교회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딱 되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우리 집에서 일하시지만 이 이자익 성도님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장로님으로 뽑아주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이자익 장로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몇 년이 지나서 이 조덕삼 장로 이 성도님도 장로님으로 피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너무 성실하고 훌륭한 겁니다. 당시에 목회자가 잘 많이 없던 시대 이 교회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이자익 성돈 이 장로님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참 이 한국교회에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분을 목사로 이렇게 신학교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전라도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보내고 모든 유학 이 자금을 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지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된 이후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청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 중에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전혀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보상심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 장로님,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안에 종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 실족하는 마음, 그때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섭섭마귀가 꿈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종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그리스도 드러내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뿌려져서 썩어짐으로 열매 맺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인랜드 교회 최원일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랜드 교회는 1101 글렌 애비뉴 포모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7시 30분, 2부 9시 30분, 3부 11시 30분이며 4부 청년 예배는 1시 45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6시에,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25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인랜드 교회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909-622-2324 또는 교회 홈페이지 inlandpca.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Amen. That is John 3:16, God's Word.
1: 지금 이 시간은 에반겔리아 대학교의 컬럼 시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 결혼 전 친구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재정 관리, 시댁 및 처가 관계, 성생활, 취미생활, 가사 분담, 그리고 종교 등입니다. 그 가운데 성격 차이, 시댁 및 처가 문제, 사춘기 자녀 교육 문제, 취미생활, 이렇게 네 가지를 골라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성격 차이였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랑 저는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혀요. 저는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항상 그때 가서 보자는 스타일입니다. 아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주말 일정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친구 남편은 1년 전부터 여행지는 물론이고 호텔도 다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면 그것이 일이지 휴가냐고 반문해요. 저는 늘 답답하고 남편은 저를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합니다. 이제는 대화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도대체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맞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그건 내 이야기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처럼 부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왜 이렇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 사람이 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대는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차이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각자 형성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변화는 상대방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내 방법을 바꾸고 변함으로 상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연해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MBTI에서 Perceiving Type이냐 Judgment Type이냐의 차이입니다. 즉 P냐 J냐의 차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이런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차이를 서로 틀림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반면에 남편은 또한 이렇게 느낍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혹은 왜 이렇게 꼬장꼬장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없지? 하지만 이걸 조금만 다르게 보면요. 남편은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미래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반면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각자 느끼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당신이 이렇게 맞추어줘 라고 말하고 또 은근히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되고 깊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왜라는 이 질문은 대부분 상대방은 비난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자연히 다양한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대신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은 그때 어떤 생각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어?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그렇게 행동했지? 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떤 이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과 다양한 이유들을 나오거나 혹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왜라고 하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비난할수록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지쳐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마음이 상당히 불안해 라고 말해줄 때에 상대방은 점점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나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 여행지를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 가서 며칠을 지낼 것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게 신나는 무엇을 계획할 수도 없고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여보, 바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보는 것은 어때? 라고 이렇게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꾹꾹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황당해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비난에는 방어를 하지만 감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너무 오래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편안하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배우자에게 말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를 줄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역할로 나누어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획적인 사람은 당연히 큰 방향과 준비를 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즉흥적인 배우자는 상황 대응과 유연함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익숙한 부분을 담당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지금 힘드신 이유는 남편이 나와 달라서가 아니라 아내와 나와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차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해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나와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관계는 훨씬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똑같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의 좋은 점을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의 차이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까지 에반겔리아 대학의 컬럼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714-527-0691 또는 학교 홈페이지 evangelia.edu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고 계신지요?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미주 복음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풍성한 말씀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라이트 말씀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2: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훨씬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번제단의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죽여서 드립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염소를 끌고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버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염소는 광야길을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야생동물에게 처참히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백성의 죄를 멀리 옮겨서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버림당하신 아사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답답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버림받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여기 나타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이 되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의사조차 손 놓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 플러튼 장로교회 황인철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3: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서 놓여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 only way,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합니까? 대답은 response는 당연히 내 salvation을 위해서, 내 eternal life, 구원과 영생을 위한 답이 됩니다.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따라오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eternal life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있는 사람이 그 사망에서 놓여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얼만큼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 마냥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수많은 사고도 있고 정말 생각지 않은 일로 내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얼만큼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묵상하고 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집안에서부터 컬처럴리 문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니면 집안 식구가 하도 못 살게 울어서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거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화 때문에 예배당에 있는 거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마음의 평화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선한 목자교회 고태형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 금요일 오전 6시에 방송됩니다.
4: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 그런 측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과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단지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그 정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 모든 것, 정직하며 공의하며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이게 그냥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게가 타민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흠 없고 완전함을 말해요. 흠 없고 완전하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구약 제사 드릴 때 나오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여기서 흠 없고라는 이 단어가 탐임이에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탐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물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떤 의미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사람하고 관련되어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완전한 자라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탐임이에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탐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탐임이 되었느냐? 창세기 6장 9절 한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탐임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수고로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탐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은혜샘교회 표희곤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 주일 오전 7시에 방송됩니다.

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미주보금방송 정원이었습니다.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4월 들어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어제 열린 CNN 주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3명이 숨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나무호는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진행될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1: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2: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 배경에는 이란과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중재국 파키스탄의 전언이 있었다고 CNN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한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P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당신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전에도 그들과 협상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양측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일 이스라엘 일간지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협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당국은 최종 합의가 아닌 향후 협상이 기초가 될 원칙의 기본 틀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서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3: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4: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approved route.
3: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5: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뉴욕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 합의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8분 현재 근원물인 2026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 대비 6.08%가 내린 배럴당 96.05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49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일 새벽 2시 이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원시 종가 대비 13.40원이 하락한 1449.4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 임박했다는 관측에 런던장 들어서 달러원 환율은 낙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6일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론당 4.54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4월 들어서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이 전방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4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0만 9천 명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교육 보건 서비스 부문 고용은 6만 1,000명이 늘어서 4월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교통, 운송, 유틸리티, 건설 부문에서도 각각 2만 5,000명, 1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문, 또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는 8,000명이 줄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4%였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증가가 기업 규모별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특히 중견기업에서는 둔화가 두드러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어제 5일 LA에서 열린 CNN 주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1: 어제 CNN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을 둘러싼 후보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선두 주자인 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은 베세라 후보를 겨냥해 장관 재임 시절 논란과 정책 입장 번복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세라 후보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을 놓고는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KT 포터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캘케어 지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고 톰 스테이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티브 힐튼과 안토니오 비아 라이고사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는 피난처 주 정책이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0: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비엘 베세라 후보가 급격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화당 후보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LA시장 선거를 앞두고 첫 양자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케런베스 시장과 니티아 라만시 의원이 노숙자 대책과 주택, 또 치안 정책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연방교육부가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교사들의 성범죄 의혹 대응 방식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구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를 해임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재배치하는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터너는 2018년 진행성 뇌질환인 루이 체구 치매를 진단받았고 지난해 폐렴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너의 별세 소식에 방송 역사의 거장이자 내 친구였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줬다며 애도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사업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지역에서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뒤쫓아서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뒤에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뱅크적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80대 남성은 얼바인 경찰국장을 사칭한 전화가 포함된 교묘한 사기에 속아서 2만 5천 달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호르무즈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남우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남우.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 남우호가 두바이 항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남우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남우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 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1: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오늘 한국국회에서 진행될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개엄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건 불법 개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슈메이커 미국 공군 소장이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한미연합공군 전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까지 겸임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은 이를 헌법에까지 반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일조항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국과 완전한 별개 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있습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의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 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웨브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한

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보건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널처링 칠드런 이니셔티브 NCI와 미주보건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보건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한인 기독 언론협회, 미주보건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보건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보건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보건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보건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뱅크 오브 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한층 더 부드러워진 5월의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기쁜 오후 남경화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는 오래 살수록 닮아간다. 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정도 행동도 생활의 리듬까지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 참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는 어떤가요?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존재를 뜻하는데요. 이 개념을 반려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적용한 흥미로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브랜드 시저라는 곳에서 도플갱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강아지와 얼굴, 분위기, 표정,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마치 초상화처럼 나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한 시간은 결국 서로를 닮게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모습, 우리의 신앙과도 참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시선, 삶의 향기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5월의 이 오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따뜻해지고요, 더 밝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닮아 있네 윌러브가 찬양드립니다.

사랑으로 품고 이해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닮아 있네 We Love의 찬양이었습니다.

0: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참 기쁜 오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No Diet Day. 네, 듣던 중 반가운 오늘이 No Diet Day. 그런 날입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뭐 막 먹어도 되는 그런 날은 아니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에서 벗어나서 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음식과 나 자신을 더 건강하게 바라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무조건 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과 미국 농무부 그리고 심장협회가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 오늘 라디오 건강 꿀 정보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요. 특별한 날인 만큼 정리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식단이란 먼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는 통곡물 음식, 세 번째는 생선, 콩류, 견과류 같은 좋은 단백질,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건강한 식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 다이어트 데이는 먹지 말라는 날이 아니고요. 나를 더 잘 돌보라는 날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칼로리가 아닌 영양과 균형,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 집중해 보시기 바래요. 라디오 건강 꿀 정보였습니다. 에이아이 선입니다. 오늘의 날씨 정보입니다.
1: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날씨는 맑고 낮 기온도 올라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온도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 76도, 남가주 해안가 66도, 산간지대는 바람이 다소 불겠고 마른 번개 가능성도 예보돼 있어서 건조한 날씨 산불 위험으로 등산객들과 인근 주민들은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로 향할수록 낮 기온은 더욱더 올라서 내일부터 마더스데이로 이어지는 주일엔 80도대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꽃가루 지수는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으니 알러지 등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외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 정보, 저는 AI 써니였습니다.

0: 참 기쁜 오후와 함께하는 찬송가 645 왕곡 챌린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새 찬송가 전곡을 하루 몇 장씩 나눠 끝까지 함께 부르는 찬양 여정입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은 Amazing Grace 영어 가사로 들으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645 완곡 챌린지 계속해서 죽을 죄인 살려주신 306장 새 찬송가로 나누겠습니다.

0: 한장한장 한장 찬송으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참 기쁜 오후와 함께하는 찬송가 645 왕곡 챌린지였습니다.
1: 오늘은 찬송가 304장부터 306장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찬송가 645 완곡 챌린지였습니다. 미주복음 방송의 참 기쁜 오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요, 운전 중 가장 무례한 습관들이 몇 가지 선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운전 중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거, 두 번째는 막판에 끼어들기, 세 번째,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행동, 이어서 도로 규칙을 무시한 습관 순이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보면 나도 가끔 그랬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양보하고 한 템포 늦추면 사고도 줄고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 차선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안전도 함께 생각하는 운전, 그 작은 배려로 운전을 하면 어떨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끝곡으로 듣고 계십니다. 보디아 한시에는 선한 청지기 교회의 송병수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GBN Anaheim.
1: 지금 이 시간은 선한 청지기 교회를 섬기시는 송병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시편 7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돌보고 다음 세대인 노인과 자녀를 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inner dependence라고 하는 상호 의존성과 긍휼, 이 compassion이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는 전적으로 dependency, 의존적인 존재였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independency, 독립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inner dependency, 상호 의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 컴패션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개구리에게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vulnerable한 그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지는 석양이 오듯이 노쇠하여져서 연약해질 날들도 곧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나 어른들의 노년의 쇠약함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연 상태에 두면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돌보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동물은 바로 걷습니다. 바로 뜁니다. 그러나 인간은 1년이 가도록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그런 존재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배워야 하는 존재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 엄마도,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 아빠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는 그 노쇠함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호 의존성을 가진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연약한 너와 연약한 내가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건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는 기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간 내 인생에서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출발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관점이 열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돌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나가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줍니다. 부모를 돌보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 받을 게 있고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도 연로하여지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원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이익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나누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우리 딸은 예쁘고 똑똑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돌본다면 그건 비즈니스를 한 것이지 그것은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다닐만 하고 유익한 것이 많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다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즈니스적인 것이지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희생과 사랑은 있다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내가 희생하여 너를 살린다 하는 곳이고 직장과 삶의 연장은 내가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한다 하는 논리가 크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를 죽여서라도 이긴다가 아니라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종교이고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교회와 가정에서는 우리는 나를 희생시켜 너를 살린다 하는 마음이 아버지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 엄마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 자녀들이 죽어 부모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함은 수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부요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 그리고 이 세상은 능력과 힘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것이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공동체의 성숙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공동체의 성숙함이 담겨있다 하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아픈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이, 한 지체가 아픈 것 때문에 온몸이 홍역을 앓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보면 교회의 중심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에게 더 귀한 것들로 입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믿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가정과 교회만큼은 연약한 자를 더 요긴하게 여기고 그리고 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을 더 귀하게 입히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이 이 세상과는 다른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그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평등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잔인한 불평등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다르게 그 불평등처럼 보이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연약함을 다음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곧 연약해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은 우리의 미래의 연약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생 나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린 시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의 연약함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했던 그 고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은혜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품는 일은 과거의 연약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고 노년 세대를 품는 일은 미래의 연약한 나를 미리 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돌볼 수 없었던 과거의 연약했던 나 그리고 내가 돌볼 수 없을 미래의 연약한 나를 지금 돌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가정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니라 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남들을 자기처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구원과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설명하지 뒤에 가서 좀 다시 나눌 텐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중에 그걸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는 부모 세대는 조상들과 영적인 조상들과 다음 세대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이음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시편 78편 3절과 6절을 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옛날부터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이 우리의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조상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내 자녀들은 태어날 아이들에게 또 전하고 그들은 다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뭐 나름 다 애쓰지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다 압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유대인들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성공했으나 다른 민족을 제자화하는 일에 실패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타 민족을 제자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어떤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참 이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하는데 이게 참 성경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약간 어떤 오해와 착각이 있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 잘한 줄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야, 우리의 고민과 수고를 다음 세대가 알기나 할까?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나 할까?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이 다음 세대들이 망치는 꼴을 내가 이걸 어떻게 못 봐야 되나? 안 되겠다. 나서자. 너네들 들어라. 부모들이 하는 말 좀 들어. 절대 나는 이 교회 니네들이 망치는 꼴을 못 본다. 그러므로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이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100% 망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니네들이 뭘 한다고 이 교회를 말이야 쉽게 여기고 나 끝까지 니네들 못 믿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은 것들 정신 차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야 말리라 하는 교회일수록 100% 망합니다. LA에서 한국에서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 교회 주도권을 못 놓을 거고 우리 어른들 말만 들어라. 토달지 말고 톡백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외치는 교회들일수록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올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민교회 했듯이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상처 주었음을 회개하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 십자가만 자랑하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은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민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너희들에게는 혐오와 배제만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구나. 나는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나 어느 틈에 너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만 전가시키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부끄럽다. 우리처럼 하지 마라. 그걸 말해줄 수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 내 어깨를 밟고 서도 되고 내 머리를 밟고 올라가도 됩니다. 물론 한마디 더 합니다. 가슴을 밟고 가면 죽는다. 대신에 그러나 머리도 밟고 올라가라. 하지만 그대들은 나보다 더 잘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남 잘하려고 애썼다. 정말 교회 세우려고 애썼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싸움판이 돼버렸던 적 무슨 의를 자랑할 거라고 그렇게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렸는지 뭐 그렇게 잘난 거 있다고 내 자존심 못 죽여서 싸우다가 이 모양 만들었는지 우리 나름 애를 썼는데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가진 다음 세대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혐오를 가르치고 배제만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일. 이제 돌아보니 부끄럽고 미안한 것밖에 없다. 마음이 미어진다. 우리에게서 배우지 마라. 배울 것 하나도 없다. 예수님에게만 배워라. 그 말을 십자가만 붙들어라. 이 말을 해줄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8절은 오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처럼 잘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한

가지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 되지 말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목사님 솔직히 좀 억울한데요? 우리 되게 애썼는데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엄마 아빠로서 더 이상 얼마나 더 열심히 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엄마 아빠처럼 되지 마라. 고집스러운 세대, 반역했던 세대 되지 말라고 엄마가 이야기해 준다. 아빠가 이야기해 준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아이들이 그런 우리를 존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해봐라. 니네들은 도대체 뭐하고 사니? 그렇게 혼을 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그렇게 혼내고 있을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차리는 날이 오더라도요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옳고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고 끊임없이 말했다면 정신 차려도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미안하다라고 말해줄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때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처럼 반역하는 고집덩어리 되지 말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갔던 세대가 되지 마라. 잘하려고 애는 썼는데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더 많다는 생각만 드는구나. 이렇게 내가 고집스러운지 내가 몰랐다. 사랑하는 아들, 딸,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고 나갔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부모들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긍휼을 배워갈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미국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사역지를 돌아보고 돌아오시면서 빨리 교회로 가고 싶어서 자기 마을로 가고 싶어서 그냥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냥 무리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달리셨대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녁 식사도 그러고 새벽 1시쯤에 바로 옆마을에 도착을 딱 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되니까 옆마을에 도착을 해서 새벽 1시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집에까지 들어가야지 하고 식사하러 딱 들어갔더니 그 시골 지역 여러분 미국에 아시잖아요. 뭐 그냥 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소위 말하는 몸 파는 여인들이 모여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내 생일이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막 거친 말을 하면서 야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무슨 생일이 의미가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손님 안 끊어지고 돈 벌 생각이나 해.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생일이 의미가 있니?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의 저주인데. 그러자 내일이 내 생일이네 했던 여성이 하긴 그래. 엄마는 내 생일 때마다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꼴 안 났을 텐데 늘 저주를 했지. 나는 내 생일에 내가 태어난 것이 복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0: 생각 안 하고 살아왔어. 내일이 생일인 게 무슨 대수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식사를 마치고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날 그곳에서 방을 잡고 주무시면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인들 막 연락하고 불러가지고 오늘 새벽 1시에 생일 파티를 하나 열어주자. 그래서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펍에 가가지고 생일 준비를 하고 그 식당 사장님에게 오늘 하루만 매상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생일 준비를 다 하고 누구 생일이냐 새벽 1시에. 근데 나중에 새벽 1시쯤 돼서 그 몸 파는 여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 여인이 있길래 다 같이 축복하고 빵빠레 해주고 케이크 갖다 주고 먹인 거예요. 그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쏟고 펑펑 울더니 내 인생에 내 생일을 내가 태어난 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축복받아 본 게 처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선물을 주고 그리고 모아둔 돈을 다 모아서 그 여인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인생들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몸 팔지 말고 편안히 자보라고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수익금을 다 주고 그리고 오늘 맛있게 먹고 가서 자라고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사진 찍고 목사님도 나중에 제 평생에 그런 옷 입은 여자들이랑 사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찍고 다 보내고 나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덩치 크고 막 그 술 취해 있는 그 식당 주인이 쓱 나오더니 뭐 하시는 분들이냐. 아,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런 여자들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해줬다고요? 오 하더니 그 교회 어딥니까?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은 되게 충격을 받으셨고 세상에 우리가 참 뭔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다음 세대, 어른 세대들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와 담장을 넘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갈 때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그럴 겁니다. 교회는 잘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찾아가서 속마음 털어놔도 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함께하셨습니다. 선한청지기교회는 2701 사우스 우드게이트 드라이브 웨스트 코비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20분, 3부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교회 전화번호 626-지역 913-6611 또는 교회 홈페이지 gsch.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0: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해석, 성도들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나성 남포교회 한성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GBC 신앙상담 이 시간 진행의 공미연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 이야기부터 일상의 소소한 고민까지 한성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명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상담 이 시간은 미주보금방송 AM 1190 라디오 채널과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도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점점 더 많이 내어주게 되고 또 누군가는 받는 그 자리에 익숙해져 버리죠. 오늘 이 시간 관계 속에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의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신앙상담 시간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한성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문제보다 스스로 먼저 책망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섬김의 자리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버티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지켜나가며 그 섬김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하셨죠?
1: 네, 뭐 시간이 빠르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일주일마다 뵙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몇 번만 더 하면 1년 가는구나.
0: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보세요라고 예.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1: 네.
0: 섬김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과 경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쉬시기도 하시고
1: 네.
0: 또 모든 요구에 다 반응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1: 네.
0: 예수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은 무엇인지 회복을 향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오늘 목사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1: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섬기거나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이야기가
0: 네.
1: 참 도움이 많이 돼요.
0: 네.
1: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하는 데는 엘리야보다 모세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돼요.
0: 네.
1: 모세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그가 나중에 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거의 40년 동안을 인도에 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0: 네.
1: 하지만 이분이 또한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죽인 일이 있었죠.
0: 네.
1: 살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인 적이 있죠.
0: 네.
1: 그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싶었고
0: 네.
1: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심지어 왕자로서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피를
0: 네.
1: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동족들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0: 네.
1: 저 사람이 바로 어제 그 애굽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그는 배반감도 느꼈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했고 동족을 섬기는 마음이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0: 네.
1: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보내요.
0: 네.
1: 참 모세 생애가 40, 40, 40으로 나눠지는데 그 40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0: 네.
1: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그가 40년 동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0: 네.
1: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 모세 인생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0: 네.
1: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잖아요.
0: 네.
1: 너희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신발을 벗어라.
0: 네.
1: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그 가시 덤불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0: 네.
1: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더라.
0: 네.
1: 그냥 우리는 기적적인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세 인생을 대비해 보면 모세 인생은 자기 나무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인생이었거든요.
0: 네.
1: 모든 걸 몽땅 태워버려서 지금 너무나 힘이 빠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가 살았던 처음 40년과는 다르게 인생 전체에 대한 좀 회의적이고
0: 네.
1: 심지어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맡길 때도 보면 나오지만 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겸손해진 거고요.
0: 네.
1: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자신감도 잃고 네, 자존감도 위축돼요. 너무나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처음 일이 자기가 자신을 태웠던 일이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다른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남은 거죠.
0: 네.
1: 근데 나타난 그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0: 네.
1: 타지 않아요.
0: 다시
1: 말하면 사역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이제 번아웃이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0: 네.
1: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태울 때가 많은 거죠.
0: 네.
1: 섬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시작과 그리고 중간 끝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얘기했었지만 베드로의 가르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0: 네.
1: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서 4장인데요.
0: 네.
1: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너희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태우지 말라는 뜻이죠.
0: 네.
1: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물론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섬김의 목적은요.
0: 네.
1: 우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0: 네.
1: 양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있지 않아요.
0: 네.
1: 만약에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이분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0: 네.
1: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섬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0: 네.
1: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0: 아멘.
1: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핀트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0: 네.
1: 결국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를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0: 네.
1: 남을 참아주는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 정말 성숙한 일이거든요. 저희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아 하세요.
0: 네.
1: 젊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0: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너무 많은 거죠.
1: 얘기를 하고 싶고
0: 네.
1: 근데 같은 동년배나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시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0: 네.
1: 서로. 그런데 아무도 서로 안 들어요. 자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대화가 되는 게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인데 네. 근데 상대방이 막 며느리 얘기하고 나면 이분은 그 얘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 네. 딸 얘기를 하세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 그냥 어쨌든 얘기가 돌아가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주니까.
0: 네.
1: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0: 네.
1: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0: 네.
1: 그만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나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의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해야겠죠. 혹은 나 자신이 태워지는 일 네. 이런 데 너무 익숙해서
0: 네.
1: 그렇게 잘해주고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일해주고 그리고 뭐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그 섬기는 일이라는 말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목적은 그 섬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깨닫고
0: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사역을 열심히 하시냐면 사역이 나 자신을 인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1: 남에게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처럼 느껴져요.
0: 네.
1: 이것은 많은 리타이어 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일을 예전처럼 하지 않으시고
0: 네.
1: 무언가 보람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0: 네.
1: 그래서 한편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내가 섬기는 것으로서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0: 네.
1: 또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감과 함께 자기 자신을 태운 그 죄가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그 전까지는 태우는 줄도 모르실 때도 있어요.
0: 네.
1: 막 열심히 하시니까.
0: 네.
1: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심지어 이렇게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0: 네.
1: 또 저같이 목회의를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여기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누구도 다들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또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일수록 나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렇지만 자주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조금 뭘까요?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0: 네.
1: 목사님이 목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처럼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책으로 묶여서 나왔는데
0: 네.
1: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가장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멋있게 보일 때가 언제냐.
0: 네.
1: 그거는 설교를 못할 때래요.
0: 그러니까
1: 설교를 할 때는 목사님들은 다 살아있다고 느껴요.
0: 네.
1: 저도 그래요.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막 살아있다 느끼고 정말 이거야말로 내가 사명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0: 네.
1: 힘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0: 네.
1: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면서 제일 기쁜 것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냐 그때 복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0: 네.
1: 그때도 당신을 힘을 주며 일으켜 세우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쁠 수 있느냐
0: 네.
1: 복음으로 그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이분이 참 귀하신 거잖아요.
0: 네.
1: 섬김 자체도 귀하고 그리고 섬기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귀해요.
0: 네.
1: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믿음이 적거나 약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어쩌면 되고 반대다. 많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0: 네.
1: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은 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근거하고 있다.
0: 아멘.
1: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보다는 아 우리는 내가 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교회에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도 나는 행복할까? 예수님 때문에.
0: 네.
1: 그 질문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1: 물론 꼭 일을 멈추시라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그런 만족을 갖고 있으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할까? 자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0: 네.
1: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죠. 또 같은 힘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추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0: 아.
1: 그리고 멈출 네.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0: 네.
1: 아, 나는 이 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 일은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0: 아멘.
1: 그러므로 이 일을 나는 그 힘으로 계속하기를 원하고
0: 네.
1: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되며
0: 네.
1: 심지어 나를 이용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나는 여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노하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0: 네.
1: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은 힘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가 그 한 분의 섬기는 한 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나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풍토가 되면 가장 좋겠다 생각은 해요.
0: 네.
1: 그건 어떤 뜻이냐면 섬기고 얼마나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 결과로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된 거 아닌가.
0: 네.
1: 세상이 그렇게 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그 결과가 좋고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0: 그렇죠.
1: 그거로만 그건 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로만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너무 세속화된 눈길이 될 수 있으니까.
0: 네.
1: 그것도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 자기에 대해서 아 나는 내가 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다.
0: 네.
1: 저는 그 베드로 저기 그 사도를 정말 좋아하는 뭐 바울 사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0: 네.
1: 베드로 사도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멋있게 요약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0: 네.
1: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베드로서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닌데요. 저 맨날 그거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까 이거 맨날 하는데 그 모든 거에 속한 걸 주셨다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0: 네.
1: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꿨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건가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었다 그러시잖아요.
0: 네.
1: 그럼 내가 주님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주님을 네. 받으셨으면 그 주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나요?
0: 없죠.
1: 그럼 다 네, 받은 거 아니에요?
0: 다 받은 거죠.
1: 정말 다 받은 거예요. 내 섬김도 사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0: 아멘.
1: 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한편으로 저는 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아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생각을 할 때
0: 네.
1: 우리는 좀 소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내 걸 꺼내놓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 못하겠어요. 네, 내 걸 꺼내려고 봤는데 어, 내 거 아니라 다 예수, 주신 네. 예수님이네. 그러면 뭐 어떻게
0: 할 말이 예수, 없는
1: 뭐,
0: 거죠.
1: 예수님을 꺼내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을 네.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거나 또 오늘날 세대 자체가 어, 자기 자신을 얼만큼 드러내고 그 자신을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세대예요. 네. 그게 온라인이거든요.
0: 그렇죠.
1: 수많은 쇼츠나 뭐 SNS나 뭐 틱톡이나 전부 다 하고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거든요. 네. 거기 나온 수많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거기서 부인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눌러주지 않으면
0: 라이크
1: 어쩔 네, 줄을 하트. 모르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만약에 그것을 자기는 그냥 난 이걸 너무 즐겨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네.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도 몰라줘도 어, 특히 신앙적인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만족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거기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숫자가 안 올라가면 불안해지고 예. 우울해지고
1: 예. 답글없으면 네. 차라리 악플이 낫다.
0: 외면당하는 것 같고 예.
1: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답글보다 악플을 더 원할 정도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가.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0: 네.
1: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0: 아멘.
1: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아들 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인정을 받아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0: 네.
1: 내가 막 발버둥 치면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섬김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거든요.
0: 아,
1: 정말.
0: 그것 때문에 참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가라앉고.
1: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설교 끝나면 항상 이 곤두서 있어요. 안테나가.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예를 든다면 아,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웠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아, 그런 말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대로 듣고 하시는 말씀이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설교 제일 저 같은 경우는 많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관심이 네. 많은 거죠.
0: 우리 그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힘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이 조언 같은 거는 좀 더 현실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0: 네.
1: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오늘 설교 어땠어라고 물어보기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질문조차.
0: 네.
1: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오늘 좀 길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집사람 벌써 알아들어요.
0: 네.
1: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지. 아유, 뭐 설교 길고 짧은 게 문제냐.
0: 아.
1: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설교안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0: 네.
1: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갈증을 어디서 느끼느냐를 바꾸지 않는 한
0: 네.
1: 저희는 이 문제로부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알려드려도 저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아 그건 원칙이고요. 목사님 진짜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세요.
0: 자꾸 칭찬에 목마르고 네. 인정받고 싶고
1: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게 산 네. 것도 있고요.
0: 네네.
1: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보다는 한국 분들은 또 워낙 조금 날카롭고 똑똑하신 분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나 정당한 지적을 해주세요.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그 지적은 너무 고마운 지적이고 그리고 그래 내가 이것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적으로 받아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집에 가서 우는 거죠. 내 가슴은 찢어집니다.
0: 네.
1: 이렇게. 근데 그런 일들을 넘을 수 있으려면 모세와 같은 모세에게 네.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나라는 존재는 불타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태우고 삶고 다 해도
0: 네.
1: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선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아멘.
1: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의지에 대해서 나왔지만 두 번째는 제가 그 과학 그 초등학교 때 네. 과학 실험을 하면 이런 실험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컵에다가 네. 물을 넣어요.
0: 네.
1: 그냥 보통 일반 컵이에요. 종이컵.
0: 네.
1: 그리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켜요.
0: 아, 기억나요. 네. 네.
1: 그러면 종이 위에다 불을 켜니까 네. 다 아이들이 불 날 줄 알았죠.
0: 네.
1: 근데 물이 끓을 때까지도 종이컵이 끄떡없어요.
0: 네.
1: 그건 뭘 말하냐면
0: 네. 네.
1: 안에 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0: 네.
1: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0: 아멘.
1: 불이 붙고 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물을 끓게 할 뿐 여러분이 타지 않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네.
1: 그런데 딱 탈 때가 있어요. 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로 타는 것. 그 언제냐면 그 컵이 두꺼우면 그 컵이 자기가 잘난 줄 알면
0: 네.
1: 두꺼워지면요. 열 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0: 네.
1: 겉에 있는 게 타기 시작해요. 이 얇을수록
0: 네.
1: 안 탑니다.
0: 아,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얇을수록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의지하고
0: 네.
1: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얇을수록. 우리는 우리 실력을 이게 키워가지고 저 불을 이겨야지
0: 네.
1: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고 얇을수록 나는 약하다. 그때 주님은 강하시다.
0: 아멘.
1: 그것을 끊임없이
0: 네.
1: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정말 실천하시는 거죠.
0: 네.
1: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으세요. 또 이런 거 잘 하세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십일조 잘 하세요. 헌금 잘 하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수많은 명령들은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얇아지세요.
0: 네.
1: 잘 못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사랑을 못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는 전혀 두껍지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을 하시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내 실력을 늘려가지고 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0: 아멘. 네.
1: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참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시리즈로 본다면 마지막이 네.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분명히 몰입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희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0: 네.
1: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 못해요. 이 땅의 유혹과 살아가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그거는 언제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다 됩니다. 누구나.
0: 아멘.
1: 누구나 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0: 네.
1: 누구나 다 영광 중에 영광이 돼요.
0: 아멘.
1: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그 받으실 거를 못 받는다고 지금 거기다 시간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0: 네.
1: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나,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하나, 용서 못하나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지 마시고
0: 네.
1: 못하니까 나는 주님이다.
0: 아멘.
1: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0: 네.
1: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0: 아멘입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해석으로 저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 대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문화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천들 가정들의 경우에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참 뜻대로 되지 않은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도 애써쓰나 잘 되지 않은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는 40여 년간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실로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끌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죠. 그 당시 제사장의 존재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예배를 주관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오는 헌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환경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소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온 사무엘에 비해서 이 두 아들들은 훨씬 출발점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이 장성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원어 그대로 직역한다면 거의 막대먹은 인간입니다. 악하고 무가치한 거의 불량배 같은 인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성전 의식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지식은 차고 넘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적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줄줄 외면서도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또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대표적인 기가 막힌 행태가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재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는 율법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가슴과 뒷다리만.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갈구리를 푹 넣어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좋은 고기는 다 취해버렸습니다. 또 모든 제사의 재물은 기름은 먼저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그들은 기름 태우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가 버렸어. 그걸 보다 못한 백성들이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참 이들이 아나무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제사장이면서도 헌물에도 관심이 많았던 정말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죄의 본질을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밥벌이 수단 정도로 여겼고 요식 행위로 여겼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 의식과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디 먼 아들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남의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찬양 따라 부르고 성경 구절 좀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너무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격과 열정은 사라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태신앙 출신들이 많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나무인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 행위는 주변 가나안 족속의 그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하던 음란 행위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아버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이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참 이 시대가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 폭주를 보다 못한 아버지 엘리가 불러서 꾸중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 말이 제일 안타깝죠. 이 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충고를 엘리의 아들들이 그냥 콧방귀를 뀌고 무시했습니다. 통제불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얼마나 무뎌 있었는지 아버지의 질책을 받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엘리의 책망도 초점이 잘못되었죠. 엘리는 아들들이 정말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백성들의 비난거리가 된 것이 더 불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죄가 이렇게 소문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꾸짖지 않고 방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는 죄악을 제대로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은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던 거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식이 우선이었다는 뜻이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을 훌쩍 넘어서 있는데 엘리가 아무리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았다 해도 아마 이 아들들이 그래도 한 30, 40은 됐을 것 같아요. 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와는 나이 차이가 거의 손주벌에 가까운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귀여웠지만 동시에 또 아버지는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 없이 아들들을 그냥 귀엽다고만 하면서 방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을 더 방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섭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애지간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 같은 놈은 살아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자식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들이 아버지 엘리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말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들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버지의 훈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가 죽을 것이며 이 가문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40여 년간 충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으로 수고했는데 그 엘리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면서 아들들 때문에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직분은 있는데 실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생긴 결과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한 자식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키워놨다면 우리가 엘리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은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설마 엘리 아들들 같을까? 우리 애는 사무엘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들도 무늬만 크리스천인 엘리 아들들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이 시대의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 비하면 뭐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범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전에 소원한 대로 주의 종의 수업을 받도록 이제 맡기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아기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살 될 때까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사랑과 기도를 먹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가정의 달 기념 책 추천했죠? 그 서울대 우리 소아과 김봉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그 책 보면서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생애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3살 될 때까지, 두 번째는 10대 초중반 때. 그런데 이게 다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의 뇌가 잘 발달해야지 그 다음 오는 힘겨운 사춘기의 뇌를 지탱한대요. 그리고 10대의 그 2차 발달기를 잘 지나야 그 다음 오는 성인의 시기를 잘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3살 때까지의 뇌 발달 속도가 인생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애착, attachment, 그리고 사회성, 자기 조절을 배우는데 부모는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애정과 이 서포트를 표현해줘야만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기가 세상에서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 부모의 사랑을 흠뻑 먹으면서 아이는 아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안전하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배워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3살 될 때까지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던 거예요. EQ, 감성지수라는 단어를 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하버드의 대니얼 골만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대니얼 골만 교수의 책에 보면 이 EQ, 감성지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8살 때까지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인성이 형성이 되는데 생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대요. 티칭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고 주변의 좋은 어른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집안에 친척도 많고 형제들도 많아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했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터치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인성이 많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3살 때까지 사무엘을 기도와 찬송으로 키워서 성전에 맡겼지만 그러고 나서 손 털지 않았습니다. 19절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부모가 사는 곳이 성소가 있는, 사무엘이 이제 살게 될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의 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보고 위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매년 한마다 절기 때마다 가서 공식적으로 볼 때는 옷을 지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옷은 직접 옷감부터 짭니다. 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죠. 매년 가서 사무엘의 몸의 사이즈를 보고 엄마는 내년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와서 기도하면서 1년 내내 짜는 옷이에요. 그 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이 들어간 옷이에요. 사무엘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서 한나의 기도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라네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신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태교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이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매년 옷을 짜서 입히면서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니얼 골만이 말한 이 감성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계속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꾼 거죠. 부경수보다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고 영혼의 문제예요. 인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와 좋은 믿음의 어른들, 형제들, 친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혼의 틀이에요. 이 기초경사가 안 된 애들한테 계속해서 선행학습시키고 조교교육시키면 정신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사무엘이 엘리 아들들과는 어릴 때부터 결이 달랐어요. 18절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저 에봇이요,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겉옷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입혀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3살 꼬맹이 때 성막에 맡겨졌잖아요. 설마 3살 때부터 큰 일을 시키진 않았겠죠. 그때는 뭐 엘리의 손을 서 자라면서 성소 촛대에 불을 붙인다든지 접시를 붙잡고 있다든지 하는 뭐 소소한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을 텐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자란 애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해도 경건한 애가 됐어요. 집에서도 아빠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 돌아오기 싫어하는데 애가 딱 옷 차려입고 가자 그러면 아빠가 그 권위에 눌려갖고 오게 되는. 근데 어린 사무엘을 볼 때 성막에서 다 그걸 느끼는 거지. 얘는 다르다는 거지. 엘리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이는 훨씬 많은 30대인데 이 꼬마보다 뭔가 달라요. 그리고 엘리가 느꼈죠. 아,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이 아이구나. 엘리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이가 입는 에봇을 사무엘한테 입힌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성장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는 너무 까마득한 어른이고 사무엘의 사수는 주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을 거죠. 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멘토로 이끌어줄 사수가 이상한 인간 걸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 저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납고 악한 인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만약에 그들의 영향을 받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직장 상사들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상 선배, 뭐 회사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우리 부모의 기도가 덮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르게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신앙교육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어린 시절을 거쳐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모르는 어려움이 너희 세대에 있구나. 아빠도 답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정직한 격려를 우리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착각은 일단 지금은 공부가 급하고 신앙교육은 나중에 대학 들어간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거 생각하는 부모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게 그렇듯이 교육은 타이밍 놓치면 끝입니다. 사람의 뇌가 자라면서 계속 발달을 하는데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제일 1층이 뇌가 아닙니다. 브레인스템인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숨쉬기, 체온과 맥박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2층이 변연계입니다. 여기서는 성욕과 식욕과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의 뇌라고 하죠.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행복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태어날 때부터 10대 초반까지의 영유아기와 사춘기 초입에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게 3층이에요. 이게 뇌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제일 끝에 완성돼요.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지럽잖아요. 애들이 갈팡질팡해요. 어지러워요.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려워져요. 막 충동적이고 성욕과 식욕이 왕성해지고 막 욕도 잘하고 막 무례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때 충격을 먹습니다. 야,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전까지 말도 잘 듣고 부모한테 부침성 있게 다가오는 애가 갑자기 막 말수가 적어지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더니 아빠 출입금지라고 다 붙이고 막 화를 내고 대들기도 하면 부모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부터 신앙 좋은 부모는 막 갈등하면서 우리한테 마귀가 쓰였나 막 대적기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른들은 애들이 사춘기 때 체격이 크니까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어른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만 컸지 지금 전두엽은 한참 리모델링 중이란 말이죠. 부모는 이미 3층 전두엽 완성된 때 가 있는데 애는 아직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부모는 갱년기가 옵니다. 아, 그래서 이 갱년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 전두엽을 제일 늦게 발달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뇌관과 변연기의 기초공사를 충분히 하라는 거죠. 이때 부모와 주위 어른들을 본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먹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좋은 습관을 익힌 뒤에 이제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고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예 남은 생애가 달라집니다. 이때 부모가 사랑과 정성으로 신앙교육을 잘하면 아이의 미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이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두엽이 완성된 뒤에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인생을 보세요. 한나가 태교로 배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했으니까 뇌관이 얼마나 사무엘이 건강해서 나왔었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3살 때까지 믿음으로 키우고 3살 이후에도 성막에서 키우면서 매년 옷감을 찧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키웠으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후육이 끝까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전두엽도 리모델링할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과 육이 연결되게 자라게 하셨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때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의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스마트폰과 SNS로 우리 아이들의 도파민이 지금 중독 현상까지 왔잖아요. 뇌를 슬로우 다운 시켜야 돼요. 천천히 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곳곳에 북쉘프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책꽂이에 있고 책이 사방에 꽂혀 있는데 저는 독서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긴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사색하는 자를 검색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책을 많이 읽히고 또 좋은 친구들과 어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내면 세계가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뇌가 가지치기를 한대요. 그거는 안 쓰는 기능은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안 써가지고 다 입력해놓고 다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운동 기능이 없어져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공감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애들이 인성이 메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삼성그룹 신입사원과 임원들 리더십 강의를 5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파괴돼가지고 회사 생활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성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시대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갖춘 인재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교회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사람 좋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거친 세상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0: 성적, 외모, 팔로워 숫자로 하루 종일 평가당해요. 문제는 부모까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안전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지만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집 애들하고 똑같이 하면 나중에 결과도 다른 애들과 똑같은 거야. 그러고 싶으세요? 그건 불안함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고3이라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낸 거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뛰어놀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좀 더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야 했는데, 전부 다 그 후회인 거죠. 후회하는 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인성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순서가 보이시죠? 네 영혼이 잘 되는 기초에 깔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공부도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이 무너지면 인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얘 사회생활 못해요. 가정도 깨져요. 정신적으로 망가져요. 교육은 조기교육, 선행학습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기 신앙교육이에요. 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8살 이전에 이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 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을 확률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연령기에 있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 시대에 우리가 알던 성경 성공 공식이 자녀 세대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의사만 만들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예언하노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할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떤 미래가 와도 이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신은 놔줄 수 있어요. 어떤 미래가 와도 이 아이를 끌고 갈 하나님을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뉴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믿음에서 멀리 떠난 부모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식사할 때마다 딱 1분씩이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아이가 전교 1등 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세 끼, 다섯 끼 드시는 분은 다섯 끼에서 5분을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엘리아들이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 그 차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 있으며 새로운 교회 전화번호는 02-597-0691번 02-597-0691번입니다.

0: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1: God's image, yeah!
2: We need joy.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의 변용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마이크가 여기 안 켜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이크. Thank you. 네. 하나 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이번 오는 썬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3: Mother's Day죠.
2: Mother's Day.
3: 네.
2: Happy Mother's Day. 아, Mother's Day 되면은 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저희가 썬데이니까 항상 썬데이 모닝에 아, 차 타고 가가지고
3: 꽃 달아드리고
2: 네. 이모한 정꽃 네. 그렇게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달아드립니다. 예. 그래서 참 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 아름답고 아, 가장 멋있고 가장 아, 존경하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3: 그렇죠. 네. 어머님들.
2: 저 미리 해피 머더스 데이 해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2: 머더스 데이 되면은 뭐 이렇게 어, 바라는 거 있으세요?
3: 바라는 거요?
2: 네.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3: 바라고 원하는 거야,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2: 인간적으로
3: 아니 방송용인지.
2: 아니 뭐 와,
3: 인간적으로는
2: 방송용
3: 뭐 많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2: 하나님의
3: 네.
2: 은혜로
3: 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2: 아니 원하는 게 없네요, 그럼. 있습니까?
3: 아 됐습니다. 네. 뭐 정말
2: 그리고 이러다가
3: 건강만 한다는 것도 건강, 감사하고 네
2: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하려고
3: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네
2: 저희가 오늘 저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네. 이제 스크린에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3: 네
2: 지소영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사모님.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너무나도 아, 참 반갑습니다.
3: 네.
2: 예. 한국에 계시죠.
4: 네.
2: 근데 이번에 미국에 이제 동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투어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내일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3: 네.
2: 그래서 참 저희가 얼마나 럭키한지.
3: 네. 정말 여러분 한번 만나뵈야 될 분입니다.
2: 저는 그 네. 사모님을 제가 처음 봤어요. 사모님이 작가 출신이시고.
3: 네. 방송 작가.
2: 방송 네. 작가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책을 쓰셨는데 153 가정예배.
3: 네.
2: 153 가정예배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게 힘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책들을 쓰시고 지금 한국에서 말씀사역, 그 다음에 가정사역
3: 네.
2: 이런 사역을 하세요.
4: 사역이랄 건 없고요. 그냥 매일 15분?
2: 매일 15분.
4: 저녁 8시에 15분간 말씀 암송하면서 그 15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그 15분이라는 게 가정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3: 아이들과 암송.
4: 암송.
2: 암송.
3: 네, 지금 줌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2: 암송하는 시간.
3: 네.
2: 매일매일.
4: 매일매일.
2: 매일매일.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 와.
3: 저도 사실 그 클립을 좀 몇 개 봤는데 아니, 지금 글쎄 그렇게 암송을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학교 그 크리스천 학교나 이런 뭐 교회서나들 아이들 암송을 막 하게 하잖아요.
4: 네.
3: 근데 사실 아이들이 제 딸을 봐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막 즐겁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 맞아요, 맞아요.
3: 해야 되니까 숙제니까 또 이거 또 그레이드니까 이제 막 할 때도 있고 oh, I forgot to memorize. Memorize 하고 하면 좋지만 이게 모티베이션 동기는 사실 그렇게 막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하는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4: 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16 가정이 들어왔어요.
2: 200 가정이 넘어요.
3: 200 가정.
2: 가정.
3: 아이들 플러스.
2: 항상 네. 그렇게 들어옵니까?
4: 아, 그 아이들이 다 들어오진 않는데
2: 네.
4: 좀 이제 또 돌아가면서.
2: 돌아가면서.
4: 네.
2: 근데 끊기지 않고 꾸준히 계속 들어옵니까?
4: 제가 암송방에 사실 그 200 가정이 다 들어오면 이 줌 화면에 아이들이
2: 그렇죠,
4: 안
2: 그렇죠,
4: 보이죠.
2: 그렇죠.
4: 근데 돌아가면서 들어오는데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2: 끊기지 않고.
4: 즐거워하면서 암송에 참여하고
2: 저도 그 줌 그 클립을 봤거든요. 애들이 뭐 신나 가지고 손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3: 동작하고 네.
2: 말씀을 외우고
4: 한번 말씀 한 절 동작으로 보여드릴까요?
2: 네네. 네.
4: 어디를 보고 해야 될까요?
2: 네, 카메라 저 앞에 있습니다.
4: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2: 아멘.
4: 와. 이렇게
2: 하면 이거 사모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동작?
4: 네.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 어려운
2: 이게
4: 거예요.
2: 쉬운 말이 아니죠.
4: 네. 근데 동작으로 하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2: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시나
4: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르쳐 줬더니 아이들이 아 예수님은
2: 비워.
4: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내려서.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2: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4: 네네. 네.
3: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모님과 이 153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눌 거고 오늘은 저희가 좀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 엄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모님. 근데 제가 어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사모님 폰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한 열 몇 번을 우리 딸 이슬이가 이렇게 네. 썼어요.
4: 네.
3: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물어보셨나요?
4: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를 그렇게 좋았어. 부르고 싶었다.
3: 네.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왜 제 마음이 막 짠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엄마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엄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그 엄마인가? 어쨌든 정말 저는 항상 늘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엄마인가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엄마 근데 한번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엄마 불러보고 싶었어 한 그 단어가 근데 네. 분명히 이런 아이가 또 나오기까지 또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따님이 나오시기까지는 네. 또 귀한 또 엄마가 있지 않았을까?
4: 네, 저희 어머니가
3: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모님을 키우셨을까요?
4: 엄마가 그냥 말씀과 기도로 키우셨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어머니의 삶이 좀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꼭 저렇게 사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뭐 가령 이웃집 아저씨가 저희 참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 저기 가서 맥주 한 병만 사다 줄래? 내가 그럼 너 용돈 줄게. 근데 어머니가 그냥 딱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랬어. 심부름도 안 돼. 그런 심부름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순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때는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해 보였고 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은 자랑스러운 엄마죠. 저에게.
3: 아 정말 눈물이 글쎄요.
4: 네.
3: 아, 네. 그 지금 자녀들을 지금 사모님 자녀들을 보면 또 대화 가운데 또 아이들의 그 모습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이삭이
4: 네.
3: 네. 여러분 혹시 방송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네. 지금 리베카 같은 자매를 찾고 있습니다.
4: 네.
3: 네. 근데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
4: 또 네네네.
3: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 다른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 어 굉장히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엄마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어떤 태도나 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어머 어떻게 어쩜 이러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나가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4: 가정 예배였던 것 같아요.
3: 가정 예배.
4: 네네. 아.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뭐 그 안에서 왜 예전에 밥상 머리 교육 또 베갯 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3: 밥상 머리. 네,
4: 밥상 머리 교육.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들을 다 배우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3: 어려워요.
4: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어렵게 살아서 한 방에서 다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우리 어떤 삶의 철학들, 하나님 말씀, 물론 철학이랄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나눔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그 이슬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릴레이션십이라 그럴까요? 그런 대화 나누는 시간들이 네. 이게 평상시에 종종 있죠?
4: 늘 나누죠.
2: 늘.
4: 늘. 그냥 엄마 엄마 엄마 하면서.
2: 그러니까.
4: 엄마 나랑 꽁냥꽁냥 하자 이러면서.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4: 뭐 이제 연인들이 뭐 이렇게 살갑게 뭐 막 이렇게 네, 그런 시간을 꽁냥꽁냥이라고 하는데.
3: 엄마가 함께 사랑하자.
2: 사랑하자.
4: 네. 근데 이슬이가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은 엄마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서 별일 없었는데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마트에서 엄마한테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동네가 미인을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어디를 가든 도서관에 가도 야 여기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했더니 정말 엄마가 예쁘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딸처럼
2: 예뻐. 네, 이슬이도 굉장히 미인이에요.
4: 아 감사합니다.
2: 엄마 닮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4: 아빠 닮았어요.
2: 아빠 닮았어요.
4: 네네.
3: 와, 저는 지금 이거는 사실 이런 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딸과 엄마의 그런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어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엄마를 못 알아봐 이런 미인을 못 알아봐 막 저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뭐 캠프를 가는데 아니면은 뭐 무슨 미팅 하는데 엄마 오지 마.
4: 맞아 그러죠.
3: 많이 그러죠.
4: 사춘기 되면
3: 그럼요. 엄마 그럼요. 멀리 떨어져 있어 나 아는 척 하지 마 제발 엄마.
2: 특히 엄마 아빠가 나이가 조금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더 심합니다.
3: 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젊은 엄마들 많잖아요. 가슴 이제 그러면서 아니 사모님 얘가요. 저 모른 척했어요. 막 이러고 너무 그 엄마들.
2: 그러니까.
3: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사실 막 위로가 되더라고. 아 나는 이제 늦둥이가 혹시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상관이 없구나. 나이에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냥 엄마 오지 마 이게 그런가 보다. 네.
4: 그 153 가정 예배 책 원고를 출판사에서 읽으시고 아, 이 책의 추천사는 자녀들이 쓰셔야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딸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엄마와 함께 길을 갈 때 아, 저 사람에게도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엄마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네. 너무 아쉽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2: 차원이 다릅니다.
3: 네.
4: 아예 딸을 데리고 함께 왔더라면 그냥
3: 다음번에는 꼭 와서 우리 이슬이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2: 아 제가 아들이 있으면은 얘를 며느리 삼고 있는 건데.
4: 네 맞습니다. 정말
2: 아들이 없어가지고 참.
4: 제가 이제 갱년기인데.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고서 네. 엄마 정상이라고 엄마 더웠다 시원했다 이것도 정상이고 엄마 감정이 업다운 하는 것도 정상이고 또 제가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92세거든요. 네. 노인을 이해하는 26가지 방법 그런 책을 또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쭉 읽더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저랑 같이 이거 만들어요 저거 만들어요 할머니가 나이 드셨다고 그냥 방에 혼자 있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대학원 한 학기 쉬고 싶어요. 왜? 할머니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요.
2: 할머니하고 네.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4: 그래서 아니 공부하는 김에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저는 젊잖아요. 나중에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할머니는 언제 어떻게 돌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대학원을 휴학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래서 휴학했어요?
4: 아니요. 할머니가 반대하셨죠.
2: 할머니가 반대했어요.
4: 공부하라고. 근데 할머니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학교에서 뭐 이제 집에 못 올 때 학교 그 좀 먼 거리에서 이제 직장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머니에게 날마다 전화하고
3: 서원이 또 어제 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엄마를 버리고 싶어요? 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4: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참 많은데 너희들 뭘 버리고 싶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제가 엄마 몰래 게임하고요. 엄마 몰래 뭐 이상한 거 보고요. 뭐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어요. 이랬는데 한 아이가 자기는 엄마를 버리고 싶다고
2: 얘기해요. 엄마를 버리고 싶다.
4: 그래서 왜 엄마를 버리고 싶니?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버리고 싶어.
2: 참 이게 잔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 애들한테. 네네.
4: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먹는 것도 보살핌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제 대화를 잘못하면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손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 자녀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구나.
3: 고객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몰랐네.
3: 이런 마음으로.
4: 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 네.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그런 과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3: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또 나를 하루 지내다 보니까 네네네. 이분의 이게 저한테 팍 와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 딸이 이렇게 늦게 이제 좀 눈에 염증이 생겨서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웬만한 전에 같으면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이럴 텐데 제가 우리 사모님의 이 기운을 받아서 앉아서 눈을 다 닦아주고 이제 자는데 이제 약도 발라주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 안 뜨고 살짝 미소가 이러고 있어 더 해줘 하는 그 느낌. 그래서 그래 나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한참 이러고 있어 약도 넣어주고 이제 이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그리고 왔는데
2: 우리 네. 지소영 사모님이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신 말씀 중에 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3년이면 말을 배워요. 네. 3년. 그렇죠. 3살이면 말 막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참는 것은 참 이게 평생 걸린대요. 네. 그 얘기 하시는데 이게 찡 와닿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희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하는 거는 참 이게 쉬운 거구나.
3: 그쵸.
2: 내가 말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말을 내가 참는 게, 야, 이게 큰 힘이구나.
3: 네. 저는 우리,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얘한테 좀 귀찮은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하기 싫은 일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다들 웃고 있어서 걔든 이거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하는데 네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막 뭔가 이렇게 할 때, 아, 내 행동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나의 톤 오브 마이 보이스, 나에게 좀 더 지혜스러운 말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모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에 많은 엄마들이 이제 앉아 계신다 생각을 하면 사모님 지금 마이크에다가 이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4: 네. 제가 뭐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라는 책을 또 쓰고 또 가정예배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든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했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이렇게 휴대폰에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뭐 이 시간에 한 가지 나누라고 한다면
2: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4: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2: 네.
4: 기준. 여보, 강사료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으니 절반은 다시 돌려드리면 좋겠소. 며칠 전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료를 받아온 저에게 남편이 건넨 말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돌아가신 엄마가 30년 전 하셨던 말씀이 남편의 말에 오버랩되어 떠오릅니다. 소영아, 나는 이 돈이 반갑지가 않고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은 몇 달간 일해서 받을 돈을 너는 한 달 만에 벌었구나. 너 그 회사 그만두면 안 되겠니? 첫 월급을 들고 자랑스럽게 집으로 달려간 날 엄마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돈 쫓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다 썩어서 끊어질 줄들이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석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엄마의 가르침은 제 평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연말입니다. 지인들과 식사할 일이 종종 있는데 지난주도 약속이 있어 나갔다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속이 불편하다며 소화제를 찾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난 아무래도 너무 잘 먹으면 안 될 것 같소.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희가 외식을 할 때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식비가 1인당 2만 원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밥을 사주신다고 해도 가급적 그 기준 안에서 식당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것과 되는 대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폰 절제를 위해 와이파이가 11시에 끊기도록 설정한 것도 저희 가족이 정한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무제한으로 열린 세상에서 제한을 두는 것 또한 쉽지 않지만 제한이 없으면 절제가 어렵고 결국 무절제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휴대폰을 알뜰 요금제로 바꾸면서 몽골 어린이를 몇 명 더 후원하게 된 것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기준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인데 어머니의 가르침도 무제한의 제안을 걸어준 남편의 선택도 그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후반부가 더 확대되어 보입니다.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돌보아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를 지키는 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절제하고 때로 결핍의 삶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2: 사모님 아까 그 따님 그 이스리하고의 엄마하고 그 대화 내용 이런 대화 내용을 그 좀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게 야, 이 딸이 엄마를 그냥 좋아하는 정도 레벨이 아니고 예? 엄마를 사랑하는 정도 이 레벨에서 더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느꼈거든요. 엄마를 너무너무 리스펙트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엄마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주님의 말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선 내가 부스러지기를 원한다 하는 게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다 보니까 지금 사모님 부군 되시는 목사님 어머님 또 사모님의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사셔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번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이 어머니 머더스 데이인데 저희가 머더스 데이 그러면 우리 애들 찾아오겠다 다른 집 보면 뭐 선물 주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 하는 거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왜 안 해주나 자녀들이 뭐 해야지 자녀들이 뭐 하는 거를 은근히 저희도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머더스 데이 또 이번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은 우리가 거꾸로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운동을 시작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의 달 또 머더스 데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지소영 사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 제2편 3편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아침 이제 변용진
3: 샌드 변이었습니다.
2: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세요.

0: KGBN Anaheim.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이천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늘은요, 셋째 화요일 GBC 법률상담을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청관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변호사님의 개인 신앙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방송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1: 자, 우리 미주보건방송 청취자분들께 또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셋째 주 화요일마다 그 이민법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청관우 변호사입니다.
1: 예. 자, 오늘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예, 예. 개인 신앙 간증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2: 네.
1: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예. 어떤 가정에서 또 자라시고 또 예. 어렸을 때는 어떻게 신앙으로 또 자라오셨는지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예, 저는 뭐 아주 정말 너무나 운 좋게도 네. 모태 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2: 태어났고. 그다음에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교회 커뮤니티에서 크기는 컸어요.
1: 네.
2: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뭐 때 되면은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에서 올라가듯이 뭐 유년부에서 주일학교에서도 올라가고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커뮤니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은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1: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언제쯤이었었던 거죠?
2: 그러니까 서른이 훨씬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늦게 유학을 왔거든요. 예,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와서 한 30대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후반이 다 돼서.
1: 미국에는 어떠한 이유로 오시게 되었던 거죠?
2: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아버님이 대학 교수셨는데
1: 네.
2: 그 종합대학에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교편을 잡기를 원하셔서 이제 미국에는 사실 박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예, 이제 학부에서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공부한 그 분야로 박사를 이제 잠깐 하고 이제 목표는 5년 안에 학위를 받고 빨리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제 목표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죠.
1: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생각처럼 안 되고
2: 네.
1: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였죠?
2: 아, 예. 그 계획은 그렇게 딱 세우고 왔는데
1: 네.
2: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교수하고도 그렇고 좀 문제가 학교에서 생겨서
1: 네.
2: 결국은 이제 박사하는 걸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하러 왔는데 이제 공부도 다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참 애매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린 거죠.
1: 네.
2: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학부 뭐 4년, 대학원 6년 그래서 여기서 한 거의 한 10년의 시간을 썼는데 그걸 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 그때가 한 언제쯤인 거죠?
2: 제가 그게 이제 30대 중반 정도 다 되고 이제 결혼까지 했을 무렵입니다.
1: 아.
2: 막 중반으로 넘어가는 무렵쯤이었죠.
1: 네.
2: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로펌에 그래도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생계는 책임져야 되니까 저도 가장으로서도
1: 네.
2: 그리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곳이 로펌이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했던 그런 분야하고는 전혀 다르게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2: 그렇죠. 이제 이 법률 분야에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그 30대까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때인데 갑자기 누가 어떻게 찾아간 곳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이제 박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나마 이제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시작한 곳이 그 로펌이었어요.
1: 이렇게 변호사님 뵐 때에는
2: 네.
1: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2: 네.
1: 변호사 일만 쭉 해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다른 거를 계획하고 박사하기까지 생각했다가
2: 예, 예.
1: 그게 틀어지고 그 생계를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면서
2: 네.
1: 변호사가 이제 되었던 거네요.
2: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파타임으로 거기서 이제 러스쿨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러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네.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진짜 하느님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좀 쉽게 박사 좀 받게 해주시지. 왜 갑자기 이제 미국에 남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일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계적인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해진 거죠.
1: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던 거죠?
2: 아, 그렇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만난다고 하고 예배는 매일매일 갔었는데 네. 제가 왜냐하면 공부도 한 번도 남의 나라 말로 영어로 법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네.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또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게 됐어요.
1: 그러는 와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2: 예예. 근데 시험을 몇 번 떨어지고 공부도 간신히 원래 3년 만에 끝나는 건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뭐 4년 넘게 공부했는데 시험도 자꾸 몇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이. 네. 이제 공부만 끝나면 되겠지. 러스쿨만 끝나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 와중에 도저히 공부를 시험 과목이 이제 15과목에서 18과목 정도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3일 풀데이를 보는 긴 시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공부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좀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 번 떨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그 공부를 하지 않기로 하느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아예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전에 이제 그래도 공부한 내용을 하느님이 다 끼워주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하느님 주신 지혜로 그때 시험에 붙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오히려 매달리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된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인 거네요.
2: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공부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때는 어려웠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장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시험 본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항상 서울 있을 때는 아버님이 사실 저한테 이렇게 좀 막 예수님 위치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버님 의지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정말 미국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딱 바라볼 손이 하느님밖에 안 계셔서 그때 같이 걸어가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닥쳤을 때 하느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또 공부도 마치고 시험도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느님 은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사실 광야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느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어려운 일도 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 등에 업혀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네. 내가 걷는 걸로 그래도 걸어서 나가니까 정말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지나왔는데 아무튼 되게 어렵게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느끼면서 지나왔지만요.
1: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네. 사모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옆에서.
2: 아, 좀 다행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보다 사실 더 신앙이 좋은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렇구나.
2: 예,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고 막 그럴 때 저한테 굉장히 지혜로운 충고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네, 그 충고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항상 나보다 저보다 더 자기가 더 속이 탈 텐데도 오빠 자기 할 수 있어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네. 저한테 그 성경 구절하고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네네. 써줬어요. 맨날 읽으면서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매일매일 선포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적어준 거를 결혼 초반에 계속 선포하고 다녔었습니다.
1: 네. 참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고 네. 그렇게 특별히 말씀으로 네. 그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예, 맞습니다. 네. 예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혼자 살다가 결혼했었고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다른 배경하고 가정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으니까 부부싸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해야 될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로 좋은 선생님이시고 또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잘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군원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해야 될 바 그리고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전에 잘못한 게 갑자기 생각나서 막 울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네.
1: 자, 그러면요. 네. 그, 여기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그,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또 있으시고. 네네. 또 붙잡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네네. 찬양과 어떤 성경 구절이죠?
2: 아, 일단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 네네. 초반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이 그렇죠. 말씀이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서른도 훨씬 넘어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걱정이 되셔서 새 성경책을 한 권을 사주시면서 그때 네. 빨간 책으로 이렇게 쫙 그어주고 아버지가 라고 써주신 구절이에요. 아. 그거 보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느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대껴시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 아멘.
2: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아.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버님이 빨간 볼펜으로 싹 그어주시고 새 성경을 한 권 주셨었거든요. 네. 그 말씀 듣고 좋아하는 찬양은 요새 그 신의학단에서 소개됐었던 그 광야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한국에서는 좀 되게 보호된 분위기에서 컸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그렇죠. 대학교 대학원 다 부모님 다 지원해 주시는 데서 컸고 미국 와서 처음으로 로펌에서도 처음 일해본 거예요. 그 나이에도 대학교 떠나서는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딱 그분 손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도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었는데도 괜히 막 두렵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되게 광야 어려운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그분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요.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실제적으로는 진짜 예수님 등에 엎여서 걸어 지나온 거 맞습니다. 내가 걸은 걸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생각이 항상 저한테 있습니다.
1: 네. 자 그렇게 네. 어렵게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네. 자 이제 변호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 네. 어떻게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셨죠?
2: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커리어라는 것 자체를 네. 전에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거 클럭으로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호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그래서 아, 하나님 이리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다른데 변호사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셔가지고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다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는 전에 이제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DTS를 갔다 왔거든요. 아. 예수 전도를 해서 하는 걸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취직이 될 줄 알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 전, 꽤 오래 전 일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을 하는데 모르니까 새벽기도 더 열심히 다니고 그때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전도도 되게 많이 하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문제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변호사한테 오는 거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예수님도 만나고 그분의 문제까지 해결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1: 그때.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님은 힘들 때 네. 새벽기도 더 많이 나아가고 힘들 때 제자 훈련 더 많이 하고
2: 예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힘들 때 오시는 손님들한테 오히려 복음 더 열심히
2: 더
1: 전하고
2: 더 많이 전했어요 그때.
1: 예. 네.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길일 수 있다.
2: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드네요. 없으니까 하느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어요.
1: 자, 그러면 그렇게 변호사로 쭉 섬겨 오시면서 네. 참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네. 역사해 주신 여러 네.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저 이제 어제도 사실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제 불교도 분이신데 믿게 되신 분이 있어요.
1: 예.
2: 저 의뢰인 중에 한 분인데
1: 네.
2: 그러니까 불심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평신도 스님도 아니신데 절의 주지까지 평신도도 주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주지 스님도 있지만 네. 이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주지를 하신 분이에요. 불교 평신도인데.
1: 네.
2: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이제 학생 신분을 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신학 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아주 불심이 깊으신 분인데 우연히 이제 저랑 이제 상담도 하고 케이스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1: 네.
2: 뭐 전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극락에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로 태어나지 나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거 착한 일로 그렇게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로 천국 못 가고 의롭게 못 되니까 저기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룰이 바뀌었어요. 착한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극락 왕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착한 일 못하니까 그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괜히 잡아다가 방생하고 자기 만족 느끼는 거 아니냐 착한 일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딱 꼽혔나 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딱 고백했어요. 그 말 그대로 따라서. 그러고 나서 믿게 됐는데
1: 네.
2: 그다음부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사는 동안 그럼 나 이제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난 사는 동안 악기리 구발리 같은데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아 천국도 가지만 이제 하느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사시는 길도 지켜주시겠죠. 제가 그렇게 공수표를 탁 날렸거든요.
1: 네.
2: 그랬는데 뭐 서울에서 돈을 뭐 한국에서 돈을 받았대요. 비즈니스 살 돈이 좀 안 되는데 네. 그래,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1: 네.
2: 좀 지나니까 변호사님 전화가 왔어요. 비즈니스 하나를 두 개를 하나 살 돈으로 샀대요. 일이 생겨가지고.
1: 네.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잘 벌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0년 그 코로나 때 그 BLM 그 운동이 좀 있을 때.
1: 네네.
2: 주변에 있는 가게가 다 불에 다 탔거든요. 시카고였는데. 그분 가게만 불을 타지 않았어요.
1: 그래요.
2: 예. 네.
1: 이야.
2: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다 불 타는데 어떻게 자기 가게만 불에 안 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옛날 불교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갚아야 되고 나도 또 이제 선행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돈을 잘 버니까.
1: 네.
2: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한 달에 몇 천불씩 내놨대요. 어려우신 분들 돈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 도움을 받은 분이 자기를 탁 째려봤다는 거예요.
1: 왜요?
2: 젊은 놈이. 젊은 놈이 이렇게 돈 주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시험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1번이라고 그랬죠. 착한 일 앞으로 세 달 이상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질 생각을 하세요. 딱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딱 그분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변호사님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만병통치약 맞네요. 이제 머리 안 아프대.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1: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보니까 그 오시는 손님들을
2: 네.
1: 거의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제자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2: 제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장로교에서 특히 칼빈니스트 전통에서 커서요. 어릴 때 아버지부터.
1: 네네.
2: 저는 좀 예정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원이.
1: 네.
2: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저는 다 어디나 다 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이니까 믿는데.
1: 네.
2: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 믿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 역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전하는 데까지.
1: 네.
2: 그래서 결신하면 너무 좋고. 근데 그 안 믿으면은 자기 복인 거죠. 지옥 가기로 되게 신가 보네. 아주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복음 한 줄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내 책임 아니고 믿게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막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자메이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아랍에서 온 분 외국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1: 네.
2: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까지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아. 큐티책 사놨다가 좀 나눠드리고 사형리 조그만 거 해서 해드리고 믿고 안 믿고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쩌면 그분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내가 뭐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을 믿게 그렇죠.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2: 간신히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1: 네. 우리는 내가 증거하고 그러면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2: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예수 믿은 다음에 간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삶을 지켜주셨는지.
1: 아.
2: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는 진짜 뭐 한 몇 분의 백 분의 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도 많아요.
1: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2: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 네.
2: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하고 아, 네. 학생 비자로

0: 그분의 취업 이민 고치면서 혹시 하느님한테 자녀 대 아버지 관계로 하느님한테 구한 적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그 양반한테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저렇게 해서 갔는데 내가 그 양반한테 다시는 기도 같은 거 안 한대. 어. 하느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전할 그래도 입술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미쳤냐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서류 얘기를 다 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네. 서류 확인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악몽을 꾸는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한 그 주에는 악몽을 하나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마음의 평안은 받은 거네요. 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제가 하느님한테 여쭤본 게 하느님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그건 단가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렇게 까딱한데? 이제 하느님이 근데 조영기 목사님 옛날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수 믿으면 천당한다고 전하니까 이분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냐? 판잣집에 살고 아이들은 동양하고 있는데 근데 난 그건 모르는데 내가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또 되물어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지옥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고 소금을 막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가셔가지고 하느님한테 하느님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여자가 구원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잘 살 수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가서 네 예수 믿고 천당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느님이 잘 지켜주십니다. 그 간증이 딱 떠오르면서 그럼 저분 문제 마음의 평안은 왔는데 그럼 저분의 삶의 문제 하느님 해결해 주실까요? 내가 속으로 딱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예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 시민권이 거절됐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갑자기 한참 전에 거절됐는데 갑자기 인터뷰가 잡힌 거 아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들이 다시 와서
1: 그건 기적인데
0: 그래서 시민권인 을 닫았어요 결국은.
1: 이야.
0: 그리고 2년 대기 기간이 있어서 군대도 안 가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엄마 초청하고 그다음 막내 아들은 엄마가 시민권 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해서 세 가정이 다 받았어요. 영주권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조그만 일에도 다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분한테 그러셨는지 그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1: 네.
0: 다 해결했어요. 아까 뭐, 그 내일 당장 소셜카드가 필요해요. 취직이 됐는데 미국 회사에.
1: 네.
0: 근데 소셜카드가 없어요. 신청하러 갔어요. 갔더니 4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다 내일 써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집에 와보니까 다음날 우체통에 하루 만에 들어와 있어. 그런 일도 있고 시민권 영주권 한꺼번에 그게 몇 년 안에 다 해결된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상하게 그분 지금 자기가 완전 인생 다 망친 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시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교에서 시간 강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공부도 하고 학기도 아무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인생의 해답이 없이 다 망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정말 생각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제 그러니까요.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길로 사람을 다 살려내시더라고요.
1: 변호사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0: 네.
1: 점점점 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음 안에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0: 깨닫게 되는 거는 뭐 이민관이든 이민관이 결정하든 케이스든 아니면 재판관이 결정하든 케이스든 아니면 뭐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 뭐 정치적인 거나 뭐 이 모든 일의 그 결정권자가
1: 결국에는.
0: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항상 틀려요. 보통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거. 그래서 좀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한테는 일단은 막 토론도 좋은데 최소한도로 좀 어릴 때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일단 외우도록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먼저 배우고
1: 네.
0: 머리가 좀 큰 다음에 사고방식이 완전 로봇처럼 되면 안 되니까 토론은 일단 가르치고 어릴 때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토론은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점점 네. 다가오는데요. 변호사님 앞으로의 어떤 네. 계획이라 그럴까요? 어떤 네. 비전이라 그럴까요?
0: 네.
1: 어떻게 되실까요?
0: 사실은 어차피 변호사 하는 것도 계획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왜냐면은 제가 머리 아무리 써서

0: 봤자 소용 없다는 게 너무 맞거든요. 항상 지난 미국 와서부터 한 벌써 20년 이제 넘어가는데 뭐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재계획이 된 적이 없어요, 일이. 근데 하느님 계획대로 됐는데 항상 더 좋은 거 주신 분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에 저 지금 묵상 열심히 하거든요. 큐티. 큐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느님 바라보고 걸어나가 는거 그게 계획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주신다면요.
0: 아, 기도 제목이요? 뭐 개인적인 거 해도 돼요?
1: 네, 그럼요. 오늘 개인 간증의 시간이니까요.
0: 개인 간증이니까 이제 저희 가정이 가정의 달이니까. 네. 저희 가정의 가정 기도 제목인데 전에는 뭐 많았어요. 애들 좋은 학교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새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말씀 중심, 말씀의 흥황.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가정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기도가 흥황, 기도 영이 부어져서 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흥황이 저희 가정에 싹 넘치게 해주시기만 기도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1: 네.
0: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 케이스 맡고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케이스 가지고 오시는 그런 의뢰인분들 케이스 또 예수님 만나면 좋고 전했을 때 요즘은 사실 좀 게을리했어요. 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복음 잘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고 일단은 케이스를 맡기로 왔으니까 그 케이스를 꼭 다 승인 받기를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복 받기 그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복 받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네. 더 주님 붙들고
0: 아, 그리고 예수님만 해답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시간이 나든 시간이 날수록 복음을 더 전하고 주님을 네.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하고
0: 네.
1: 그분을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0: 네.
1: 우리는 시간이 나면
0: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네. 전 그것만 전합니다.
1: 그렇죠.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변호사님 통해서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0: 예, 예.
1: 또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예, 또 그렇게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하게 섬겨주시는 천관우 변호사님과 방송을 꾸몄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의 그 간증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0: 이 시간은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펼쳐가면서 좀 다소 답답하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배교의 위협이 자꾸 이렇게 가중되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심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한 어떻게 보면 충성 서약과도 같은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언약관계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굳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실함이란 볼 수가 없어요.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뭐 밥 먹듯이 뒤집고 거짓말을 뭐 그냥 뭐 숨소리처럼 해대는 세상에서 그런 신실함을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그 신실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신실함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증언하는 어떤 그런 뭐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뭐 꼭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우리가 한국 국민이라는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꼭 무슨 교인 증서, 세례 증서를 갖고 다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품, 예.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목하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흔들리고 배교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오늘이라도 예수를 그냥 부인할 만한 사람들한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어마어마한 호칭을 갖다 붙입니다. 마치 뭐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할 베드로를 그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불러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지금 신앙의 외관은 어떨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누구 다른 사람이나 무슨 뭐 목사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거룩한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없이 우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뭐 같이 놀아주겠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면 그분이 무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이제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세상에서부터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다. 소속이 변한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소속이 군대가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학교에 속한 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인식이고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무슨 이상한 종교적 관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저기 무슨 뭐 집사니 장로니 이런 직분을 지금 뭐 안 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여러분들 그 각 교회마다 뭔 저 직분 세울 때 뭘 기준으로 삼는지 아시죠? 거룩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주일 성수를 하나 11조를 내나 무슨 뭐 전도를 몇 사람 했나 아침 새벽 예배는 몇 번을 나오나 이걸 다 따진다고요. 그걸 다 여러분들 그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제가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일을 왜 하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지켰다고 해서 11조 다 하고 내가 아침 새벽 예배 1년 내 나오고 뭐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고 재직 훈련 제자도 훈련 받으라는 거 다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재직을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의 보증서가 되냐는 겁니다. 거룩의 실마리는 될 수 있을 만큼 그게 거룩의 보증서가 되지 않는 것, 거룩의 적어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로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시작을 했어요. 사역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사역이 없겠어요? 의자는 누가 깔고 청소는 누가 하고 예? 커튼은 전 누가 치고 다 일이에요, 일. 그러나 그 일이 중심이 되고 일이 그게 목적이 되고 일이 가장 그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뜻에서 사역이 없는 교회. 그 사역이 여러분을 절대로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훈장이 되고 오히려 뭐나 되는 것처럼 되고 하도 그 어줍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거 좀 젖혀놓고 그리스도를 좀 알자.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보자. 그게 이 교회가 시작된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래요. 믿는 도리란 우리가 믿음을 공언하고 예, 내 입으로 공언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믿음의 도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뭐 열두 사도인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지 않은데 그분도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이 땅에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우리 또한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샬롬, 평안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숨을 내쉬면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노니 너희는 가라. 이게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 그분께서는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흩어지느냐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래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무슨 뭐 무슨 지수나 지표로 이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의 기준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바리새인의 기준이 아니고 율법 학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의 기준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마치 뭐 하나님을 구출하러 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 제도의 틀 안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거룩의 기준이 새로워졌고 그분이 거룩이에요. 그분이 거룩의 기준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는 것,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거룩이 되고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사도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호칭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구하는 존재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몽땅 본인이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나오지 못하면 그는 그 안에서 죽어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아요. 죽었나 살았나 흔들어 보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1년마다 한시적이고 유효한 1년짜리 면허증을 새로 갱신하듯 그렇게 대제사장의 죄사함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우리의 죄사함을 영원한 효력으로 발효시킨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곧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확실한 분이죠. 1년짜리 대제사장이 아니라 1년간 유효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예수는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지만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뭐 자나깨나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고 어쨌건 광야 40년 전전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그런 민족적 지도자, 둘도 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냐, 어떻게 모세에다가 예수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열광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록 공통점은 있지만 그분은 격이 다른 분이다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깊어지겠다고 하면 오늘 이 결론이 이거라. 처음부터 시작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권사가 돼도 왜 넘어집니까? 왜 자꾸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저렇게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그렇게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이럴까요? 오늘 이 보니까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러면 죄로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해요? 아니,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듯이 그걸 또 죄로 또 돌아가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뭘 여러분들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깊이 묵상하고, 여기 생각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묵상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되었으면 그분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나는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고 세상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뭐 생각만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얘기 이외에는 한계 없어요. 그분은 뭐 오셔서 딴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 이외에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펼쳐 보여주셨고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뭘 하셨고 그분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조차도 오래 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전적인 믿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제가 실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깊이 묵상하라는데 얕게 생각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을 깊이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딴 일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몇십 년을 목회를 하다가 왜 그렇게 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왜 설교하다가도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그냥 난도질하고 해부해가지고 말씀만 갖다가 전을 펼쳐놨지 그 말씀 자기는 먹지도 않으니까 자기는 남한테 말씀을 전하고 빈사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선생님 이거 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선생을 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알면 아는 대로 사라집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못 살 가능성이 많지 알면 알수록 더 잘 사라지는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 가르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버릇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사역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니까 사람의 말이 점점 중요해지죠.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바로 떨고 말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나 상처 입었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다른 교회 가보세요. 더하지 뭐 덜할 게 있나. 다 똑같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길 잃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목적을 잃고 방향을 놓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들과 함께 죽도록 살면 여러분 길을 놓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고 세상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 세상이 왜 방향을 놓쳤으며 왜 길을 잘못 들었으며 이러다가 세상이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뭐 다 좋아 보이죠? 뭐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당신 말처럼 무슨 성경이나 묵상하고 예수 묵상이나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얘기냐? 무슨 경쟁력이 있고 무슨 우리가 여기서 밥 먹을 일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AI를 쓰지 말라, 뭐 인터넷 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좀 MEC 피플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라. 무슨 뭐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술을 이용하다가 기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바람은 기술 노예 제도, 기술 봉건 사회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 더 묵상하는 데 써야 여러분들이 길을 놓치지 않는 거지. 예.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간단해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다 농노로 살았어요. 봉건주의 사회니까 땅이 다 주, 뭐 몇 사람 지주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토에 묶여 살았어요. 농토에서 풀려나서는 어디 묶입니까? 여러분 중상주의라는 거는 상거래에다 묶인 거예요. 거래하는 데 다 정신 팔린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데. 예? 산업사회란 뭡니까? 기계에다 묶인 거 아니에요? 기계. 기술사회란 뭡니까? 기술에다 묶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은 무슨 뭐 농토에 묶여 살거나 기술에 묶여 살거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스포츠에 묶여 살거나 무슨 뭐에 묶여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묶여 사는 길로 접어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길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의 정보를 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묵상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길만이 길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무슨 우리가 도장을 찍어줍니까? 무슨 훈장이 생깁니까? 뭐예요? 길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뭐 세상과 온통 여러분 경쟁하고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새끼 먹으면 그냥 자족한 줄로 알고 그 남는 시간 좀 확보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잃게 되어 있다고요.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안 떠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구별 안 되니까 거룩은 어디 갔어요? 거룩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만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거룩은 다 사라지고 말이죠. 거룩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주일날 성수하고 있나 무슨 뭐 11조는 잘하나 무슨 사역은 잘하고 있나 통독반은 몇 번 나오나 그런 거나 체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아버지께 신실했듯이 우리는 주님한테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신앙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 눈치 좀 그만 보고 좀 사람들한테 그만 좀 아부 떨고 말이죠. 예. 참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12장 6절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러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손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하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세도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냥 같은 반열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격이 다르다. 예수님 저 모세도 워낙 출중해서 다른 선자보다는 하나님 좀 더 귀하게 생각을 했다. 내 종 모세하고는 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모세와도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비교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모세는 그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집 지은 자하고 집하고 비교됩니까? 그것도 비교 안 되세요? 보통 우리는 집 지은 자 다 잊어버리죠. 자기 집이 좋아가지고. 집은 누가 지었는지 관심도 없죠. 여러분. 집이 하도 좋으면. 그러나 우리는 집이 지은 자라는 표현은 창조주라는 표현이에요. 집을 지은 자는 창조주를 가리키고 집이란 피조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지금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모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역대상 보면은 예? 역대상 17장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 다윗 언약인데 그를 갖다가 이 70인역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는 걸 내가 영원히 그를 신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성경의 요절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 오셔서 당신 자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지를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신실한 건 뭐예요?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있는 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잘 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사 전을 시사 신문을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게 궁금해서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궁금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저기 해외 외국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깊이 기도하신 분이 들어와서 한국이 이래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면서 큰 그냥 걱정을 하고 가시는데 환상을 보았대요. 예.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혈루병 앓는 여자의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런 환상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와서 그걸 전해주고 가는데 제가 가슴이 참 뭐 아프고 그래요. 네. 우리 다 혈루병 앓는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죽어가는 마당인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를 붙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저는 참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들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보통 뭐 걱정이 아니잖아요. 잘 가야 될 텐데 예.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예. 지금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예.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 국가에 복음이 전해진 국가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도대체 아시아에 어디 있어요? 온 세계에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붙들고 있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쳐서 여기도 와서 붙들겠다고 오는 게 아니고 붙들고 계시다가 여기 와서 붙들고 와서 다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베이직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basicchurch.or.kr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basicchurchkr@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중보기도의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진행할 하늘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오충성 목사입니다. 중보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소원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거나 또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화번호 714-484-1190, 714-484-119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AM1190 미주복음방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 음성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예수 안에 참 안식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만물 위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울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함께 울어주기 원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5월에도 미주 복음 방송이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선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 임직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미주 복음 방송을 세워주셔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왠지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성령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매일매일 아버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또한 5월달에도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사역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이영선 사장님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 마음과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해서 정말 섬기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들도 우리 사장님의 가족 또 우리 임직원들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 사명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신 구원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시무님 청취자 사연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몬트클레어 양로병원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시무님 통해 이 양로병원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정말 기쁜 소식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길 원하고 특별히 이영덕, 이정숙 목사님 부부 또 장근성 목사님, 이희철 목사님, 이원영 장로님, 공정범 목사님, 윤성훈, 이경숙 목사님 부부, 또 양혜승 권사님, 또 찬양율동팀, 윤비호 아코디안 선생님, 한수 무용용 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여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고 정말 몬테클레 양로병원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섬길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오른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을 때에 그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몬테클레어 양로병원 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부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또 오른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여러 가지 또 율동팀으로 또 아코디언으로 또 무용으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누가 이곳에 보냈는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사명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아버지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도 건강 지켜주셔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증거가 되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제강점기와 또 6.25 사변 여러 가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견디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새벽 예배, 새벽 제단, 또 주중 또 철야, 또 무슨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 예배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자녀 대대 손손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우리 어른들 아버지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새아이인 것 같으나 아버지 무엇보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 기도손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이 참 신랑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 끝까지 믿음의 어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끝까지 믿음의 어른으로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가 기도한 모든 제목이 우리 현 세대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양로호텔, 양로병원 많은 곳에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강건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취자 김성도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지난번 교통사고로 남편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고 또 장례 일정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 계셨던 우리 윤은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퇴원 후에 가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정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 부어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더욱더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장로님 주님 품 안에 안겨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에는 세계선교교회에서 진행된 윤장로님 장례식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참석으로 마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 우리 권사님의 건강 회복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또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남은 여생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곳에 마음 한 곳에 아버지 남편을 또 잃은 그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이때 더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두 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아버지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공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또 어머니 잘 섬기며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거 또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정을 성령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취자 우리 박성도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박성도님이 아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복음이 닫힌 곳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 학교를 열며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선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선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선교지 가는 과정 속에 또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은혜가 끊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 선교사적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정말 지금 시국이 정말 시끄럽고 서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이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이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이런 과정 속에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먼저 아버지 심장이 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여름 선교학교를 준비하고 또 정말 자신의 휴가를 빼서 자비량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귀한 마음에 은혜 부어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주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아버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버지 이제 주목하여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주목하여 본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본 것처럼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정말 앉은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성령이 오신 그 바람소리를 듣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가 부러지면 아버지 그 말씀의 씨는 스스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마음껏 뿌리고 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이 복음이 잘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정말 마음이 그 땅에 그 영혼들에게 잘 흘러가서 정말 언젠가 그들도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또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사 선교지에서만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답게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선교 여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텍사스에 사시는 우리 고성도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 또 남편 가족의 영혼 구원이 첫 번째 기도 사연이고요. 또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비즈니스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의 딸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평탄케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 성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고 성도님을 주님의 딸로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고 이 텍사스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이 남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게 하셔서 아버지 남편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남편을 통해서 또 온전히 이 가정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고성도님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 정말 결혼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명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고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시국이 시끄러워도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이 가정이 온전히 함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은 이수영 형제였고요. 진행의 하늘기쁨의 교회 오충성 목사였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은 좋은 비전 교회 최준우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잠언 22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학구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글입니다만은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우유 이름들과 대학을 연관지어서 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다니는 것을 보니까 도통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꾸었습니다. 서울대학에 가라고 서울우유로. 이 녀석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보니 서울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 단계 낮추어 보았습니다. 연세대 가라고 연세우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턱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낮추어서 건국대 가라고 건국우유 먹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유를 바꾸면 다니게 될 학교도 바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는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서 또 우유를 바꾸었습니다. 저지방 우유로요.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부디 붙어주길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서 3.4 우유로 바꾸었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말고 합격만 하기를 바라면서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학교라도 매일 빠지지 말고 부디 다니기를 바라면서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자기는 아이에게 빙그레 우유 먹인다고 했습니다. 사고 치지 말고 날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밝게 살라고 말입니다. 라고 하네. 여러분, 그런 글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유는 조그마한 단지 모양의 저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빙그레 우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녀 양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우리는 힘들어도 자녀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으로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넉넉히 해결할 만한 지혜와 용기, 순발력과 담대력을 갖춘 왕이었지만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문제만큼은 속수무책으로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고 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정말 내 뜻대로 원대로 안 되는 일은 내 자녀의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런 특별히 한국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잠언과 오늘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과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잠언 22장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아이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어른에게, 노인에게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자녀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잠언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이에게라는 표현을 통해 배움의 시기, 가르쳐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의 어린 죽순에 삼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삼각 기둥으로 자라고 그 어린 죽순에 사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사각 기둥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어린 죽순에 어떤 모양의 틀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그 대나무의 일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틀을 마련해주고 어떤 신앙의 경건한 유산과 전통을 물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중대한 숙제이자 책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임에 분명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의 본분을 말하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전도서의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인 우리조차도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 못할 때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지 못하기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본분을 100% 온전히 살아내신 온전한 아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땅 위에서 감당해내야 할 그 마지막 사명과 소명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결단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한편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보내야만 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 차세대 리더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 역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시작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출애굽 1.5세대 2세대도 사라진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죠. 여러분, 그래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도 경험하였고 광야의 생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온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 바로 모세의 세대들이었고 여호수아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 세대와는 달리 여호수아 이후에 세워진 그 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사기는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도무지 알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분명 다음 세대가 맞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면서 이 한 번 말씀으로도 부족한지 사사기 21장 25절에 또다시 동일하게 기록하면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시대 못지않게 암울한 시대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부모들은 결단코 나쁜 부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밝은 미래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떠났고 그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었으며 이런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했던 세대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드림을 심었지만 왜 자녀들의 세대는, 왜 그 다음 세대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혼란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 세대들이 기름지고 넓은 땅과 풍요로운 환경은 전해주었지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하였던 두 가지 때문이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기업도 좋은 환경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두 가지를 전수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다음 세대는 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와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념적인 암, 머리와 지식적으로 아는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직접 관계에서 아는 암,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아는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죽기 전에 세겜에 세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다음 세대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지난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행하신 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며 그들에게 결단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선배를 통해 부모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율법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기억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마침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늙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늙어도라고 하는 말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때 늙어도 죽을 때까지 일평생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을 닦아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참되고 영원하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초동부 조이랜드 어린 생명들과 우리 1128, 우리 EM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모든 역량을 붓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며 영원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좋은 비전 교회를 섬기시는 최준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비전 교회는 1601 웨스트 라하브라 블러발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등부 예배와 EM 선데이 서비스 그리고 굿 비전 월십은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드려지고 있으며 EM 프라이데이 펠로우십은 금요일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388-6547, 714-388-6547번 또는 웹사이트 굿비전철치.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GBC 저녁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오는 14일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성사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고쳤었고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열린 CNN 주최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LA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제 흐름이 최근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남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드라이독스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가 한국시간 6일 호르무즈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자국선박 남호와 관련해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키우 주재 모든 외국 공관 외교관들